0: 있고 머리가 항상 아프고 심지어 머리를 떨고 반신불수 있던 사람들 이 근예보시환을 쓰면서 중풍 후유증 치료에서 말이 떠릿떠릿해지고 춤을 흘리고 혈압이 파동이 심하고 이러던 사람들 많이 나사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 네.
0: 오늘은 우리 요즘에 들어서서 제일 바쁜 진액이 마르는 증상.
1: 네.
0: 진액이 마르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첫째, 입이 마르겠죠. 입이 마르고 입술도 초들초들 마르고 피부도 건조해서 예,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예. 그다음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무엇인가? 진액이 마르면 우리 몸의 체액이 진액이라는 게 체액입니다.
1: 네.
0: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혈액 속의 수분이 마르면서 피가 진득진득해집니다.
1: 네.
0: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여지껏 고기란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도 오고 혈압도 높고 혈점도가 높다 하는데 무슨 원인입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이 바로 혈지가 높지 않아도 혈점도가 높아지면서 피가 걸어지는 겁니다.
1: 네.
0: 이거 역시 진액이 마른다 하는 이런 증상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 제일 위험한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근예보시환이 아주 아주 독특한 작용을 합니다.
1: 네.
0: 진액이 마른다. 이거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혈지만 높아서 우리 타딘가라든가 아스피린만 먹어서 중풍이 예방되거나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꼭 우리 진액이 마른다. 이걸 중시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동북삼성,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바람은 불고 날씨는 춥고 이러면서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되면서 수분이, 진액이 더 마릅니다. 이게 문제로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엔간한 못의 혈관이 싹 막힌단 말입니다.
1: 네.
0: 혈점도가 높다.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근예보시환을 쓰면서 피가 맑아지고 피를 보충할 수 있고 정혈, 보혈, 청혈을 다 하는 약이다 하는 이 도리를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무슨 약이나 다 중풍에 좋다 이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어째서 좋은가? 이거 알고 그 도리가 이해된다 할 때 쓰시면 또 효과를 더 잘 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0: 예.
1: 네, 안녕하십니까?
2: 아, 저는 중풍에 와서 지금 근예보시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래서
0: 예.
2: 기팽이지구도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0: 네.
2: 내가 그 계속 골이 심하고 일어나면 집이 빈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근예보시환 쓰니까 이런 맥이나고 아침에 이전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이래서 지금 이런 맥이 납니다.
0: 네.
2: 그러니까 근예보시환 약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예, 니네 맥에서 밖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0: 네.
2: 근데 이거 근예보시환 쓴 다음에 나가서 같이 노인들과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0: 네.
2: 예, 이 근예보시환 쓰고 어찌 효과가 좋으니까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네. 요즘 우대 활동을 보면은, 우리 가격이 제일 누거지는 기회입니다.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1: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797.
1: 네.
2: 글쎄,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근예보시환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와, 선생님, 이 당뇨 합병증에는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3: 야, 용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를 이전 28년 해서 녹공도 들어왔다갔지, 그 다음에 이 신속구 신염도 들어왔지.
0: 네.
3: 그 다음에 심장도 나쁘지, 폐도 어느 기관이나 아예 나쁜 데 없었단 말이야.
0: 원래 당뇨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합병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죠, 피가 걸어서.
3: 예, 그리고 그도 소화에 대해서도 밥을 못 먹으니까, 어제 남은 밥 잘 먹는데 먹지 못하니까 싸이 여기 가서 그 소리.
0: 예.
3: 이래 내용 고상했는데, 어제 수타냐고 써도 말아야 했던 게 이번에

0: 근영도 저 안에서 지금이 어용 좋습니다. 소변이 있자가 영시고 잘 나가고,
1: 네.
0: 그 여러 가지로도 막 담배 같은, 저 담배도 나간다 하고, 깡치도 나가고, 그도 여러 가지로 막 나가던 게 지금이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갔댔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이 그게 이렇습니다.
1: 일단 당뇨가 있으면서 여위어 간다. 이름은 그게 당뇨병성 종합증 말기입니다. 당뇨 말기죠. 얘기가 아주 심했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쓰고 그렇게 모든 방면에서 효과 본다는 거는 약하고 병이 맞다는 걸 말합니다.
0: 약하고 병이 맞아서 지금 심장도 그리 붙이던 게 많이 좋아지고 기침도 아예 한다.
1: 예.
0: 기침도 안 하고 목에 가래도 없어지고 목이 마르던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1: 목이 마르던 게 이렇습니다. 이 약 쓰면.
0: 네. 이거 신기하다고 그랬다. 오, 약 쓰다 쓰다 이렇게 효과를 잘 보니까 나. 그리고 이 머리 그저 그냥 땡하면 얼빠네 그랬던 게 지금 요즘 들어서 정신이 난다. 머리
1: 맑아집니다.
0: 네.
1: 예, 건네보신 환이니까 나 특히 대뇌에서 머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질병 치료에 직접적인 약입니다.
0: 예,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없어서 그도 재고 일어나고 이런 게 지금은 맥도 나지 바깥 온도 해도 까딱 이렇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운동하니까 나의 운동해 그런도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식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1: 많은 면에서 우리 당뇨병 합병증은 본래 다른 병보다 다르게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모병이 생긴데 이 약이 딱 맞습니다. 그럴 때.
0: 네,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지 선생님께서 좋은 약 소개를 해서 내 지금 두 번째 생명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
1: 예.
0: 오늘 이번에 보시면 또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당뇨 있다 할 때는 이런 우대 활동 이용하십시오. 기름 장기적으로 네. 쓰면 이제 혈당 공제도 잘 됩니다.
0: 네, 약은 있어도 내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배달 받자고 그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지금 우리 형님이가 이제 건의 보상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맞은 다음에 그 병을 치료받고 나와서 지금 이 건의 보상을 이거 선택했는데 지금 말이 나가진 게 알긴다 지금.
1: 네.
3: 우리 신감이 전치했더니 그것도 많이 났고 혈압도 많이 드는 게 많이 났고.
1: 네.
3: 팔도 매일 쓰기 바쁘던 게 다리가 좀 많이 할까 봐 지금 매일 팔을 뛰기 힘들던 게 팔도 뛰는 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그렇죠. 그렇게 알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눈으로 뛰게 알깁니다.
3: 이제 다리랑 저기 구슬 땡기는 것도 다리랑 많이 할까봐 좋습니다 지금.
1: 네.
3: 그분이 활동 특별히 좋을 때 좀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자고 됩니다.
1: 이런 약은 정말 만나기 바쁩니다. 전 뭐 방송, 신문, 텔레비 봐도 이렇게 양치해서 만든 약을 소개드리는 데는 없습니다. 예. 예. 선택하십시오.
3: 수고하십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저는 건의 보조하는 썼습니다. 오전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을 인해서 혈압 조절해야 되고 혈당 조절해야 되고 머리가 그저 어림지 난다 하면 빙빙 돌아서 꼼짝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이래 또 어때 그 어느새 씻어야 조금 괜찮고 그에 끓여 누워있다가 그래서 이래 말고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간이 듣고서 이 건의 보조한 오전 반년 넘었었는데 하나하나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아침 혈당에 욕이고 지금 이제 반호 쟁기에 빠대립니다.
1: 예, 좋습니다.
4: 또 얼마졌습니까?
1: 그렇죠.
4: 그리고 몸이 할까 봐서 예, 운동도 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막 날 것
1: 예.
4: 같습니다.
1: 예.
4: 그리고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예, 몸이 부럽습니다.
1: 예.
4: 예. 영약하던 게 한 열 건 부른 것 같습니다.
1: 약한 사람이 이 근육이 얼리 붙으면 좋죠.
4: 예, 그래, 그, 활동 못 하던 게 이제 5,000보를 걸고 들어왔습니다.
1: 예.
4: 뭐, 어머, 좋습니까? 세심님 타사짱가.
1: 그렇죠.
4: 내 기쁜 김에 내 또, 어떤 이거 장기적을 쓸까? 내서 그래 또 전화드렸습니다.
1: 장기적을 쓰면 우리 백세 거지, 뭐.

0: 명장 쐈고 계속 힘이 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1: 글쎄 100세까지 못 살아도 한 80까지 살 건강하면 얼마 좋겠습니까?
0: 누기 지금은 확실히 주위에서 보면은 80살 넘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하는 그렇죠. 말이 그겁니다. 재수 없으면 100살 것은 산다 이런 말이 네. 웃기는 말인 것 같지만 진짜 100세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예, 아프지 않고 100세 것은 살면 좋죠.
1: 예, 그게 건강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게잖아요.
0: 네.
1: 예, 정의하고 알선이자 고맙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우리 언니 이 건네버스 안 쓰고 있습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쓰고 학과에 쏠려서 썼는데, 이 뇌출혈 지 1년이 넘어졌습니다.
0: 예.
3: 근데 뇌출혈이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0: 자소는 뇌출혈이라며, 이긴 색이라며, 반복이 자꾸 오죠. 지압풍이 자꾸 오죠.
3: 예, 그래, 우리 선생님, 이하고는 우리 색이 쓴다 말합니다. 그 소금 다 하고 저번에 우리 언니 쓰라고, 우리 언니 제가 다 썼는데, 뇌출혈 지 1년만 있었다만, 1년 정도 된 다음에.
0: 예.
3: 아니, 그래, 니네 그저 이 화장실도, 이렇게 막 쓰고 부축이 해서 이렇게 화장실 댕겼습니다. 막 댕기는데, 이들은 자기들로 화장실 만들 댕깁니다.
0: 예.
3: 그 집이 4층인데 원래 못 내려왔습니다.
0: 예.
3: 근데 뭐 내려와서 바깥에 나가 산과 배치과 떨고 집을 들어갑니다.
0: 예. 많이 나사졌습니다.
3: 예, 많이 나사졌습니다. 그리고 딱 이 약 쓴 게 선생님 다 보지 그리 잘 먹습니다.
0: 이 이름 있는 명약들은 이 로중이들이라면 약을 써보면 골가병약이든 중풍약이든 다 먼저 비위를 좋게 해서 흡수되게끔 하는 걸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밥이 맛이 없다가 할 수 없었던 게 맛이 있다면 영향도 할 수 없었고, 예. 그 기억력이 없었어, 예. 약도 잡수고, 내 먹었던가, 먹었던가, 이랬던 게, 약도 꼭 챙겨 잡습니다. 이 약은 또 특별히 잘 챙겨 잡습니다.
0: 이 약은 중복되게 잡사도 이렇습니다. 우리 보통 늙은 막에 들어서서 약은 먹은지, 아이 먹은지, 금번 생각 안 난단 말입니다. 예, 그만한 일이 생각 안 나는 게 이게 우리 치매 초기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당뇨병 환자들은, 이 도수를 맞았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몰라서 세 번 맞고 저혈당증이 와 사망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보면은, 예, 이래서 이런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 사람들이 쓰면은 근본 이 그런 증세 없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분들 꼭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래, 우리 혈압이 낮은 것도 예, 정상이 됐고, 예, 잘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냥 처음 써본 다음에.
0: 그렇죠.
3: 앞에서도 예,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 그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혈탈 계속 잘 보면 정상이 됩니다.
0: 혈당을 내리는 약은 아는데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이죠. 예. 당뇨병이란 건 근치가 아야 되지만 우리 중의에서는 비위를 좋게 하고 간선을 좋게 하고 이러면 혈당 공제도 따라서 됩니다.
3: 약은 진짜 좋습니다.
0: 네.
3: 그래서 선생님 우리 언니 오늘 또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겠답니다.
0: 네.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드립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혈점도가 높은 데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 네.
0: 저희들 이 방송은 딱 약을 팔자는 방송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진행하는 건강자문 시간입니다.
2: 네.
0: 때문에 요즘에 우리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 또 현대인들하고 이전의 사람들이 병이 많이 다릅니다.
2: 네.
0: 똑같은 70살이라도 이전의 사람들이 70살 오는 병하고 지금 사람들이 70살에 오는 병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우리 진액이 마르는 진액이 마른다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서 진액이 마르는가? 진액이 마른다 할 때에는 제일 먼저는 이 사람 몸에 허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2: 네.
0: 그럼 왜서 또 허혈이 있는가 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위가 나빠서 비장이가 우리 운화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먹은 수분조차도 비장이 좋아야 전 세포에다 날라다 주죠. 그 다음에 간열이 세다 할 때는 몸에 열이 몽땅 나면서 특히 이 울루해서 상초열이 심해서 심장열이 세지고 폐열이 세지고 목이 마르고 특히 머리에 와서 허열이 생깁니다. 항상 허열이 있어서 어리버리하고 입이 마르고 이거 역시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는 주요 원인입니다. 그 외에 그 위에 곰팥이 나쁠 때, 곰팥은 우리 몸에서 수액 대사를 책임지겠습니다. 곰팥이 나쁘다 할 때는 수분을 잘 조절 못합니다.

0: 하죠. 이럴 때에는 우리 건네보신안을 쓴다 할 때 이 세 가지 문제점 다 동시에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건네보신안을 쓰면 입이 마른다, 몸의 진액이 마른다, 피부 마른다 이런 증상들 싹 없어질 뿐만 아니라 혈액 속의 수분도 충분하게 보태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꽃처럼 웃는다네 보내드립니다.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길 바라면서 들어봅니다.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여정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닮은 이 노래는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우리의 삶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가요입니다. 류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가을 바람에 실려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호 가수가 부른 단풍 편지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낭만과 소중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 있죠. 곁이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과 함께 이대로 보내드립니다. 사랑한 사람과의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바닷바람에 실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딤의 작사 김봉어 작곡의 바다로 가자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암 작사 류영근 김현정 작곡의 꿈의 열차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열차를 타고 꿈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보내드립니다. 봄의 꽃, 여름의 바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처럼 계절은 반복되지만 우리의 사랑과 정은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하였는데요. 연변 노래가 좋아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일도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멜로디로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켜야 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된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키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우리 그 국약 혈배강이 이번에 새로운 우대 활동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로 승급한 혈배강은 혈배강

약하고 황진수산 타이 두 가지 약 조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황진수산 타이는 전문 우리 중풍 반신불수 이런 뇌 경색이라미 언어장애 오거나 그다음 또 이런 반신이가 잘 말아야 듣거나 마모기 오거나 입관원이 비뚤어 올라간 이런 처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전문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능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 탄환이 반신부수이 그리고 입관원이 비뚤었다 말이 잘 안 된다 이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 그 황진수산 타이는 여섯 과학 사는 분들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아홉 과학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열 과학 사는 분들 여덟 과학을 더 드립니다. 열다섯 과학 사면 열다섯 과학을 더 드리면서 우리 친구가 여덟 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열 과학 이상 사는 분들부터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은 공장 측에서 이번에 PQQ 15원 능량 타이란 거에 2980원짜리 드립니다. 이 약과학에 그 다음은 그 대뇌 그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우리 뇌세포를 젊어지게 하는 이런 처방으로 된 겁니다. 로마단 이 공사에서 만든 건데 아주 좋습니다. 이 구복액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700도를 작은 분자로 된 겁니다. 흡수가 빠르고 특히 기억력이나 못해지거나 뇌가 자꾸 쫄아들거나 이런 분들한테 엄청 좋은 겁니다. 그리고 혈배강은 전문 우리 심장 방면에 좋습니다. 특히 우리 심장 주자람 해야 된다는 분들 장기적인 림장실험 거친 결과 주자를 할 필요 없고 혈압이랑 온정 안 되는 분들 혈배강 두알 턱턱 쓰게 되면 혈압이 인차 온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평상시에 혈압이 막 온정 안 되고 불쇠 확 높아지는데 혈압이 약이랑 그렇게 먹은데 잘 아예 떨어진다 할 때 인차 혈배강 두알 쓰세요. 그렇게 되면 이 혈압이 점차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 수치를 보존한 대로 내려오는데 절대 우리 서약의 혈압약처럼 대구 혈관 확장해서 혈압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심장 대뇌에다 혈액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는 기초상에서 혈압이 쑥 떨어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때려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씀으로써 그 다음부터 혈압이 온정되는 걸 해결하는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지럼증이 나거나 옛날에는 혈압약 써도 혈압 떨어지는데 계속 어지럼증이 나고 정신이 흐리멍텅해 나고 이런 현상이 없어진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 이 약은 몽땅 500도를 작은 분자로 됐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직접 입 거기 그 점막을 통해서 다 흡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자라면 바쁘거나 이럴 때 여기 매 단순 37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심장 막 바쁠 때 인차 이거 두 알 입에 놔둬 물고 있으세요. 그러면 인차 심장 온정됩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 쓴 다음부터 주심화를 어디다 놨는지 우선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은 열 곽 쌓으면 열 곽 드리고 스무 곽 쌓으면 서른 곽 더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무 곽부터는 우리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이 뭐 드리는가 하면 이자오따오 텐량 약과에 다 그다 맞게 썼습니다.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녁에 턱 눕게 되면 아침에 날 밝을 때까지 단숨에 잠 잘 잘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거기 안에 쏜자오를 들어가고 쏜자오를 다 하시죠. 이거는 우리 뇌신경에 엄청 좋고 신경 온정시켜주면 잠 잘 자게 하는 게죠. 그다음 병지 들어갔습니다. 결국 까마 안지딩수안 들어갔습니다. 이 까마 안지딩수안이란 거는 무슨 작용하는가 하면 천연적인 이런 진정제입니다. 그래서 까마 안지딩수안은 이 대뇌 안에 원래 있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억제하는 띠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름할 때 잘사처 하는 작용합니다. 근데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이 까마지딩수안이라는 물질이 대량적으로 파괴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자지 못하는 게죠. 그래서 이 우리 까마지딩수안 이 이자도 대량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보충해주면 엄청 잠자는데 도움 많이 줍니다. 그럼 마이동펜 마이

0: 맥동 또 들어갔으면 맥동이.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약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떠 텐량, 말 그대로 잠 잘 잘 수 있다. 그 뜻이죠. 2980원짜리 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딱 결정해 사겠다 하는 분들 드리는 겁니다. 20곽 이상부터 드리는 겁니다. 30곽 사게 되면 50곽을 더 드리면서, 이제 어떠 텐량 이거 드리는 동시에, 또 우리 친구 8분 따라갑니다. 제가 놓은 침은 항상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한몸에서 여러가지 질병이 나타난 분들을 위해서 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침 맞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어서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맞게 됩니다. 외지의 분들을 지금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왕청, 훈춘, 동문, 화룡, 예, 용정 이런 데서 다 옵니다. 예,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우리인데 구분기를 걸은 분들이 다 마지막엔 제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분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슴 방법을 다 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팔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을 좋다 해서 턱 싸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치료 효과는 없고 돈대로 거서 팔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약도 더 진짜 아깝지 이런 분들, 저한테 온 분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기 싶은 것은 뭐니까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진단 잘하게 되면 예, 치료 방향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틀리게 되면 예, 방향이 틀려가지고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되고 2880018번에 전화채 되고 우리 그 기점은 원래 기차역점 아승켄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잘 기억하세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 주요하게 우리 황진수한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타에는 예, 어째서 중풍을 치료할 수 있는가?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 전문 중풍 치료한 처방 그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는 부양황우탕이란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0: 네, 말씀해주세요. 예,
2: 방송 항상 듣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훈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직접 쓰고 내가 남편이 그랬거나 정말 이 황진수한 딸과 혈배관을 함께 쓰니까 좋은 효과를 너무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2: 예 특히 이 양이 500달러 된 가장 세계적으로 예, 제일 작은 분자로 고생되고 45가지 천연약재 정말 네. 제대로 되는 천연약재가 들어가서 그런지
0: 그렇지.
2: 정말 스며스리 심장세포를 활성해 준다지 여러가지 많은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를 또 재생시켜 준다니 하니까 정말 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에 우리 남편 특히 심장 주제라 하라는 거 어떤 연세도 많지 그래서 선생님 데 가서 보였지 그 문과에 가나 심장 주제를 해도 된다면 열심히 이 두 가지 약 쓰면 된다니까 정말 그 말이 딱 들어와서 하고서 이때까지 정말 혈병, 혈 수치가 다 정상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에 또 혈지가 어떤 나이에서 그런지 혈지가 좀 이렇게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율도 바로 제대로 안정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제대로 안정되었습니다.
0: 장기적인 림상 실험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병 보고 그런 당당하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심장 주절함 해야 된다 이런 분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혈압이 온정 안 되는 분들 이 혈압이 높을 때 인차요 두알 잡숫게 되면 혈압이 또 온정되고 이건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이래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실시하니까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집이 부산하고 그저 항상 마음을 졸이며 살았죠. 심장 주제를 하나지 무슨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병원은 가면 그저 어째서 여기 나쁘다 저기 나쁘다 이랬는데 정말, 예. 야, 정말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꽤 네. 우리 친척 부위, 예. 네. 영어제도 한번 훈장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쓰니까, 예. 중풍 맞았댔습니다.
3: 네.
2: 그래서, 예. 말이 똑똑하지 않고, 걸음걸이는 또 무슨 말할 것도 삐뚤삐뚤하면 조금 더 바짝 걸음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밤에는, 예. 밤잠 못 자서 그저 한 예 두 시간, 세 시간밖에 못 주무셨답니다. 근데 네. 우리가 이거, 수고 효과가 좋고, 심장 주제까지 아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 보고 너무, 불보셔 그래야 된게 정말 지금 이 혈배관과 항진산 딸 쓰고, 이 내 말하더니 이것이 중풍 후유증 기본상 다 해결됐습니다.
3: 다 해결됐지. 예, 얼마나 소화됐습니까?
2: 예, 밥도 잘 잡수고, 그 다음에 어장육부가 어디나 좀 마비에 있다든 게 다 이루어질까.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다면서 전화 와서 예, 자기 주로 전화번호를 누르고 예, 이 황진산 대가 혈배강 이 약을 또 싸겠다 갑니다.
3: 예.
2: 선생님 오늘도 정말 수고합니다.
3: 예.
2: 많은 환자들 이렇게 복음을 주고 예, 다 병마에서 해탈하게 된 전 선생님과 박 선생님께 역시 고맙다 하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제 전화입니까?
3: 네, 말씀 주세요.
4: 예, 예, 선생님.
3: 예, 예, 예. 예.
4: 잘
3: 오랜만입니다. 예, 예.
4: 예. 아이고, 선생님, 그래서 오늘이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3: 아, 예.
4: 예. 새벽강을 계속 잘 먹고 있습니다. 어제는 10월 5일까 딱 5개월 먹었습니다.
3: 예.
4: 그래 이 먹는 동안에 정말 많은 효과를 봤어요. 여러 면에서.
3: 네.
4: 예. 첫째는 밥을 잘 먹어서 체중이 올랐지. 옛날에 이 바지랑 입사면 허리 그 작아서 입지 못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네. 체중이 올라갑니다.
3: 아.
4: 그리고 혈압이 저절로
3: 옛날에 얼마나 약했습니까? 예.
4: 약했습니다.
3: 지금 그게 올랐죠. 예. 예.
4: 예. 그래서 네. 기쁜데 어떤데 이게 진이 실하지 않나고 나도 걱정한데.
3: 예.
4: 예. 그래 심율도 저절로 다 되고 이거 먹었니 한 열흘 후부터는 다 이렇게 약을 다 끊게 됐습니다.
3: 어, 그래. 예.
4: 예, 예, 옛날에는, 이, 저기, 보건품으로 어떻게 혈압을 좀, 저기, 조절해서 혈압약 들까내서 용이 애썼어요. 꽤 많이 먹었는데, 아무런 효과 못 봤습니다.
3: 네.
4: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서 정말 이런 운이 터서 이렇게 새벽, 방송 듣고 이 새벽강을 먹었는데, 정말 이 새벽강은 나의 건강에 정말 좋은,
3: 네.
4: 효과를 보니까 너무 기뻐서 오늘 이 방송 한 더 해드린다.
3: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4: 그래서 제 머리가 예. 아직은 예, 완전 아직 시원하지 못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 처방해서 줬으니까.
3: 예, 예.
4: 예, 그 약을 먹고 뭔가 뭐 설사고도 확 나갔대다. 예,
3: 예, 예. 습이 예, 나간다.
4: 예. 예, 그 선생님이 그게 다 뭐 독이 습이 빠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먹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약을 또 줘서 먹었는데 그 다음에 그 계란에다 이제 먹으니까 나 예. 지금은 예, 다 정상됐습니다.
3: 오, 예, 축하합니다.
4: 예, 대변도 정상되고 잠도 그래도 괜찮게 잘 옵니다.
3: 예, 잠 잘 오죠.
4: 그래서 예, 영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이런 예, 이야기를 들으면서
3: 예.
4: 오늘 저기 뭔가 뭐이 활동에 좀 참가하려고 그런다.
3: 예, 참가하죠. 예.
4: 예. 예, 환자진께서 많이도 들었지만은
3: 예.
4: 건신과하고 예. 새벽강을 함께 먹으니까나 효과가 이 머리도 정신 나고 효과 많이 좋대서
3: 맞습니다.
4: 그리고 예. 선생님도 저한테 이거 추천했으니까
3: 예예예.
4: 예, 그래서 오늘 이 활동에 참가해서 이 건신고를 좀 저한테 좀 배송해 달라고 그래 전화 드립니다.
3: 아, 예, 좋죠. 2880018번 예. 전화 치세요. 예.
4: 예.
3: 예, 예, 예.
4: 선생님 비롯한 온 가정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 아, 예.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3: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3: 예, 건강하세요.
4: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3: 네, 말씀 주세요.
5: 예, 황진
3: 황진산타이
5: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네. 오랫동안 썼습니다. 이 중풍 후유증을 위해 손발이 마대고 예, 숨을 깨지지 흘리고 밥을 먹지 못하고 예, 그랬습니다. 화장실도 남이 부축해서 끌어 댕기고 이래고 더구나 소화 아이들에서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어도 숟가락 먹고 이랬는데 예,
3: 네.
5: 거기다가 또 기억력이 상실돼서 그저 전화번호고 무시하고 돌아서도 말하고는 돌아서도 잊어먹고 잊어먹고 하고 예 그걸 빙창 가도 무시고 찾지도 못하고 돌아오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래던 게

0: 황진수한 타인 먹구나. 예, 말 그래. 거기다가 또, 예, 건신고까지 한대 먹을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모, 예, 맹장수술까지 해놔서, 예,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던 차에, 그, 같이 두 가지 있을까. 갈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피를 그렇게, 그, 돋아나서 그랬던 것도 많이 낫고 경력이 좋아질까 다른 것보다도 예, 그리고 밤잠 잘 자고 밥은 뭐 먹던 게 밥은 먹을까 예, 군이 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리 약해서 그랬던 게 예, 네. 한 열금 불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랬거나 바지라며 옷이라며 입으면 소라서 먹었습니다. 그래 새거 다 입었습니다.
1: 네.
0: 그니까, 얼마 좋습니까? 어전 군도 불어나고, 그래, 아, 걸지도 못하던 게 몸이 헷갑아놓고, 걸지, 군도 열군 불었지, 그래, 아이,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5천 번씩 그니까, 얼마 좋습니까?
1: 네.
0: 그리고 우리 언니는, 꾸준히 밥도 먹지 못해, 이후 가지 못했습니다. 숙고를 지어 하면, 다 가기 전에 중도에서 다 떨어지고, 춤을 개지지 흐르고 이랬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다리도 쓰지 못하고, 예, 똥을 좀 다 냈습니다. 그러던 게 황진수 안타일을 먹고 예, 혈배강 한 대 같이 먹고 하니까 얼마 좋아진지도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혈압도 잘 되고 예, 경력이 돌아오고 말도 못하는 게 그런 말을 똑똑하게 하고 하니까 얼마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래 이번에 활동에 예, 좀 배달 받겠다고 나는 건식고를 받고 우리 언니는 황진수 안타일을 받고 예,
1: 예.
0: 그래 이 두 가지를 배달 받자고 그 전화
1: 예.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예, 예, 예.
3: 저도 예, 지금 황진산타이가 혈배강을 같이 써서 영 효과를 보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3: 원래 저기나 신사인 황진산타이를 쓰게 된 저기나 시발은 이 혈배강 먹으면서 황진산 타입 같이 먹으면 더 좋다고 할까요?
1: 네.
3: 아, 내 좀 이번에는 이거나 좀 더 먹어보고서 어떻게 해보다 이렇게 결심하고 설정을 먹었습니다.
1: 네.
3: 먹은 게 확실히 효과 좋단 말입니다. 원래는 정말 저기나 관심병이란 이런 진단 받았어.
1: 네.
3: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 흘리고, 그 다음에는 입, 아프다하면 그저 이빨도 막 통신하고,
1: 네.
3: 그저 뒷잔들 들어와서 웃지지 못하고, 소리, 혈압이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지 할까, 예. 영 죽을 것 같으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래야 게 이해하고 먹으니까, 예. 땀 흘리던 게 많이 나사지고,
1: 네.
3: 이 뒷잔들이 켜던 게 지금 구증상이 기본상에서
1: 없어진다
3: 말입니다.
1: 심장이 좋아지면 그게 다 좋아요.
3: 예, 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조심한 그저 그런 말에 다녀가지고 댕기던 게 그걸 지금 아예 먹는다 말입니다.
1: 네.
3: 어떻게나 그래서 항상 근심해서 그래서 그래도 그 근심 지금 떨어뜨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보니까 지금 내 혈압이 그래서 130에서 140으로 요즘 기본상에서 온정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다리가 그렇게 붓기던 게 예, 붓기 네. 다 내렸습니다.
1: 붓긴 게 내립니다.
3: 예, 예. 붓기 다 내렸습니다. 확실히 정말 이 약이 무슨 만네가지 중초약으로 만든 약이라 했던 게 효과가 정말 확실히 좋다는 거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우리 아바이는 원래 중풍 맞은 사람인데
1: 네.
3: 내 이렇게 약 이 약 먹고서 효과를 보는 거 보던 게 나도 이거 좀 먹어보자면서 이랬더라 말이 그래서
1: 그렇지.
3: 같이 쓰게 되는데
1: 네.
3: 그 중풍 맞은 지 오라니까 이 손 잘 쓰지 못해서 예. 그래서 밥이나 잡을 때 숟가락도 잘 떠오르고 예. 그래서 어째서나 잡수는 게 벌싹 뭐예요 한 말입니다. 그랬던
1: 맞죠?
3: 게 지금 예. 그러던 게 술 지는 거나 물건을 이제 잡아줄 때나 예. 옛날에 오른손 못 쓰던 게 쓴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이가 딱 맞지요. 그러니까 집에 예. 아버님은 그 중풍이거나 황진수한 타이가 딱 맞고 황진수한 타이 전문 중풍 치료하는 게지 않습니까?
3: 예. 예.
1: 어머님은 지금 그 심장을 해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또 우리 혈배강이가 전문 심장 관할 해주는
3: 예.
1: 게고
3: 예.
1: 예. 예. 딱 맞지요. 예.
3: 그러니까 예. 어찌나 정말 우리 둘이 어찌나 기쁜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1: 예.
3: 아바 이렇게 오툼에서도 내려오기 바빠서 예. 바깥에서 잘 못 댕기던 게 예. 다툼 이렇게 내려온단 말입니다. 저는.
1: 예.
3: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조금씩 활동할까 그게 더

0: 정신하고 많이 효과를 본단 말입니다.
1: 네.
0: 그 이야기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딱 맞는 걸로 내 지금 예상된다 말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거 먹을 예산인데
1: 네.
0: 선생님 그저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예,
1: 네, 예.
0: 많이 알려주셔.
1: 예, 자주 전개하기.
0: 예, 예, 예. 예. 알려주셔. 그러면 우리 그저 그저 인천 가서 예, 혜택 보겠습니다.
1: 예.
0: 예. 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왜서 저한테 와서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가? 사실은 고달로부터 우리 지금 이 병을 치료할 때 사람마다 체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처방이 똑같게 나올 수 없습니다. 기본 기초는 쭉 나갈 수 있는데 기본 기초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지금 말하는 황진순탈 하고 혈배강 이렇죠. 그런데 우리 중풍을 놓고 말한다 할 때 중풍에는 부양황후탕이 있고 그리고 또 쇼슈밍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풍 어떤 분들은 변비로 인해서 중풍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이가 또 소장에서 변비가 생기는가 대장에서 변비가 생기는가 십이지장에서 변비가 생기는가 여기에 따라서 약 처방이 또 다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충치 상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咽喉塞液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나 자꾸 이 충치 기가 자꾸 울어올리 밀면서 자꾸 개끼면서 무릎마에도 개끼고 뭐 밥 먹어도 개끼고 예, 이럴 때는 우리 진구야올로에서 예, 특수한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구의 우에 깐초탕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링이란 거는 그 부링드 링 뭐 부링 들어가고 꾸익수 들어가고 오미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간초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런 처방이가 기시르는 한기가 직접 관원 혈액에서 떡 막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꾸 심장이 뛰다가는 서고 뛰다가는 서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몸이 붓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소비도 잘 나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 어쨌든 우리 중풍이라는 거는 경락에 끼든 혈관에 끼든 어디에 끼든 머리에 끼든 장도에 있든 이런 독소 쓰레기라는 게 빨리 나가야 되죠. 근데 어디에 낀 이런 그 독소 쓰레기를 내보낼 때 그 처방마다 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는 우리 이 황진순탈 기초로 쭉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병 진단에 따라서 예, 어디에 이런 변비라면 없애주겠는가 소변 내보내는가 하겠는가 전신이 붓기는 건 해결해주겠는가 예, 이것을 해결할 때는 달러 처방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기본 처방을 잡수는 이외에 시기를 딱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 병 치료하는 게 그래서 대구 세기 답속에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예. 어떨 때는 세기 답속에 되면 오히려 새로운 피를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회를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치료하는 과정에서 침도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어느 기회를 딱 어서는 수액이 답속일 때 됐다 할 때면 잠깐 인차 제가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 점약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효과가 잘 되고 그리고 호폐용 높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중풍에 관한 거는 쇼슈밍탕 그 다음에 부양황후탕 부양황후탕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예, 부양 양기를 보충해준다. 많은 분들이 양기를 보충해준다 하게 되면 곰팥이 양기를 보충해준다 하는데 절대 틀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기는 기를 보충해준다는 뜻입니다. 기, 치우에 쉬어야 됐습니다. 기가 피를 잘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기만 보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팔진탕이라는 게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피를 보충해주는 사물탕, 전문 기를 보충해주는 사군자탕. 이게 합해서 팔진탕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진순탕 안에 팔진탕 들어가고 부양황후탕 들어가고 부양황후란 건 뭔가? 환이란 거는 다시 물려받는다. 되돌려받는다. 예, 이런 게죠. 환첸 이런 게죠. 그래서 우란 건 뭔가? 50%를 띄운 걸 다시 물려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침 넣을 때도 그렇습니다. 중풍 걸린 사람들이 환처 그러니까 어느 쪽이 내 말에서 오른쪽을 못 쓴다. 그러면 짐 놓을 때 오른쪽을 먼저 놓는 법이 없습니다. 예, 짐 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고 오른쪽에만 딱 놓습니다. 이건 틀리는 겁니다. 꼭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 이거는 왼쪽부터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

0: 마사지 할 때는 그 건강한 쪽은 먼저 맞습니다. 근데 건강한 쪽은 좀 침을 좀 얕게 지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온다고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쪽에 환처, 그러니까 병이 걸린 쪽은 침 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건강한 쪽에 50% 띄운 거, 그것을 이쪽을 끄집어와가지고 서리 이쪽 오른쪽에 맞은 거 다시 회복해준다. 예, 이런 원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양황우탕이라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약도 처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침구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효과 잘 보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야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상해 경관사 시장에서 시작된다. 한 남성이 시장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도도다. 도도는 이곳에서 해산물 장사를 하고 있었고 장사 규모도 제법 괜찮은 편이었다. 도도는 주인공 호생의 전 여자친구인 매서의 유시다. 호생은 도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넨다.
1: 이야, 대게를 팔기 시작했구나.
0: 도도는 아주 열정적으로 호생을 반기며 상의 사투리로
1: 오랜만이야
0: 하고 외친다. 그리고는 차나 한 잔 마시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지만 호생은 할 일이 바쁘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도도는 끈질기게 권한다.
1: 들어와, 풍경이나 보고 가.
0: 시장 한복판에 있는 해산물 매대에 대체 무슨 풍경이 있을까 싶지만 도도의 지나친 열정에 호생은 거절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매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도도의 아내인 박매가 다가온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호생 씨 앉으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곱게 걸어 나간다. 도도는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낸다.
1: 나 이혼하고 싶어. 너가 좀 방법 생각해줘.
0: 호생은 웃으며
1: 남자라면 아내를 양해하고 챙겨줘야지
0: 라고 답한다. 그러자 도도는
1: 하하, 나도 너처럼 하고 싶다.
2: 그럼 백평은 해외로 나간 지 몇 년째인데 너는 왜 이혼하네?
0: 라고 반문한다. 도도가 말한 백평은 바로 호생의 아내다. 그녀는 이미 해외로 나간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호생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대답을 피하고 다시 시계를 보며 자리를 떠나려 한다. 하지만 도도는 자기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1: 봐, 내 이곳 정말 풍경 좋지? 바깥은 환하고 천막안은 어둡고 눈 의자도 낮아서 편안해. 이게 바로 일에 지치지 않는 비결이야. 나는 의지할 곳이 있으니 아무 걱정 없어.
0: 그리고는 호생에게 몇 시에 장사를 시작하는지 묻는 질문에
1: 5시쯤이야. 주변 아주머니들과 잡담하고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거지.
0: 라고 답한다. 이어 도도는 작은 수첩을 펼쳐 호생에게 보여준다. 수첩 안에는 여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있다. 도도는 바지를 툭툭 털며
1: 봐, 향왕 친구가 준 옷이야. 장사할 때는 겉모습이 중요하잖아. 자주 대게를 집까지 배달해야 하니까. 방까지 배달해서 차 한 잔 마시고 인생 이야기 나누고
0: 라고 웃으며 말한다. 호생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무시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30살 후반의 여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온다. 도도는 낮은 목소리로
1: 어, 왔어 왔어
0: 라고 속삭이며 인사한다. 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운 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도도는 그녀에게
1: 이번 대게는 정말 최상의 품질이야. 어제 너에게 말했지. 여자는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에 넣는 음식이 가장 실속 있다고.
0: 라고 말한다. 그녀는 살짝 웃기만 할 뿐 말을 내뱉지 않는다. 도도는 계속해서
1: 너한테는 언제나 싸게 판매할게 라고 말한다.
0: 그녀가 매대 앞으로 다가왔다. 이때 호생은 마치 극장의 특별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앞은 환하게 밝고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빛나고 그녀의 선명한 눈은 대게 통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대게를 보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도도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호생에게
1: 몇 번이나 왔어? 분명히 다시 올 거야
0: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리고는
1: 너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만남은 인내심이 필요해. 사실 아주 간단해. 안 되면 그냥 대게를 집까지 배달해 주면 되는 거지
0: 라고 말한다. 호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시 시기를 보며 정말 가야 한다고 말하고 매대를 빠져나온다. 도도는 그가 정말 가려는 것을 보고 따라 나와 대게를 담아 건네며
1: 작은 선물이야
0: 라고 말한다. 호생은 사양하지만 도도는
1: 내 친구가 남편과 이혼 소동 중이야. 너가 변호사니까 좀 도와줘
0: 라고 부탁한다. 호생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을 꺼내 도도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도도는 명함을 바꿔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호생은 짜증이 나 몸을 피하고
1: 됐어 가야 해
0: 라고 반복하며 받은 물건을 도도의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짧은 만남이 끝난 뒤 사흘의 시간이 흘렀다.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상리의 횡봉철교 부근에 작은 여관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기차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이익이 정말 좋다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호생은 단칼에

0: 호생의 마음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다. 1980년대 상해의 젊은 남녀는 만날 때 주로 작은 개인 카페를 이용했다. 어느 밤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매서는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허생 씨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니? 라고 말했다. 허생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 이름은 백병이야 라고 말했다. 매서는 한 달에 몇 번 만나? 라고 묻고 허생은 한 번이라고 짧게 답했다. 매서는 그래도 되겠어? 라고 놀라며 물었고 허생은
1: 소개팅으로 만난 거야. 외모는 평범하지만 장점은 집이 있다는 거야 라고 설명했다.
0: 매서는 웃으며 허생씨 너무 정직하다니까 모든 걸 다 말해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도 결혼을 원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집이 있는 남자인데 자신은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했다.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매서의 몸은 조금씩 허생이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주로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데이트를 했다. 대극장이나 영화관에는 커플 전용 카페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매서의 어깨를 툭 쳤다. 매서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고 허생은 재빨리 손을 놓고 똑바로 앉았다. 검은 탑처럼 덩치가 큰 여자가 서 있었고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그녀의 눈동자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매서는 왜 쳐? 할 일이 있으면 말해! 라고 짜증내며 말했다. 그 여자는 매서야 우린 자매끼리 친한 사이잖아. 난 못 알아보겠어? 라고 말한다. 매서는 당황하며 지금 할 일 있어 라고 둘러댔다. 그 여자는 앞자리를 가리키며 네 사람 꽃같이 저녁 먹고 주변을 구경하자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 여자가 사라진 뒤 매서는 허생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며 빨리 가 어서 나가자 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카페를 빠져나왔다. 매서는 짜증을 내며 저 여자는 농사 시절 집주인 딸인데 몇 번 만난 것뿐인데 왜 또 나타나는 거야? 정말 이상해. 라고 불평했다. 허생은 웃으며 넘어가고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뒤 매서는 야간 학교를 3개월 다니다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학교 정문에서 허생이 수업을 끝내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함께 간식을 먹고 거리를 거닐었고 허생은 언제나 매서를 골목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느 날 매서가 호출 전화를 걸어왔다. 허생씨, 엄마가 서주로 플라스틱 원료 사업 이야기를 하러 갔어. 밤에 안 올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줘. 그날 밤, 허생은 매서가 사는 신식 골목으로 향했다. 3층

0: 올라가면 각 층에 새 집이 있고 각 집마다 문틈에 커튼이 달려 있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 허생은 자주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던 중 매서는 허생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외국무역회사에 다니면서 수입은 괜찮지만 지금은 개인 회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 나도 개인 사장과 함께 일하고 싶어. 허생은 생각을 잠시 하고
1: 내 친한 친구가 아프리카에 자파를 수출하는 사업을 해.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
0: 라고 말했다. 매서는 이름이 뭐야?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허생은
1: 아보라고 해.
0: 라고 답했다. 매서는 깜짝 놀라 허생의 팔을 툭 치며
2: 아주 유명한 분이야. 자주 우리 회사에 오시고 동료와 업무를 보거든.
0: 라고 말한다. 이어 허생이 말했다.
1: 아버는 나의 수십 년 친구로 정식 장사만 하고 성격도 매우 시원하고 솔직해. 내가 소개시켜줄게.
0: 시간은 흘러 그날이 찾아왔다. 허생과 매서는 상해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서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보는
1: 매서양은 허생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0: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미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기.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8갈래 정품 관광 노선을 내었고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펼친 데서 전주 문화 관광 시장이 지속적인 인기를 보여 관광객 수와 관광객 총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 도문 도로 통상구와 훈춘 도로 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기관 간부, 학교 사생, 이민관리경찰과 주민들이 국문에 모여 오성 붉은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장엄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0: 변강 아들딸들의 진심 어린 축복을 조국에 전했습니다. 훈촌시 제2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찰이 돼 조국의 변경 국문을 지키고 싶습니다. 훈춘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일대 부대장 정명아입니다. 이번 국기 개양식을 통해 가국 정회를 깊이 제독했습니다. 이민관리 경찰로서 우리는 이 애국 열정을 직책 수행의 동력으로 받고 변경 안전과 통상구의 원활한 통행을 전력 투하하면서 실천적인 담당으로 위대한 조국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해동성국 의관 상봉 발해 복식 몰입식 정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배우들은 복원한 발해 복식을 입고 정경 해설과 소통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력은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문화의 뿌리는 한 집안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요하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내에서는 장고춤, 탁본, 투호 등 종목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서희곤입니다. 이번 국경절에 일부러 연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복원한 발해 복식을 보고 몰입식으로 소통 활동에도 참여하니 마치 천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강과 중원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중화문화의 다원일체라는 독특한 매력을 체득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저와 아이가 공연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아이도 중국 문화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국경절 연휴 첫 사흘 동안에만 우리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 연인수로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 발해 정경 공연은 광범한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배우들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인증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해의 천년 문화 맥락이 박물관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9월 30일 201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 1호 백미 산뜻한 연변 명태 전국요리 경기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요리사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며 특색 명태 요리를 선보이면서 요리 기술을 겨루는 동시에 민속 음식 문화를 전승했습니다. 경기 요리사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파생 제품으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젊은이와 외지 요리사들이 우리 연변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전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중국 유명 요리사이고 중화 요리사 금상 수상자인 리숙입니다. 남북의 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특색 미식을 혁신적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새로운 착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모두의 창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연변 특색 명태 미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경절 기간 금빛깔 한마음 변경의 화음 문화관광 활동이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30쌍의 부부와 연인들이 이곳의 민속 유원과 전통 홀레쇼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박물관의 발해 복식쇼를 변경으로 옮겨 발해 문화의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한마음 언약식에서 새 부부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들은 사랑의 맹세를 함께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 검사소 민경 류환영입니다. 변경수호 민경으로서 국문을 지키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의 뒤에는 아내의 지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됐는데 어제가 바로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꾸미거나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보살피는데 제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활동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신청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문 주민 상영교입니다. 올해가 마침 우리 둘이 만나 사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줘 정말 기쁩니다. 안도현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 펼쳐진 국경절 경축 주제 활동에서는 가무 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현장 참가자들은 함께 조곡을 노래하느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국풍 순회, 수공 체험, 삼림 표류, 화로차 그리기 등 종목을 내놓아 관광객들의 가을철 휴가 체험을 풍부히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문화관광 활동은 연변의 독특한 인문과 자연 매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문화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은련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612만 명을 웃돌아 동기 대비 19.43% 증가하고 관광객 총 소비는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팔방의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았습니다. 우리소 여러 부문에서는 협동해 대중들의 연휴 출행, 관광, 생산 생활 등 안전 사업을 실속 있게 다사부으로써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화목한 명절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소 각 현시 공안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은 교통 안전 보장 일선을 굳게 지켜 도로 질서가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도로 경찰 배치율과 관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대중들의 출행 안전을 전력 수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했으며 원활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연길시 공안구 교통관리대대 종합중대 부중대장 양영리입니다. 관할구역 명절 기간의 차 흐름 특점과 결부해 우리 대대에서는 민속원 서시장, 연변대학 인터넷 인기 간판벽, 소상시장 등 종점구역에 92개 근무 지점을 설치했습니다. 연길서 고속도로 수금소, 연길부 고속도로 수금소와 고속철도역에는 경찰력을 추가 배치해 교통소통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매일 301명의 경찰력을 투입해 일터를 지키면서 국경절 기간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전력 보장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는 사회면 순찰, 교통관리 통제, 풍경구 안전보장 등에 하루 평균 경찰력 연 2,196명과 차량 연 554대를 투입해 풍경구와 인원 밀집 장소의 순찰 빈도를 중점적으로 높였는 바 국경절 기간 40개 풍경구와 13개 보나 상권의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는 도시의 첫 번째 창구인 연길 서역에서는 이중 언어 편민 자문, 저녁 문화 관광 추천, 민속 체험, 특색 공연 등 네 가지 특색 봉사를 내놓아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역을 나서는 순간부터 연길의 정성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가는 관광객들의 물음에 인내심 있게 답하고 출행 로선을 세심하게 안내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선전책자, 민속체험지도, 민족단결 선전수첩을 배포하며 연길의 아름다운 풍광과 짙은 민속풍정, 특색미식을 소개해 관광객들이 경사스러운 명절 분위기를 몰입식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인원 유동이 많고 야외 불 사용 우환이 증가하는 실제 상황에 대비해 연변 소방구조 기동 지대에서는 국경절 기간 삼림 초원 방화 전문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사업 일꾼들은 유동 선전, 현장 선전 강연 등 방식을 통해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 림산 지구 주민, 가을 수확 작업 인원들을 대상으로 야외 화원 관리 주의 사항, 초기 화재 상황 처리 상식 등을 보급하고 대중들이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동시에 장백산 북풍경구, 육정산 문화관광구,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연선 등 종점 구역에 역량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지정 장소 당직과 기동 순찰을 결합해 관광 풍경구, 변경 연선, 림산 작업소, 향진 등 종점 구역을 단단히 주시하고 중단 없는 순찰을 전개하며

0: 후기 단계의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 해소함으로써 삼림방화 방어선을 굳게 지켜 림산 지구의 생태 안전과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 수고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장백산 지복대대 1중대 중대장 조리 조청해입니다.
1: 오징자치.
0: 곡경절 연휴 기간 산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가을철 삼림 방화와 가을 수확의 관건적인 시기입니다. 우리는 역량을 집결해 각 풍경구와 림산 지구 등 중점 구역에 전진 배치하고 지정 장소 당직과 류동 순찰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일터를 굳게 지키고 삼림 화재 발생을 엄밀히 방지하면서 관할 구역과 림산 지구의 생태 안전,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잘 수고하겠습니다. 여러 부문의 노력으로 곡경절 기간 우리 조에서는 생산 안전 사고와 영향력이 있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전 생산 형세는 전반적으로 안정됐습니다.
2: 성민족사무위원회와 성문학예술계연합에서 공동 조치한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식 화꽃수립 해민공연 진달래 아름다운 변강 문해선전대 연변행 활동이 그늘 우리의 조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의 주제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이루자입니다. 활동 기간 광범한 문해 사업일꾼들은 선으로 우리주 훈춘시, 도문시, 룡정시, 화룡시와 안도현 등 다섯 개 변경 현실을 찾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노래, 무용, 희곡, 교예 등 문해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훈춘 주민 손소림입니다. 이번 공연은 정말 잘 꾸며졌고 종목마다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의 합동 공연은 본토 문화에 립각하고 시대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면서 문예를 누대로 고향의 아름다움, 단결의 운치와 가곡의 정을 하나로 이어놓았습니다. 공연은 중화민족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고 한마음으로 새 로정을 향해 분발 정진하려는 아름다운 염원을 생동하게 전달해 기층 문화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에 생기 넘치는 문예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인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이 목전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능력을 대폭 제고하고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생산 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생산공장 확장 건설 대상 현장에는 공장 건물 주체가 새롭게 완공됐고 시공 인원들이 질서 있게 생산 설비 설치와 시험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 공장장 한용철입니다. 대상은 2024년에 착공했고 현재 생산공장의 기초건설 공사를 완수했습니다. 지금 추출 농축작업장과 인삼 초벌 가공작업장에서는 설비 설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시험 운행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연변 커시안 생물과학기술연회사는 장백산 지역의 수삼을 주요 원료로 인삼 초벌 가공과 정밀 가공을 일체화한 홍삼 계열 제품 연구 개발 및 생산형 기업입니다. 생산 능력 부족과 고급 제품 승격 수요에 대비해 회사에서는 공장 건물 지능화 확장 건설 개조를 전면 실시해 국제 선진 수준의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지능화 생산 흐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길림 연길 국제공항 경제개발구 인삼 생물의약 주도산업의 중점 확장 건설 대상으로 총 투자가 5억 5천만 원,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추출 농축 작업장, 주입 작업장, 가공약 작업장을 건설하고 지능화 생산 설비를 배치해 표준화, 규모화 인삼 정밀 심층 가공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생산 가공 능력을 전면 승격시키게 됩니다. 대상은 2027년 12월에 준공돼 조업할 예정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매년 인삼 2,000톤, 홍삼 X500톤을 가공할 수 있고 년간 생산액은 15억 원으로 예상되며 3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삼 정밀 가공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생물의약산업 군집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0: 조당회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일전 전

0: 만족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사업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15개 상회협회 책임자와 60여 명의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 분야 기업 대표들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대상을 참관하고 경험을 배우며 합작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유치 사업의 질을 재고 효익 증대를 추진했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관 플러스 집중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으로 카슨 길림 세포자원 고관리유관회사, 길림 전신미 반도체 유관회사 등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주최 측은 전주 투자유치 현황과 우세를 둘러싸고 선전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주 공상업연합회 소속 상괴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제의서를 대독했으며 상회협회와 기업 대표들이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근일내 주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투자 유치를 민영경제에 봉사하고 향촌진흥의 힘을 보태는 중요한 줄손으로 삼았습니다. 연간 투자 유치 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길림연변 변경촌 산업대상 추천소개 수첩을 편찬했으며 108개 산업대상을 선별해 성공상업연합회, 여계판사초와 타지역 상회에 추천했습니다. 현재 주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는 전주 주요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회원 기업 수는 5천여 개로 안정적으로
1: 파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해약방 2호 매댁 방송의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필발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우방은 건강하게

흡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이라면 황실에서 의 처방에 속합니다. 전문 황제의 장수를 도와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 나오게 되어 있으면서 이 처방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 한과 안에 여섯알이 들어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그러니까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불량한 기를 내보내고 소화가 잘 되고 정신이 나고 기혈 보충을 해주고 특히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의 장수의 비결을 보충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장수로방은 한 가게 198원인데요. 6일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큰 우대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드립니다. 1,000원은 뺏습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98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귀해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로방 드시게 되면 남성 여성 건파체 이상이 있어갖고 특히 남성들 가운데 양이거나 유정이 생기거나 성공능자가 생기거나 여성들은 건파체 이상이 생겨서 쩍 하면 요실금이 혹은 또 쩍 하면 염증이 생겨서 소변에 동통이 생기고 혈뇨, 단백뇨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장수로방이 곰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아주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딱 식전 한 시간 전에 드시는 제품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0: 그리고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두 번째로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요. 멍석통은 이름이 그대로 멍약에 속하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하는 이런 뜻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한 과게 가격이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큰 우대정책이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진행하는 우대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15각을 싸면 10각을 드립니다. 중풍 후유증 환자들 그리고 신강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심장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심장병 혹은 뇌졸중은 직접 오지 않았지만 해도 아주 위태로운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을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하며 곧 막혔던 게 뚫리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인데 15각에 10각을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귀합니다. 한 가게 가격은 25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서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데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세계에서는 눈에 여러 가지 모병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99.9%는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치말로 뭐 점차 원시가 되어 가까운 데를 잘못 보고 먼 데만 잘 보이고 이거로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모두 그 모든 그 수정체의 그 탄성이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부르게 되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막막 색소변성 그 여러 가지 증상은 명서방이 곧 답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5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6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이 떨어지다 실명으로 가는 무서운 이런 그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저기 멍석통 약을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원래 나는 이게 뇌경색이 있고 이게 전, 옛날에 진단 받은 게 있으니까 이게 이, 그 올라가는 저기 그 모세혈 맥했다 그랬대.
0: 아, 예, 예. 뇌에는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이 있는데 모세혈관이 맥의 신경 조직을 살려주게 되어 있는데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 신경 조직이 말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저하로 인해서 공동이 완전히 그게 쇠퇴되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잠자기 힘들어지고 밥 먹기 힘들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2: 예, 그러니까 나 머리라는 게 항상 어지럽고 예. 쉥 하고 그 다음에 정지해야 됩니다. 그냥 머리가 그래 이렇게 그리고 약을 전등평 그냥 달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2: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또 전등평 먹고 이랬는데 네, 이 약 쓰면서 내가 지금 전등평이 뺐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0: 그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2: 머리도 아프고 지금 마음 편안합니다. 그리고 잠도 미네 못하던 게 잠도 영 잘 갑니다. 지금
0: 여기 포함된 29가지 희귀약제가 물소뿌리 농수뿐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인공사양이라든지 치명이라든지 특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막힌 것 뚫어주는 데는 아주 이 제품이 그 기본으로서 인정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예, 그리고 손이라는 게 예, 그냥 손 저리고 있잖아요. 예.
0: 아, 예.
2: 손이 부모님들 손 부시어 저려나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라는 게 뭐 성성성 지르는 거 점점까 예?
0: 예.
2: 그런 생각이도 있고 예. 그리고 밤에 넘어잠 찌개는 또 이 이 장단지야 정원은 또 아래에 뻗어 나면 쥐어 올라오죠.
0: 쥐어 올라오죠. 예, 예.
2: 인수부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죠. 그리고 몸이 많이 차갑습니다.
0: 전형적인 순환장애입니다. 예, 예, 예. 몸이 차가운 걸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2: 그리고 자꾸 차가워서 뇌에 들어가서 지금 이불을 하는 게 여름에도 추우지, 전기호도 그냥 켜놓고 있었습니다.
0: 예. 상당할 정도로서 순환장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예. 그런 게 지금 내 이약 지금 수면부터는 예, 몸이 많이 따뜻해 남에 지금 전신이가 마구 편안하고 이럴까. 지금 예, 전기호 지금 이때는 이게 추울 때인데 전기호 안 켜도 이래 없습니다.
0: 오히려 그 보시오. 추울 때인데 안 켜도 되는데 여기 띵향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핑고련이 초고련이라든지 쌍한 한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원중해주는 역할을 하

0: 게 돼 있고 한을 몰아내게 돼 한이 우리 몸에서 계속 지속된다면 혈액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체온은 기본 자가 체온을 보증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한으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진다면 모든 순환 장애가 풀리지 않을 풀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야, 내게 이야기 쓰고 얼마나 효과도, 또 효과가 영 빠른다,
0: 이야기. 그렇죠. 여기 포함된 21가지 우수 성분은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성분이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1: 예, 그래서 내 이야기 좀 꾸준히 좀 올해도 쓰려고 해. 오늘 저기 더 변화를 바뀌시다,
0: 설정. 그렇게 하시오. 이 제품이 일약 2제로 되는데 드시고 붙이고 하는 이런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잘 예.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이 예, 몽성토 어든 두 달 썼습니다. 저는 중풍 위증이 손발이 마되고 그리고 입이 부들부들 떨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도 그불그불하고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저리 받아야 돼. 내가 차가 많고 예,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밥도 못 먹거든요. 그저 걸린 게 그저 정말 개구나 그저 화장실 댕겼습니다. 그래서 이 몽성토 예. 먹었는데 한 가지 지금 그래서 이 집행이 지고 화장실 댕기고 할까 얼마 좋습니까?
0: 아 그렇죠. 아, 생활 자립해야 되는데.
3: 얼마 신경질도 난 거. 소화가 아예 돼서 그러든지 소화가 잘 되지 해놓고 밥이 들대라 하지. 그러고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혈압도 그리 잘 되놓거나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0: 예, 그렇죠.
3: 그리고 정신하고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0: 예, 그렇죠.
3: 예,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0: 모세혈관이 수통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3: 예, 몸이 헷갈아지고 예. 정신하고 그래 좋을 때 15각 싸면 10각 주는 것 같은데 예, 그 활동에 참석해서 처음에는 예, 어떻게 했는지 해서 조금 쌌다 말입니다.
0: 예.
3: 그래 좋을까라니 또 싸서 계속 먹자고 15각 싸다 그런다.
0: 15각에 그 10각을 주고 1000원 또 뺏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입니다.
3: 좋죠. 기회도 또 없잖아요.
0: 기회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하면 그렇죠. 많이 하는 두 번 하면 많이 그래. 할 겁니다. 1000원 빼주는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살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5: 예. 저기 우리 신우리 남편이 중풍 왔단 말입니다. 예. 집안에 와가지고 말씀을 똑바로 못하고 오른쪽을 못 씁니다.
0: 예.
5: 그래서 네 발다리를 잘 쓰지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뭔가 언어장애도 있고 머리도 띵하고 경력도 없고 그래서 좀 이 출원한 지는 서너 달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좋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두 달 썼는데 조금 효과 본답니다.
0: 어, 두 달 쓰면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 제품 네. 같은 그런 분들은 1년, 2년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5: 예, 네. 그러니까 언어장애 있던 게 오래 문소리 하던 게 그게 많이 나사지고요.
0: 예.
5: 예, 다리 들기 힘들어 했습니다. 예. 다리 들기 조금 나사지고.
0: 그렇죠.
5: 예, 내려와서 변소까지 걸어갈 수 있고 오게 이만해도 얼마나 좋은 성적이.

0: 그렇죠.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줬는데, 예, 예.
1: 그니까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도 계속 또 없어도 이렇죠, 예?
0: 이렇습니다. 예, 예.
1: 아, 여기, 붙이는, 닦아도 이렇습니까?
0: 예, 붙이는 고약하고 드시는 약품이 있게 돼, 다른 약도 들고 계세요?
1: 아, 중약을 워낙 쓰다가 끊었어요.
0: 아, 등약 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쓰면 됩니다. 절대 쓸 필요 없습니다. 이기면 됩니다. 제가 예, 보증합니다. 예, 예.
1: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0: 다른 거 들 필요 없습니다. 이기면 됩니다.
1: 예, 계속 쓰겠다고 용서합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가 예. 그 효과성이 여기 포함된 29가지 그 중약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중약 성분이 들어가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제 열리게 막혔던 게 열리게 되어 있고, 근데 그게 막혔던 게 열리자면 시간을 좀 소요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급해 마시고 천천히 쓰는 게 필요합니다. 한 1년 쓰게 되면 문제 없을 겁니다. 예.
1: 네, 워낙 이런 병은 인사 치료해야 되니까
0: 시간을 소요하죠. 예, 예.
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아,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29가지 증기약재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1약 2세로 되어 있는데요. 드시고 붙이고 하는 이런 붙이는 고약이 치매를 따라서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릇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무릇 이 제품 자체를 쓰면서 드시고 어디에 그가 불편하게 되면 거기에다 붙이는 그 혈이 그림으로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그 붙이고 그리고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특히 붙이는 제품 가운데서는 당뇨병은 당뇨병으로 그 쉐워이가 있습니다. 거기다 붙이고 하루에 8시간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전열선은 전열선에 또 붙이는 그 쉐워이가 그 그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관지염이면 기관지염에 붙이는 그게 나타나고 반신불수 중풍 반신불수면 거기 쉐워에다 붙이는 그 그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유선염이면 유선염에 붙이는 그 쉐워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면서 드시고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목소통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순지 1개월 됩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이 어간에 이거 쓰니까 현저하게 알립니다.
0: 아, 그렇죠.
2: 아, 속도가 빠른다 이야기가.
0: 예.
2: 내가 관심병으로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 항상 그저 두근두근하지. 그다음에 이 신조투입 발작한다 하면 예. 날씨 좀 춥고 좀 피로하거나 좀 일 조금 바쁘게 해도 예. 그다음에 이게 신조투입 발생하면서 예. 자꾸만 반으로 쏙쏙쏙 찌른 이런.
0: 신조통. 예예 예, 그렇죠.
2: 예예 예, 예. 예, 그런 감각이 나고 바사통도 생기고 왼쪽 팔이가 그냥 내리쳐지고. 그 부위가 안 좋단 말입니다.
0: 예.
2: 그런 게 여기 현저하게 알립니다. 시도세 한 번도 발작 아예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0: 그렇죠. 심장에 예. 일단 신조통 발작하게 되면 병도 병이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가지고 내가 어쩌자고 이러는가 그로 인해 가지고
2: 예.
0: 병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예.
2: 예. 그런 게 지금 한 번도 발작 아예 했습니다. 아주 이야기가 정말 특수합니다.
0: 그렇죠.
2: 네. 예. 혈압도 조절 받지. 혈압이 뭡니까? 지금 135, 그 아래로 지금 떨고 있고요.
0: 정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정상입니다.
2: 예. 예. 아주 정상입니다. 그 다음, 심혈이 빠르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심혈이 7, 80, 4 이렇게 뛰니까 밤에 편안하게.
0: 심혈이 정상, 혈압이 정상. 예, 예.
2: 예,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이렇게 나니까 예. 선생님 저는 이 목소통에 정말 뭡니까 심장병도 좋지만은 그다음에 이 풍을도 방지하는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예.
2: 예. 그래 내 동생을 지금 씁니다.
0: 예.
2: 대경색이 와서 이런데 이거 쓰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할 줄은 모른다.
0: 입원 이 제품 쓰게 되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는 이 제품이 기본 완전히 보증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쓰시라 하세요. 예.
2: 예. 그래, 그 다음 우리 둘이 이렇게 함께 씁니다. 그리고 활동이 이렇게 좋을 때, 예, 참여하러 온 선생님께 전화 드립니다.
0: 예. 열심히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0: 건강하세요.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여기 멍석통, 그, 공능 주치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백맥병을 치료하고 혈빌오소를 치료한다 하는 이런 뜻이 나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백맥병이란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장이 일종 설법입니다. 그런데 신경계통의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그 효과를 보는 제품이다. 이래서 백맥병을 해결해준다 하게 되는데 위주로는 대뇌 그리고 노경 그리고 신경 같은 걸 해결해주고 파킨스 질병, 멘탈이 얼굴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당황하거나 이런 데는 이 백맥병이라는 게 바로 장이 설법에 속하는데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성분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의 우수한 성분들이 향만 해도 7개 향이 들어갔습니다. 띵향, 토무향, 무향, 담향, 치향, 인공사향.

0: 천샹 이런 성분들이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쑥쑥 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협일오서라는 이런 그 제품을 받아보신 분들 가운데는 설명서에 이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열하게 되는데 백맥병은 신경계통을 관리하는 이런 그 좋은 치료방법에 속하는 거고 협일오서라는 것은 몽이설법에 속합니다. 몽족이사의 설법에 속하는데 주약에는 관절통을 해결해 줌에 있어서 관절통이 심각하던 문제가 유난하게 풀리게 되었고 움직이기 편리해지게 되어 있고 이래서 우리가 뭐 기본으로서 중풍 후증 환자들이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움직이면 통통이 따르고 그리고 막혀서 내 머리가 아프고 생활 자립하기 힘들어지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 파킨슨 질병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기 힘들어지고 사지를 관리하기 힘들어지고 이런 문제가 풀리는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하는 몽속통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중풍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나오셔갖고 아주 어떻게 하면 이 나머지 지금 증상에서 심각한 증상을 개선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겠는가 막막해 할 수 있는데요. 몽속통을 드세요.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첨약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서약을 병원에서 주는 그 정도까지 드시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세요. 그러게 되면 막힌 게 풀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9가지 유효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우수한 성분들이 호시에 퉁징해주는 홍화두구 뭐 펑샹즈라고 하는 그리고 물소뿌리 그 농축분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인공사행이라든지 이게 경락을 풀어주는 데는 아주 특수한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건비 역할을 하는 두구, 투무샹, 목향, 감청 이런 성분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간을 도와주게 돼 있고 건파질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천동자, 정향, 육계, 해중 차오라는 이런 성분까지 들어갔으니까 술 놓고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는 치자가 들어갔고 한을 몰아내는 이런 성분이 담행이라든지 필링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러모로서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서 중풍 후유증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거나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다른 데서 얻겨오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드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해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수로방은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드시게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나고 여기에 포함된 28가지 중약재가 구변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라든지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도 녹각교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파체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 잘 오고 잠을 잘 자게 하는 여기 원지란 성분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룬찬 통변해주는 성분도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 소화공능을 도와주는 복룡이라든지 택사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고 구범 폐위엔해주는 근본을 지켜주고 그 원기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쓰시면 좋은 효과는 누구이든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예,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단행간 강철 공장을 포함해서 그 야근 분야에서 사업하면서 많은 시를 창작해낸 김준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준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준 시인이 본명은 김영준이고 1951년 5월에 화룡시 팔가자진에서 출생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66년 8월에 팔가자 림업 자녀 중학을 졸업하고 1968년에 화룡시 승천진 원봉육대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갔습니다.
0: 예.
1: 그리고 1970년 6월에 연변 와룡 강철공장 영광로 수리 노동자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10월 1일에 연변 일보에 김강이란 필명으로 천여작시 강철공인이 마음을 발표합니다. 그 후에 육속, 차광공인이 노래 등 시와 문학작품 여러 편을 발표했습니다. 1975년 10월에 동북공학원 유색금속전업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그 공릉변 대학생이죠.
0: 그때는 추천할 때죠.
1: 예, 추천할 때죠. 그 후로 정년 퇴직까지 줄곧 야금 전업 분야에서 사업했으며 연길시 니음제품공장 기술공장장 연변 야금연구소 소장 등 직무를 역임했습니다. 2011년 2월 11일에 다시 또 그 창작적 충동을 받아가지고 연변일보의 시 쓰기 한기 등 작품을 발표하면서 정년 퇴직을 앞두고 다시 시단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좀 끊어졌죠. 예. 몇 년. 그러다 2014년 1월 23일에 또 연변 작가협회도 가입하고 2016년 12월에 첫 시집 쓰기 한기를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200여 수의 시를 발표했고 현재 계속 지금 창작 활동 진행 중입니다.
0: 예. 네, 그렇다면 김준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본인이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 과목 학습을 중시하였지만 소설 읽기를 무척 즐겼습니다. 소학교 5학년 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장편 소설을 본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책을 안고 본다고 고무하는 듯한 말도 들었습니다. 단순하고 유치한 어린 의식에서 소설 주인공의 용감한 성격과 또 따냐의 순진한 사랑이 은근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학습 환경이 여의치 않아 무선전 등 자연과학기술 학습을 하는 한편 문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닥치는 대로 문학서적을 읽었는데 조선어로 번역된 러시아 책이 좀 많았고 구라파의 비판적 사실주의 경전 작품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고래끼의 문학론 네 권 가운데 한 권을 얻지 못해 술을 사들고 사처로 구걸하면서 끝내 자기 소유로 만들고 탐독하였습니다. 연변 와룡 강철공장의 첫 세대 노동자로 된 후 우뚝 치솟아 선 용광로 앞에 1100도 붉은 쇠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는 장쾌한 장면을 시적 계기로 잡고 쓴 강철공인이 리우로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새 삶을 계획할 때 단연코 문단 복귀를 선택하였으며 2011년 2월 11일 연변일보의 수기 한기를 발표하고 새롭게 새 시대의 문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1일 연변 작가협회 가입하고 2016년 12월 첫 시집 수기 한기를 출간했습니다. 지금 서산에 지는 해를 향해 거기 조금 섞어라 못다한 정열 속삭여 보았구나 소리치며 나의 문학 인생을 달구고 있습니다.
0: 네, 어쩌면 김준 시인의 이 고백도 또 한편의 문학 작품처럼 안겨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선생님의 시앗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시입니다.

시 김준 모르고 덥석 쥐었다. 아 뜨거워. 얼결에 데운 상처에서 정감이 활활 타오른다. 시대의 숨결을 덮이며 룡호를 달구는 불덩이.

0: 이 시는 이 제목 자체가 시인데 작자는 처음 시를 접촉할 때 그 놀라움과 얼떨떨함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시라고 쓰니까 자신도 시라고 쓰면서 처음으로 시에 손을 댔을 때 느끼는 그 깊은 울림을 감성을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정수인 시를 멋모르고 처음 접촉했을 때 마쳐도 불길에 댄 것처럼 아 뜨거워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얼결에 데운 상처에서 정감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아니 시라는 게 결국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제다시 자상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는 시대의 숨결을 덮여내야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시대의 숨결을 덮여내야 하고 시는 영혼을 달고 불덩이를 뿜어내야 함을 깨칩니다. 요즘에 보면 이런 것뿐이 아니겠죠. 시는 시 자체의 내부 규칙에 따라 계속 앞으로 발전합니다. 현대시, 하이퍼시, 복합상징시 등등 여러 가지 변조로 자신의 감수를 담아내죠. 시는 가시에 접촉했을 때 그 두려움과 설렘과 불과 능혼과 등등을 진솔하게 쏟아냈습니다. 진솔함이 묻어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이 시 자체에서 아주 그 노동자 생활의 그 현장감이 아주 짙게 안겨온다는 또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련인입니다.
2: 련인 김준. 못 잊어 느닷없이 꿈결 타고 유령처럼 갈마드는 님. 그대는 내 청춘의 전사. 언가 빗속에 스며들어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 봄이면 연푸른 은신녀, 여름이면 뜨거운 땡볕, 가을이면 불타는 단풍, 겨울이면 순결한 흰눈. 사계절 함께 숨쉬어도 무르에 빗긴 달림처럼 보면 한움큼에 잡힐 듯, 잡으면 흐트러져 없는 님. 못 잊어 고요한 가슴 속을 휘저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내 평생의 연인 시 아가씨.

0: 예, 이 시는이 그 시를 자신의 연인처럼 인격화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는 이 김준 시인한테 있어서 연인 같은 존재죠.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가 시로 다가오니까. 그런데 일단 한 움큼 잡으면 흐트러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을 불태우며 쫓아 달립니다. 나중에 시를 내 평생의 연인 시 아가씨라고 그 미묘하고 아름답고 설레게 하고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또 자신의 빗속까지 스며든 자신의 연인으로 품어 안습니다. 역시 시를 쫓아 마음 달구며 동분서주하는 시인이 소박한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1: 예,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숙의 향기인데 예, 이 시는 또 이 시집의 제목으로도 떠올라죠.
0: 예, 그렇죠. 예.
2: 속의 향기 김준. 왜 쑥을 우러르는지 아십니까? 모양은 꽃처럼 아름답지도 못하고 산과들에 흔하게 자라난 그렇게도 볼품없는 에오라지 풀. 쨍쨍 햇볕에는 피곤한 듯 해나르니 호적거리는 자태. 빛바랜 푸른색 장단에 맵시 낼름 아예 없는 풀잎.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나리꽃처럼 아롱지지도 않은 그 가엾이 살아가는 풀 속을 무엇이라고 찬사

0: 이포드리오카. 쑥은 진짜 향기로운 풀이랍니다. 한아름 가득 안고 숨 들이키면 한가슴 뿌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떨고 토분한 독특한 향기. 저기 거칠은 벌판 어디서나 투정 없이 억센 뿌리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나 고요히 설레는 언제나 소박스러운 그 모습. 봄이면 푸른싹 야채로 되고 때로는 제 몸 가로내어 쑥덕되고 지어는 자신을 태워 모닥불 되는 생명으로 향기 내뿜는 고매한 풀. 쑥은 바로 나의 귀감이랍니다. 시샘 없이 소탈한 모양새, 무겁고 진득한 그 향기. 어쩌면 삶의 이념 깨우쳐주는 듯 내 정령 쑥처럼 살고 싶답니다. 그처럼 수수하고 겸손하게, 그처럼 완강하고 억세게, 그처럼 짙은 향기를 풍기며.
1: 이 시는 또 연변일보의 개학 개방 후에 연변일보 본인으로 말하면 제일 처음 발표된 이 시는 모두 세 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즉 앞부분의 세 개련에서는 쑥의 부족한 점을 나열을 합니다. 뭐 쑥은 꽃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쑥은 또 산과들 아무데나 흔하게 자라고 모양도 별 볼품 없고, 맵시낼 렴 아예 없고, 해나른하게 허우적거리고 등등이. 또 쑥은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나래꽃처럼 아롱지지도 않고 가엾이 살아가는,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이세 두 번째 부분은, 즉 4, 5, 6년은 쑥의 우점을 읊었습니다. 즉 쑥은 진짜 향기로운 풀이고 한아름 가득 안고 숨 들이키면 한가슴이 뿌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떨고 터분한 독한 향기를 내는 또 쑥이죠. 그리고 저기 거칠은 불판 어디서나 억센 뿌리 내리고 언제나 소박스러운 그 모습, 때로는 제 몸 가로내어 쑥덕되고 자신을 태워 모닥불, 그 목이 풀리 모닥불 되며 생명으로 향기 내뿜는 고매한 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우점 결점을 다 라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즉 마지막 연에서 쑥처럼 수수하고 겸손하게, 또 완강하고 억세게, 그리고 짙은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려는 시인의 의지를 뿜어냅니다. 좋았습니다.

0: 예, 계속해서 감상을 시 제목은 작은 풀의 애원입니다.
1: 작은 풀의 애원 김준. 바람아 불지 말아다오. 온 밤 정성껏 모여진 이슬들이 내 몸 위에서 속삭이고 있단다. 별들처럼 다정하고 수송처럼 반짝이는 순정으로 아롱진 밤이슬. 이제 새날이 밝으면 이별의 눈물로 떨어지고 옥구슬로 산산이 부서지거늘. 바람아 제발 고요해다오. 밤이여 조금이라도 길어다오.
2: 예, 이 시도 아주 독특하게 썼습니다. 시는 지금 제목에서 쓰다시피 작은 풀의 애원이라는 표제 밑에 자신을 작은 풀로 하여서 지금 바람한테 애원하는 식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럼 왜 애원하느냐? 바로 자기 몸 위에 이슬들이 모여 앉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람이 불어 이슬이 풀아지에서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게 더러운 거죠. 별들처럼 다정하고 수정처럼 반짝이고 순정으로 아롱진 그런 이슬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송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바람한테 애원할 뿐만 아니라 밤한테도 애원한 밤이요 조금이라도 길어다. 이슬은 이렇게 옥구슬 같은 이슬이 바람 때문에 리베르 눈물을 떨구며 산산이 부서질까 봐 두려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자연의 힘을 빌어 진솔하게 읊조르고 있습니다. 시인의 대자연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잘 투영된 막진 시입니다.
1: 첫사랑 김준. 그대 흐느끼는 날숨이 내 폐부에 감돌아치고 그대 심장의 달림질이 내 가슴뼉을 울려주고 그대 애머픈 채취에 내 혼신 취해버리고 그대 달아오른 체온에 내 온몸 활활 불타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운 내 사랑하는 고향 산천아.

0: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이 고강산천이 흐느끼는 날숨이 자신의 피부에 깊이 감돌아친다고 합니다. 다음 또 고강산천의 그 심장이 달림질이 자신의 가슴뼈를 울려주고 고향산천의 애머쁜 채취가 자신의 혼신을 취해버리게 하고 또 고향이 달아오른 체온에 자신의 온몸이 활활 불타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여러 부위에 자극주는 고향산천이 날숨, 심장이 달림질, 애머쁜 채취, 달아오른 체온 등등이 그의 폐부와 가슴뼈과 혼신과 온몸에 전해지는 그런 그 짜릿한 감동을 진솔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향 산천을 위해 끝없이 사랑하는 시인이 사무친 그리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새하얀 천사입니다.
2: 새하얀 천사 김준. 나 가리 나 가리 한처럼 되뇌이시더니 끝내는 떠나셔야만 하리까.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주옷 새하얀 옷고름 새하얀 보선자림이 아지랑이 일렁이는 언덕에서 섬처럼 가벼운 구름 타시고 안 오니 천년만년 흐르는 하늘나라에 가시는 어머니 못가리 못가리 못단 사랑이 무거워 못단 효심이 사무쳐 저 산꽃나무에 서린 혼백 하얗게 피어오른 꽃구름 바람이 흐느끼는 꽃까지 떨어져 흩날리는 꽃잎들 새하얗게 가시려다 새하얗게 남으시고 새하얗게 울고 있는 마음에 새하얗게 살아계시는 어머니

0: 예, 이 시는 예,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사모의 마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노래함에 있어서 예, 먼저는 어머니가 드니시던 말씀을 예, 쓴 다음에 어머님께서 떠나실 때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조업, 새하얀 옷걸음, 새하얀 벗은 차림 모두가 새하였습니다. 이는 어머님들이 옷단장이죠. 그 다음 어머님께서 가시는 장면을 내 묘사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곳은 아리랑이 일렁이는 언덕이고 가는 길이 도구는 솜추름 가벼운 구름입니다. 구름을 타고 가시었습니다. 그리고 닿을 곳은 안오니 천년만년 흐르는 하늘나라입니다. 떠나시는 어머님이 그 주변 분위기를 아주 깨끗하고 안온하고 예쁘게 묘사했습니다. 다음에 시적자는 어머님을 안 보내려고 소리소리 외치는 그 리우를 쓰고 있습니다. 못가리 못가리 못다한 사랑이 무거워 못다한 효심이 사무쳐. 여기서 못다한 사랑과 못다한 효심이 못 보낸 리입니다. 결국에 아들이 간절한 염원에 어머니는 몸만 가시고 마음은 아들이 가슴 속에 하얗게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참 이 마음 짠한 효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산과 술을 나누다입니다.
2: 산과 술을 나누다. 김준. 너무도 말소 적은 친구, 너무도 속심 깊은 친구. 우리는 가끔 함께 술을 마인다. 뜨거운 정감을 나누어 본다. 나는 너한테 독한 대가리 좋다고 하지만 너는 나한테 대자연 향이 좋다고 권장한다. 봄꽃잎에 맺힌 잔슬, 짙은 녹음 속의 샘침물, 산열매에 고인 과일즙, 하얗게 정지한 눈썩이물, 계절마다 색다른 참신한 향취. 오가는 말은 없어도 다정하게 울리는 발걸음 장단,

너의 침묵에 노크하면 석연히 열어주는 드넓은 가슴. 어느결 취해버리는 나는 아예 너를 내각으로 안고 너는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서로서로 서로 진정을 토로한다. 사나 친구야, 왜 그다지도 말이 없느냐. 너의 웅숭한 깊이를 보여다오. 산은 무언으로 대답한다. 나의 신념은 지구 심장에 있고 나의 노래는 침묵에 부르노라. 어허, 그쯤 이야기 나누노라면 나는 산의 향기에만 취해 그다 크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산을 탄 내가 과연 높은가 환장한다.

0: 예, 이 시는 이 잔을 즐기는 작중 주인공이 상과 함께 연인처럼 연애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멋진 장면을 설치해놓고 결과적으로 산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산을 인격화해서 산과 함께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을 아주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의 여러 가지 조음정과 대자연의 정취를 파내고 있습니다. 뭐 대자연 향이 좋다고 권하고 꽃잎에 맺힌 참이슬을 또 권하고 짙은 녹음 속의 샘취물을 권하고 산열매의 고인 과일즙을 권하고 하얗게 정제된 눈썩이물을 또 권하고 계절마다의 색다른 참신한 향취를 권합니다. 모두 다 산속에 무진장하게 넘쳐있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늘 침묵하는 산은 놓고만 하면 드넓은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취해버리면 산은 또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진정을 토로합니다. 나중에 산은 웅숭깊은 깊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그 신념은 지구 심장에 있고 자기 노래는 바로 침묵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산, 즉 대자연의 심장의 소리를 파헤쳐내고 침묵의 깊은 뜻을 파헤쳐냅니다. 대자연의 드넓은 사색의 깊이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이 대자연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걸 대자연에서 얻고 대자연의 품속에서 자연을 따라 배우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시인은 노린 겁니다. 시 마지막에 야호 야호 하고 외치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대자연의 높고 깊음을 목적껏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시인들이 그 자연과 홀로 마주 앉아서 자연과 그 몸이 대화를 하면서 그 느낀 감수를 시로 쓴 작품이 많은데 여기서 아마 전형적인 작품이 그 리베기 그 월하 독작이라는 아마 그 시가 아닌가.
0: 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완전 대작이죠.
2: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선바위입니다.
3: 선바위. 룡정명동의 선바위 앞에서 김준 차마 눈을 감지 못해 눕지도 아니하고 지난 세월을 굽어보며 장공에 우뚝 치솟았는가. 검어게 멍들은 가슴을 안고 빼앗긴 삶의 자유를 되찾으려 먼 하늘 향해 강철의 발톱을 뻗치고 먹구름 가시던 선바위. 정의에 떨친 지사들의 심장을 벼려주고 원한에 떨던 결의들의 항쟁의 불길 되어 핏빛널 휘감고 선고자의 꽃 피우던 선바위. 언제도 이 땅의 푸른 생명들 살아 숨쉬는 넋으로 광활한 하늘 복판에 인류 운명의 꿈을 띄우며 흰 비둘기 때 날리는 선바위.

예, 이 시는 영동에서 명동으로 가는 길목에 우뚝 선 선바위를 노래하고 있는데 선바위가 걸어온 역사를 노래했고 이 땅의 피진한 항쟁의 세월을 회고하며 그 많은 걸 직접 묵묵히 목격한 선바위를 통해 정의에 떨친 천사, 지사들의 심장을 도닥였습니다. 선바...

0: 2000년에 길목에 우뚝 치솟아 일본군이 돈을 탈취하는 사건도 지켜보았을 것이고 시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선구자들의 말바꿈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면 이 많은 항일지사들이 선바의 일대에서 활동했다지요. 시인은 바로 이런 점을 선바위에 다져놓고 그 역사의 견증자인 바위가 오늘도 평화의 비둘기 때 날리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 네, 깊어가는 이 가을날 김준 시인의 역사와 고향과 자연과 함께한 시들을 감상하고 또 님 선생님의 해설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경화,

기침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지금 특별 우려 활동 하는데 4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저께부터 지금 시작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 이 특별 우려 활동 같은 이 기회를 기다리자면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 우려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아홉 과학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50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이번 특별 우려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과학을 더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아홉 과학을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111 좌우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작용이 독특하죠. 예, 살균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은 수면질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그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래서 4천원이 살 수 있는데 이번 특별 우려활동 기간에 또 장약심리방 4곽을 증송해드립니다. 예, 장약심리방을 지금 소개해드리면서 한 곽이 백알씨 포장돼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면 이번에 7개월을 잡수고도 20일을 더 잡술 수 있는 이런 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남이 능량 락타털 이불, 예, 이런 락타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신다 할 때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우리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특별 우려활동 기간에만 본약 6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우리 본약을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백알씨 포장돼 온 후로 한 번도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에 36곽을 사신다 할 때 15개월 잡수고도 12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가져갈 수 있죠.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닥터털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고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동린당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예, 이게 한 통이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분 다 한 통이 400g짜리였는데 900g짜리 한 통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 기회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저로 이 기회인데 오늘 이 한날을 얘기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게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입니다. 예,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이기 때문에 특별히 흡수가 빠르지요. 예, 드시자마자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저도 지금 예, 장약 심리방 먹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간 그 고혈압 약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예, 간도 콩밭도 위도 많이 상해됐습니다.
1: 아, 예.
2: 예, 그래서 예, 멤버로 선생님이 장약 심리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예, 7달 다운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 7일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때부터 선생님이 알려준 독서의 비법을 같이 썼는데 6달 만에 지금 심리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잘 됩니다. 원래 그 록색요법이 그게 유명한 게입니다. 원래
2: 예, 예. 그게 또 이 약 보면 여기 이 약이 정말 특수한 약입니다.
1: 예.
2: 네, 해발이 4,500m 이상에서 자란 약, 야생약 돼지, 홍경초는 또 5,400m에서 자란 야생약으로.
1: 예.
2: 네, 서장에서 한 구멍으로 된 약대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갔지.
1: 아주 야. 특수하죠, 예.
2: 예. 예. 정말 특수한 약인가, 예. 우리 효과도 영 특수합니다, 이 약이.
1: 그렇죠, 예.
2: 그래서, 예, 다른 약 나는 많이 써도 정말 안 되지, 이 약 쓰고, 예, 야, 정말, 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지.
1: 많이 볼 수 있는 약입니다, 원래.
2: 예. 뇌경색이 두 번 나오면서, 예, 머리에서 소리 나고, 배에서도 소리 나고, 야, 눈도 먹어봤더니 힘들어서, 예, 고생했는데, 이 약 먹으면서, 예, 눈이 벌떡 떼어지고, 정신이 바짝 나니까, 사람 사는 게 정말 기분이 좋게 매일매일 하루 지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2: 예. 그래, 예,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이 약 죽이는데, 예, 야, 사지가 그렇게 저리고 어지럼증이 나던 게 지금 사지 저린 게 좀 많이 났고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야, 사수 와서 많아서, 예, 그리고 고생했는데 서변 사수도 이제만 많이 줄어드니까 잠을 잘 자니 지금 정신 난답니다.
1: 아, 그럴 수 있어요.
2: 예. 예. 그리고 나는 관절이 또 아파서, 예, 몇 번씩 쉬면서, 아이, 그럴 때인데 지금 쉬지 않고, 예, 마음대로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1: 좋죠. 예.
2: 예. 그래서, 예, 나는 내가 허가 보면 내 주위에 우리 친척 친구들 많이 소개를 했는데, 야, 다 효과 좋다며 나를 칭찬하고 있는데, 예. 내 소개를 해서 지금 우리 친구 아버지가 지금 이 약 죽인데,
1: 예.
2: 어지럼 해, 저기 뭔가 어지럼증도 자기 나고 굉장히 심장도 좋지 않고 또 이 채머리도 많이 떨고, 예.
1: 예.
2: 예, 손도 떨고 해서, 예. 정말, 예, 밥을 자꾸 흘리며 식사를 해서 아침에 깨우고 식사했답니다.
1: 아, 예.
2: 예. 그런 게 이 약 쓰고, 예, 지금 어떤 아침에를 벗어 던지고, 예, 밥도 흘린 것도 많이 나고, 어지럼증도 적게 나고, 심장도 많이 좋아졌다며, 야, 이렇게, 예, 효과 좋은 약을, 예, 자기도 처음 보다면서, 이번 우주 활동에 지금 오늘 전인 예수가 배달 받겠다며.
1: 예. 이번에 우리 활동 지금 딱 오늘까지입니다. 이 사흘을 그 일주일 동안은 그 참가하지 못한 분들이 이래 있었기 때문에 사흘을 딱 연장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연장 날입니다. 이 우리 활동 귀에 잘 틀어지면은 그 이 경제상에서 많이 도움이 되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어지러운 증이 세게 납니다.
1: 예.
0: 건강하다 심장이 통쇠나고 뒷안동이 어째 그리 아픈가?
1: 예, 심장이 아픈 사람 그러세요.
0: 땀이 얼마나 흘리는지 모른다 빨빨거서 이럴 때마다 또 병원이 입원해야만 했고 이번에 입원해야 뭘 알아야 되지 그리 엄중한 게 어찌겠어.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장약식 내방을 이거 접수해서 먹었는데 야, 이 장약식 내방을 먹은다면 즉 병원 입원다는 거 먹고 병원 입원해야 합니다.
1: 예.
0: 입원하니까 돈도 절약하지요. 영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고혈압 환자 되었나서요. 고혈압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소약을. 소약을 먹어놓고 위로 사가지, 선 사가지, 정말 불편한 곳이 많았습니다. 이 장약식 내방을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하였어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그,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류소료 발로.
1: 예, 맞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방법입니다, 그게.
0: 예, 이 방법 때문에 혈압 조절이 예. 그래야 되는가?
1: 예, 그렇죠.
0: 혈압 조절이 좀 너무 잘 돼서 얼마나 살지만
1: 우리 그 약하고 같이 잡수기 때문에 그리 잘 되는
0: 예.
1: 게임다.
0: 그래서 아홉 달 만에 그 혈압약과 안 먹고 이 이렇게
1: 장약심 예방하고 그래서 예 그거 잡순 되지 않을까?
0: 예, 장약심 예방 보면 이제 혈압 조절이 너무 너무 잘 된다 정말.
1: 예.
0: 그래서 우리 둘이는 정말 이 약을 먹고서 얼마나 효과를 많이 보고 이제 말겠어. 우리 아빠도 점점 연세가 있으면서 심혈관 걸림병이 있지 심장도 안 좋지 머리 어지러운 등이 그냥 나다지 머리에 여러 곳이 막혔답니다.
1: 예.
0: 그렇던 게 지금 이 약을 잡수고 신체 얼마 더 하든지
1: 여러 곳이 막혔으면 그건 다발성리 인생입니다.
0: 예, 예. 우리 둘이는 이 약을 먹고 정말 여러 번 효과를 영 건강해져서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1: 예.
0: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취소하서 여러 사람 자꾸 소개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만 만나면서 자꾸 소개하는 소개해서
1: 그렇지 않아도 이거 소개해서 쓰고 있는 사람도 네. 많은데 한쪽 사람 것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이거
0: 예, 네, 쓴 사람마다 네. 너무 좋다고 써 되게 좋다고 다 얼마나
1: 칭찬하지
0: 칭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소개를 해서 우리 오늘 이것이 한 암에 있는데 암에는 그지 아바야도 뇌경색이 오고 이 암에도 뇌경색도 오고 심장병은 나쁘단다. 그래서 이거 이 엄마한테 먹었는데 야 효과 이거 병원 치료를 되게 했는데 아이 나중에 이 약을 먹고 지금 요 효과 이거 좋다면서 뇌경색이 뒷골이 그리 아프고에 그다음에 심장을 그냥 그저 부들부들 놀라고 그러던 게 심장병이 나서지 뇌경색도 많이 나서졌다면서 이거 잡수고 정말 효과 어찌리 좋은 약입니다.
1: 예, 그런 효과를 내는 게입니다.
0: 예, 그래 이번 활동이 그렇게 좋았는지 오늘까지 끝난다는데 또 장가해서 약을 계속 먹겠답니다.
1: 예, 오늘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좋습니다. 예, 경제상에서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기회를 기다리자면 앞으로 1년 더 기다려야 됩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2417979번 예?
1: 예, 맞습니다.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도 혈압 조절에 안 돼, 저만 몇십 년 혈압약 먹으며 살았습니다.
1: 예.
3: 아, 그러다 이 선생님 장약식 예방 강의를 듣고, 아, 장약식 예방 먹게 됐는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또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예. 난 여덟 달 만에 신예방만 먹어도 좀 혈압 조절 정말 잘 됩니다.
1: 예, 잘 됩니다.
3: 예. 아, 그리고도 나는 예, 병원과 검사한 게, 아, 경담에 오른쪽 방팔이 있단지 남아났습니다.
1: 예.
3: 아, 그러니까 항상 그지만 이 몸에 시한폭탄 타고 사는 게, 이게 언제 떨어지면 예, 항상 불안하고 사는 게, 내 늑다밥 먹고 예, 검사한 결과 예, 방팔이 싹 사라졌습니다.
1: 아, 그게 영 빠른 게입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빨리 못 사라지는데, 다 네. 그 어느만한 좀 몇 달씩 어서 야덟 달 아홉 달 막 이렇게 잡수고사 저렇게 그 몇 개씩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늑달 밤은 네. 하늘 빠른 게임 덕이.
3: 네, 네. 그래가고 나는 정말 큰 고심 들었습니다.
1: 네.
3: 아, 이 약 먹으면서 여름에는 좀 효과 좋습니다. 나는 심장도 안 좋아 특히 내 아 좁은 공간 들어가면 숨이 탁 막히네. 그리고 아 앞뒤 가슴에 발톱 지든 것도 속수치름 아파인데. 아, 조금 예약 부분부터 예, 좁은 곳에 들어가도 예, 숨 막히나 그런 증세 없습니다. 지금.
1: 심장이 좋아짐이 그런 증세 예. 이롭서집니다.
3: 야, 좀 확실히 호가 알긴데. 또 내가 모르면서 대통령께서 여러 대 죽고 그런 증세

0: 그렇습니다.
1: 예, 숨이 막히니까 나 자꾸 대창문을 열게 된다 말입니다. 기.
0: 예. 그리고 또 예, 전례시에는 밤소변에 나는 한 번도 소변에 조금씩 조금 나가다가 아 밤소변에 다섯 번씩 일어나 정말 다지 못한 아침에 머리 어지럽고 해, 이랬는데 이야 뭐 그부터 한 번도 소변에 많아지면 밤소변 자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예.
0: 아, 그래 놓고 다음 달 전에 아침에 정신을 바짝 나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이 당뇨병 같은 줄에 아, 항상, 예,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높고, 특히 또 밤소매 잡다가 이렇게 고생하다, 이 약을 좀 먹고 있는데, 아, 확실히, 또, 예, 밤소매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지럽지 않는다면 영, 조금 영 좋아한다, 이게.
1: 예. 예, 그럴 수 있어요.
0: 안 잡다 일어나서 어렵게 머리 핑핑 돈다는 게 좀 이런 문제 없습니다.
1: 예, 좋죠, 예.
0: 예, 예. 그리고 밤 잘 자니 정말 정신 바짝 난다면 영 좋아한다, 예.
1: 예.
0: 그래, 우리 약이 특히 효과 좋으니까, 이번, 정말, 아, 국경조 조절, 이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1: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다.
0: 어, 그래, 예. 전번에, 우리 배달, 이거, 받아왔습니다, 또, 이거. 예. 계속 먹자고, 예. 그래, 내 소개를 여러 사람 했는데, 야, 이 약 먹은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면서, 아, 나를 본 적마다 진짜, 진짜 납니다, 이게.
1: 이 약은, 이 소개를 해줘도, 여고 아이 먹는 약입니다, 원래.
0: 네, 예, 우리 친구는, 야, 이, 내 약 먹다 보다 이런 약 처음 먹어본다면, 나를, 아, 아, 징크라 갔다면서,
1: 아,
0: 아, 아, 예. 아, 숙사도 좀 잘했었습니다.
1: 아, 예.
0: 아, 정말. 그, 우리 동네, 우리 옆집 아바인이, 이제 아바인이 저자를 두고라고, 그 애면 또, 항상 숨이 차고, 심장도 나쁘고, 특히 관절이 안 좋았는데, 이 약 먹으면 또, 관절이 좀 좋아지고, 동네 돌이야지. 야, 이 약이 확실히 이게 특수한 약이랍니다.
1: 아, 효과, 예. 효과 그만큼 좋으니까.
0: 예. 예. 그래, 이번에 활동 일이 좋을 때, 이제 언제 또 기다려야겠는가,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에 싸겠답니다, 배달받아.
1: 예. 싸는 이거 사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 가시려면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예,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 왼쪽에 그 중인외과 3이라고 씌어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거기를 찾아가도 됩니다. 예.
0: 네, 그래. 예. 배달 바꿨답니다. 또.
1: 아,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어서 강의하신 일 어서 6년 7개월입니까?
1: 아, 이제 열흘만 있으면은 5년 7개월이 됩니다. 예, 이 장약 심내방만 5년 7개월을 강의 드리는데 이 약이 그 효과 없는 이런 약이라면은 원래 이게 5년 7개월을 이 방송에서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3: 맞습니다. 예. 우리 이 지금 보니까 이 중풍 환자가 집에 있어가지고 정말 많은 약 써봤지만 효과 없어서 방송한 방송 다 듣고 서니 야, 그때 이게 소장약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건 뭔가 전해적인 약재가 이게 좋은 약재들이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정말 이거 주기 시작했는데 약은 어쨌든 명약입니다. 이 약을 써서 혈압이 양별 40까지 올라가던 게 그 다음에 차츰차츰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그 심률도 100개 넘었대 있습니다. 140개씩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이런 관건도 시각에 정말 이 약이 나서서 정말 혈압약을 떨고 놓고 심장률을 또 그렇게 높이 빨리 뛰더니 그 다음에 내려주고 이 약만한 게 없습니다. 중풍을 치료한다고 딱 약하게 써있는 것이니까 효과 이렇게 좋은 거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1: 원래 이 기본이 기본이가 그 네. 약과의 주치 공능을 잘 보고 약을 선택하는 게 그게 기본이 기본입니다. 네, 아무데 가서나 병원 약이든 무슨 뭐 저기 그 약방에 가서 네. 약을 선택하든 그거 딱 보고서리 그 주치 공능이 딱 있습니다. 그거 보고서리 선택하는 게 좋지 원래.
3: 맞습니다. 예. 그리고 고혈증도 찌트고 때 고이
1: 중약이라는 뜻입니다.
3: 중약을 쓸까요? 확실히 천천히 소약을 쓰니까 또 자꾸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선생님.
1: 원래 소약이 예, 그래, 부작용이 원래 예, 큽니다.
3: 그래, 예. 어떤 이야기에 심장병도 그렇게 치료 잘 되지, 중풍도 제품이 오지 않았지, 혈압이 조절 잘 됐지, 선생님도 그 로세료법도 결합시키거나에, 야, 어쨌든 같이 결합할까 더 썼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게. 예.

0: 완전히 유명한 그, 그, 류서료반데, 그러니까.
1: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야기 나서서, 예, 좀만 혈압도 잘 되고, 이야기 나섰기 때문에, 제프에 어지 않고,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죽음의 길에서 좀만 해내서, 예, 이러다가 나왔는데, 어제는 생명이 면상에다 본인이 영 즐거워 한다, 선생님.
0: 그렇죠. 이 약을, 예, 잡수면서리, 예, 제풍도 오지 않고, 혈압도 온정이 되고, 심장이 좋아져서,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네 가지 있는 황금으로 된 약이 한 가지인가? 네 가지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런 약을 어쨌든 써야 되겠다. 정말 딱 맞았던 사람의 목숨 구한다. 했지, 그만가.
0: 아, 예, 그렇죠.
1: 확실히, 그 얘기에 정말 지난 우리 써볼까? 아, 목숨 구한 게 그만가. 그래. 혈압 조절 잘 됐지. 심리를 조절 잘. 제프에 어디 안 가는 것은 사람이 그 다음에 목숨 구한 게 아닌가.
0: 아, 그렇죠. 예.
1: 그 때문에 우리 하여튼 우리 많이 쌌습니다. 걔 많이 쌌는데, 예. 우리 또 이모부가 또, 예, 이 뭔가 두 자리에 세 개를 하고, 예, 선생님. 아. 그리고 부스 골때 이거 심하다만 원래 전부서부터. 근데 이 약은 두달 반을 썼는데, 야, 오래 지난 게 낫고, 예, 그게 뭔가 심장이 심장이 너무 높아서 이게 그게 또 숨이 차서 깜짝 못했습니다. 아. 그게 또 났을까, 예. 근데 오늘까지 우리 활동을 얘기하다는 오늘 싸겠단다, 선생님.
0: 예, 오늘까지 우리 활동 요 기회를 잘 잡으면 좋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그분 보고, 예.
1: 이런 우리 활동이 없대, 그분과.
0: 맞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만한 우리 활동,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우선 이제 활동이 끝난 다음에 소리 그랬대요. 예,
0: 맞습니다.
3: 말씀하세요.
0: 오늘 것입니다. 그래서 다.
3: 예. 아, 우리 아빠 중증이 걸렸다는데 어떻게 심하게 걸렸는지 다리 방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0: 예.
3: 바깥에 발음 올라가고 밤을 못 자고 소매는 못 누고 변비 있고 그다음에 고리 옷도 안에 못을 시야하고 예, 이제 경력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밤에 자지 못하고 소리 지고 이랬댔습니다. 이쪽에 여기까지 발이 있어가지고 엄청 심하게 걸렸댔습니다. 그래, 네. 치료를 많이 했는데, 그나, 어제, 잘 치료가 안 됐대다. 어제, 네. 얼마큼 거래고는, 예, 그 다음에는, 예, 그 끝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근처에 있다가, 어느새, 예, 선생님이 방송 광고를 한거 들었댔습니다. 네. 이 가상약이, 예, 중풍 딱 치료한다고, 이 장약이 이렇게 쓰이니까.
0: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중풍 치료를 한다고, 예. 딱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나 그렇게 치료를 한다고 말하지. 이게 제 뭐, 없는 거 어떻게 그렇게 내 말하겠습니까?
3: 예, 그런 것도 몰랐댔습니다. 예. 예, 요번에 확실하게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예. 예. 그 약 쓴 게 아득답습니까? 혈압약 안 먹게 되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저기나 방법 쓰고, 그 다음에 록사 방법도 가르친 거 쓰고 하니까, 나 예, 매일 장약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지금은 아무 약도 먹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이 장약만 딱 먹는데도 혈압 조절 다 돼. 지금은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바깥에 나가죠. 저 사람이 중풍이 걸렸다나, 아이 걸렸다.
0: 그러니까 회복이 얼마나 잘 됐다는 거 설명하죠.
3: 어떤 인연이 거 있을까? 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만큼 그래서 장기적으로 먹고 우리도 활동할 때마다 쌉니다. 우리 둘이 먹으니까 나. 예.
0: 그렇죠.
3: 예. 잘 자라도 나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둘째 시누이가 있는데 예, 한국에 있는데 예, 그 전화 이 중풍이 걸리는지 어째는지 이사 보니까 나 예, 혈관에서 맸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얼마 안 해가지고 맥살이 없어 흔들흔들하고서 일단 기억력이 없어 엉엉 하면서 예, 꼼짝 못한답니다. 매일 밥도 못 먹고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적이 나 선생님과 물어보고 이야기 된다면 싸겠답니다. 이게 왼발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나의
0: 예. 예, 혈관이 여러 개 맸다는 거는 이게 다발성 뇌경색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번에 지금 여러 개 맸는데 앞으로 이거 치료를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데 맨다 말입니다. 예, 다른 데 이게 있겠거나 막히게만 하는 날에는 이게 인지기능하고 유관되는 곳하고 감각신호를 전달해주는 이 중심이 치우노하고의 예, 그리고 금방 한 일을 또 기억하게 하는 또 하이마 방회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와서 딱 경색이 와서 막히는 날에는 바로 치매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여러 머리 혈관 여러 군데 막혔다랍니다. 예, 서장 이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 치료 방식, 이론 체계가 다릅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허가복의 주재 하에 9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에서 한 종려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주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추진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제3륜 조항생태환경보호 독찰보고에서 연변조와 관련된 문제의 직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는 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는 두 번째 백년 분토 목표를 향해 영광 매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세종국 창건 이래 특히 신시대 이래 당과 국가 사업에서 이룩한 휘황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굳건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시종 사상상 정치상 행동상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조항의 중대 결책 포치를 더욱 견결하고 유력하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연변 사업을 전국 발전 대국 속에서 살펴보고 기획하며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에 립각해 고품질 발전 추동을 조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삼고 1극 2지 3구 발전 좌표를 확고히 하며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분발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함으로써 올해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하고 15호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목전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도는 난관 공략과 승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주 각급 당조직과 교율검사 감찰기관에서는 더욱 확고한 태도와 강력한 조치를 내놓아 재반 임무가 세밀하고 실속 있게 실시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결전의 해에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업종 분야의 혼란 현상을 지속적으로 깊이 정돈해야 합니다. 4 플러스 10 전반 배치에 따라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정확히 겨냥해 힘을 발휘하며 체계적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정돈 대상을 중점적으로 다잡고 민생 분야 신소 문제 집중 정돈을 착실히 추진해 중점 분야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역 정돈의 질을 재고 효익 증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를 가장 유력한 정돈 조치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현시 조전장과 권력이 집중되고 자금이 밀집되며 자원이 풍부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동급 당위 관리 간부, 중점 업종 분야 간부, 관건 직위 간부 등 중점 인원을 단단히 주시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하고 오래 끌어 해결되지 않은 난제와 복잡한 문제를 단단히 조시하고 역량을 집중해 영향력이 있고 진섭력이 있는 일련의 어려운 사건을 돌파해 사건 조사 처리의 진섭 효과를 부단히 확대해야 합니다. 함께 다잡고 관리하는 사업 합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합니다. 각 업종 주관 부문에서는 앞장서 통괄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각 협조 단위에서는

0: 빈틈없이 연결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각 현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난제를 다잡고 어려운 일을 처리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일련의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교율검사감찰기관에서는 각 현시와 각 부문의 사업 성과에 대해 동태 평가를 진행하고 전반 과정 감독 추적 독촉 강성 문책을 강화해 재반 임무가 고효율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전개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조항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조항 생태환경 보호 독찰 정돈 시정 사업을 잘하는 엄숙성,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경 보호 독찰 정돈 시정을 엄숙한 중대 정치 임무로 삼아 높은 표준, 높은 진로, 정돈 시정 임무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조 생태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추동하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부단히 빛내야 합니다. 정치 자각을 증강하고 층층이 정돈 시정 책임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 및 각 현시에서는 정돈 시정 사업 기재를 수립 완성하고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정돈 시정 주체 책임을 실속 있게 짊어져야 합니다. 제1 책임자는 직접 연구 포치하고 직접 추진하면서 큰 힘을 들여 현지의 중점 난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연, 자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수리, 농업농촌, 림업 및 초원 등 업종 주관 부문에서는 본 분야의 문제를 주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돈 시정 조치를 깊이 연구하며 현시와 힘을 합쳐 각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엄격하고도 실속 있게 정돈 시정 임무를 잘 다잡아야 합니다. 한 개 문제 일련의 방안, 한 명의 책임 지도 일꾼, 끝까지 책임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일이 연구하고 조목별로 세분화하며 항목별로 분해해 정돈 시정 방안을 다 거쳐 제정해야 합니다. 분류별로 정돈 시정 목표, 정돈 시정 조치, 책임 단위와 완수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장부식 관리, 명세서식 추진, 폐쇄 순환식 말소를 실시해 반영된 문제마다 모두 해결되고 매건마다 회답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일 반삼을 견제하고 생태환경 위험 우환을 더욱 유력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독찰에서 반영된 문제와 각급, 각종 순시, 순찰, 독찰에서 발견된 문제를 통괄하고 다른 지역에서 통보된 문제와 본 지역, 본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를 연결시키고 자체적으로 장악한 문제와 지적받은 문제를 결부시켜 본 현시와 본 분야 생태환경 보호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정돈 시정을 전개함으로써 우환 일괄 조사, 문제 일괄 정돈 시정, 사업 일괄 재고를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주에서 8갈래 정품 관광 로선을 내었고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펼친 데서 전주 문화 관광 시장이 지속적인 인기를 보여 관광객 수와 관광객 총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 도문 도로 통상구와 훈춘 도로 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기관 간부, 학교 사생, 이민관리 경찰과 주민들이 국문에 모여 오성 붉은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장엄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변강 아들딸들의 진심어린 축복을 조국에 전했습니다. 훈천시 제2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찰이 돼 조국의 변경 국문을 지키고 싶습니다. 훈천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일대 부대장 정명아입니다. 이번 국기 개양식을 통해 가국 정회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이민관리 경찰로서 우리는 이 애국열정을 직책 수행의 동력으로 받고 변경 안전과 통상구의 원활한 통행을 전력 수호하면서 실천적인 담당으로 위대한 조국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해동성국 의관 상봉 발해복식 몰입식 정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복원한 발의 복식을 입고 정경 해설과 소통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력은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문화의 뿌리는 한 집안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요하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내에서는 장고춤, 탁본, 투호 등 종목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서희권입니다. 이번 국경절에 일부러 연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복원한 발해 복식을 보고 몰입식으로 소통 활동에도 참여하니 마치 천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강과 중원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중화 문화의 다원일체라는 독특한 매력을 체득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저와 아이가 공연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아이도 중국 문화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국경절 연휴 첫 사흘 동안에만 우리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 연인 수로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 발해 정경 공연은 광범한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배우들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인증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해의 천년 문화 맥락이 박물관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9월 30일 2016년 연변 문화관광 미식 시즌 1호 백미 산뜻한 연변 명태 전국요리 경기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요리사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며 특색 명태 요리를 선보이면서 요리 기술을 겨루는 동시에 민속 음식 문화를 전승했습니다. 경기 요리사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파생 제품으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지금 갈수록 많은 젊은이와 외지 요리사들이 우리 연변 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전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중국 유명 요리사이고 중화 요리사 금상 수상자인 리숙입니다. 남북의 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특색 미식을 혁신적으로 만드는데 더 많은 새로운 착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모두의 창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연변 특색 명태 미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경절 기간 금빛가을 한마음 변경의 화음 문화관광 활동이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30쌍의 부부와 연인들이 이곳의 민속 유원과 전통 홀레쇼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박물관의 발해 복식쇼를 변경으로 옮겨 발해 문화의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한마음 언약식에서 새 부부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들은 사랑의 맹세를 함께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당검사소 민경 류환영입니다. 변경수호 민경으로서 국문을 지키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의 뒤에는 아내의 지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됐는데 어제가 바로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꾸미거나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보살피는데 제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활동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신청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문 주민 상영교입니다. 올해가 마침 우리 둘이 만나 사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줘 정말 기쁩니다. 안도현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 펼쳐진 국경절 경축 주제 활동에서는 가무 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현장 참가자들은 함께 조곡을 노래하느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국풍 순회, 수공 체험, 삼림 표류, 화로차 그리기 등 종목을 내놓아 관광객들의 가을철 휴가 체험을 풍부히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문화 관광 활동은 연변의 독특한 인문과 자연 매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은변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612만 명을 웃돌아 동기 대비 19.43%

0: 증가하고 관광객 총 소비는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와 성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공동 조치한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식 화꽃수립 해민공연 진달래 아름다운 변강 문예 선전대 연변행 활동이 그늘 우리의 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의 주제는 중화민족 한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이루자입니다. 활동 기간 광범한 문예 사업일꾼들은 선으로 우리의 주 훈춘시, 도문시, 룡정시, 화룡시와 안도현 등 다섯 개 변경 현실을 찾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노래, 무용, 희곡, 교예 등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훈춘 주민 손소림입니다. 이번 공연은 정말 잘 꾸며졌고 종목마다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예 합동 공연은 본토 문화에 립각하고 시대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면서 문예를 유대로 고향의 아름다움, 단결의 운치와 가곡의 정을 하나로 이어나왔습니다. 공연은 중화민족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고 한마음으로 새 로정을 향해 분발 정진하려는 아름다운 염원을 생동하게 전달해 기층 문화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에 생기 넘치는 문예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1: 조당회 통전보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일전 전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15개 상회협회 책임자와 60여 명의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 분야 기업 대표들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대상을 참관하고 경험을 배우며 합작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유치 사업의 질을 재고 효익 증대를 추진했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관 플러스 집중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으로 카슨 길림 세포자원 고관리유관회사, 길림 전신미 반도체 유관회사 등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주최 측은 전조 투자 유치 현황과 우세를 둘러싸고 선전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주 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제의서를 대독했으며 상회협회와 기업 대표들이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근년래 주당위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투자 유치를 민영경제에 봉사하고 향촌진흥의 힘을 보태는 중요한 쥘손으로 삼았습니다. 년간 투자 유치 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길림연변 변경촌 산업대상 추천소개 수첩을 편찬했으며 108개 산업대상을 선별해 성공상업연합회, 여계판사초와 타지역 상회에 추천했습니다. 현재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는 전주 주요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회원 기업 수는 5천여 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 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종권 작사 박성철 작곡의 꽃처럼 웃는 단에 보내드립니다.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슬픈 날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말길 바라면서 들어봅니다.

이어서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의 인생사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중한 여정입니다. 인생의 여정을 닮은 이 노래는 희노애락이 교차하는 우리의 삶을 감성적으로 그려낸 가요입니다. 류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을이 오면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데요. 가을 바람에 실려 떨어지는 단풍잎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은호 가수가 부른 단풍 편지 준비했습니다. 가을의 낭만과 소중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입니다. 곁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이 있죠. 곁이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당신과 함께 이대로 보내드립니다. 사랑한 사람과의 평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름다운 날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를 바닷바람에 실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딤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바다로 가자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암 작사 류영근 김현정 작곡의 꿈의 열차 보내드립니다. 인생의 열차를 타고 꿈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향란 작사 백희남 작곡의 우리 사랑은 사계절입니다. 보내드립니다. 봄의 꽃, 여름의 바람, 가을의 단풍, 겨울의 눈처럼 계절은 반복되지만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들과 함께 하였는데요. 연변 노래가 좋아하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내일도 청취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멜로디로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북경 시간으로 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또 선생님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요.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 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박스 드리면서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2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동충하초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 하면은 예, 옛날부터 진시 황제의 불로초로 전해 내려오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서장 고원의 동충하초가 가장 유명합니다. 예, 생장 환경이라든가 또 기후 조건, 예, 이런 환경에 비춘다 할 때에는 동충하초가, 서장의 동충하초가 가장 우리 인체에 효능이 예, 좋은 이런 동충하초입니다. 그리고 발효시킨 이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활성 물질의 효능이가 더 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 발효 과정에서 독성하고 부작용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드실 수 있게 이렇게 안전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현대 생물학공학으로서 4단계의 기술을 이용해서 천년 동충하초에서 특정 균주를 분리한 후에 액체 심층 발효 배양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이런 황금 분말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얻은 이 균사체라 할 때에는 려과 과정하고 건조 과정, 분쇄하고 살균 등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조됩니다. 예, 그리고 현대 양리학 연구에서는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양방면의 면역 조절 작용이 있습니다. 예, 간하고 신장도 보호하고 피로도 저항하면서 종양을 억제하는 이런 다양한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정말 나빴습니다. 온갖 게 다 있었습니다. 동양도 있고, 그런 게 다 없어지고,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약은 정말.
1: 네.
0: 특수한 약이 같습니다. 정말 이 약처럼. 약은 난 많이 썼는데, 정말 이 약처럼 편안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먹어도, 먹을까. 좋은 게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약은 많이 또, 선전도 많이 했는데, 먹은 사람은 다 말한다 말한다. 다 이거 효과 다 본다 말한다. 그래서 선전해도 얘 눈, 그래도 욕 안 먹습니다. 정말.
1: 네.
0: 나도 너무, 내가 너무 좋고, 나도 나는 막 틀리도 못하고, 영생 벽이 알았습니다. 약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이 약을 접해서 나는 지금 활동도 다 제대로 하지. 영 좋다 말한다. 그래서, 너무 좋고, 약도 나도 조금 조금씩 돈을 내 조금 조금씩 싸먹은 미술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번 할 때 너무 좋고, 우리 동생도 나도 내 마이 있는데, 진지가 또 모두 다 기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게 다 있다만, 신자도 나쁘지, 간, 폐, 다 나빴습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좀 더 다 해결된다만, 그래. 한국에 있는 게, 아무래도 싸바네자우스를 그래, 어머니.
1: 예, 지금 활동이가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면은 예, 경제적이고도 또 건강을 회복하는 데서 좋은 기회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선전해줘서.
2: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성화초도 지금 저도 쓰고 있는데 야 정말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 있으면서 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어디나 아예 아픈 게 없었습니다.
1: 네.
3: 이 당뇨 합병증이라는 게 영 무시분인데 어제 약이 들지않을까?
1: 네.
3: 예, 이 말초신경염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괜찮던 게 나중에는 약을 쓰느라 하는 것도 어제 구름도 못 걸고 앉았다 이러도 못 썼댔습니다.
1: 네.
3: 저도 무시리고 마하고에 마하다 보면 나 그 땡기 같은 게 미네 감각이 하나도 없어지고에 이러면서 어디를 당기지도 못하고 잘했다 하는 거 있었대는데 이 통통화 쳤으니까 나 지금이 옹기 돌면서 그 나무 땡기 같은 다리가 어서는 날씨 내줘서 구름이랑 걸어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네.
3: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손도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이 심장하고 폐는, 예. 원래 이, 저기, 그런 당뇨병이니까 나 심장하고 폐가고도 잘못돼가지고, 그 원래선 또 병원 치료를 얼마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예. 동통화서 서서는 병원을 한 번 다 해가고, 예. 심장도 이렇고 목이 말라들면 목에 딱가래 붙으면 기침 마른 기침 하던 게 지금 까닭 일 없이 이 겨울 잡아도 감기 다하고 기침 다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좋습니다. 이 지금 가을에 들어서서 하나도 알지다 그형 건강하고 매일 운동 나가 해도 예 감기 다열 오고 형 좋습니다. 그리고 예 나는 위도 여러 가지 약을 자꾸 먹으니까 위 싹 나빠져가지고 밥은 못 먹었다는데 지금 밥맛도 댕기고 맥도 나고 예. 그리고 이 눈에도 용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3: 예. 눈이 그냥 그래서 이 당뇨 있으면서 이 병해자이라는 게 부엄에 배우지 않고 그렇던 게 지금 예. 눈도 그 부엇은 게 이런 많이 뺏겨져서 보는데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통화자 한 가지를 아주 지금 여러 메뉴로 지금 매일매일 좋아지니까 기분도 좋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만도 먹으니까 약 먹기도 하라고 예?
1: 네.
3: 뭐 약 먹는 부담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 우리 할 때 영 크게 합니다. 예?
1: 예. 1년 중 약, 제일 큰 우대 할 때입니다.
3: 예, 약은 있는 것도 내 예. 그래 우리 할 때 참여하면 또 가격이 얼마나 저렴할까.
1: 네.
3: 그래서 오늘 배달 받자고 그린다.
1: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전화합니까?
1: 예.
4: 예, 예, 선생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4: 우리도 이 동충하초 쓰는 가족입니다.
1: 네.
4: 우리도 쓰고 지금 친척들도 지금 여러 분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0: 남편이랑 내랑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안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약도 많이 쓰고 이러면서 살다가 지금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동충하철 써보자 썼는데 지금 우리 둘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저기 그분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이렇게 그 노공에 심장에 눈에 뼈에 기관지에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는 게 귀찮은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러다가서 우리 남편입니다. 우선 다른 약 먹지 말고 동충하철 그리 좋다는데 동충하철을 먹어보기로 이랬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썼는데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우리 남편은 원래 어깨 아플 때는 이 뼈가 아파서 한 발짝도 못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네 발 벌고 개갔습니다.
1: 네.
0: 그러던 게 지금은 예, 저기 나가 운동 타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요즘 일 없는 감에 다 이랬다.
1: 네.
0: 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이렇게 그 특히 예, 노공도 있고 쓰니 써니 정말 사람께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1: 네.
0: 써니 망가지고 써니 이렇게 나쁘니까 예, 각종 질병이 오는데 죽겠을 때도 마지막에 걸지도 못하고 떴거든. 그리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만 이렇게 그런 뭔가 예, 큰 소리를 웃어도 소리 찔러가고 예, 기침 기쳐도 소리 찔러가고 그러면 어떨 때는 화장실 가기 전에 실수라고 이럴 때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그렇게 맨날 앓던 게 좋아졌다며 이랬단 말입니다. 자꾸만.
1: 네.
0: 그러면서 그래 이 동충하트 좀 좋은 약이 없다고 써보라고 이랬던 게 우리 시집 페니스랑 뭔가 페니스랑 지금 다 쓰겠다고 해서 방송해달라고 이렇게 그 저기 뭘까 이제 우리 양쪽에서 한 덜씩 이 아홉각시 오늘 배달받자 그랬다.
1: 네. 지금 예.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이번에 대용 예. 좋을 때.
1: 그래서 예. 지금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중노년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제 환자분처럼 콤파치 중요하다. 콤파치가 우리 인체에서 뿌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뿌리를 든든하게 하기 때문에 불로 장생이 명약이라 합니다.
0: 예.
1: 예, 그리고 꾸준하게 쓸수록 또 효과를 더 잘 본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나도 동차하차 바라보는 먹고 있는데 정말 많은 혈압 받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나는 여름이 내 이 약 많이 써도 이게 아이랬더라.
1: 네.
3: 여름이 막 돌아오면 어림증 하면서 일어나기 바쁘단 말입니다. 힘이 똑 떨어지네. 맥이 똑 떨어지네.
1: 네.
3: 그래서 여름에 이래서 내 약 먹을까 여름이 지나면 이렇다며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때 이렇습니다. 가을만 돌아 찬바람만 떨어지면 이렇는데
1: 네.
3: 나 여름 한철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동서 하천 먹은 다음에 이 오장육부 건거의 한 달간 이거 한번 먹어보자. 먹는 게 야 정말 이롭습니다.
1: 네.
3: 여름 내 정말 편하게 지냈습니다. 녹차
1: 예.
3: 하차 먹은 다음에는 이런 증세 한 몇 번만 먹었는데 조금 아기되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먹을까 완전 이롭습니다.
1: 네.
3: 제가 다 이롭지 않을까?
1: 그 심장이 좋아진 거 말한다. 여름 탄단 분들은 심기가 약한 거 말한다.
3: 아,
1: 예, 그래서 우리 동충하초는 이 심기를 통하게 하고 심기를 보충해 준다. 그래서 예, 그 여름 타던 분들이 효과를 잘 본다.
3: 정말 효과를 봐서 예, 살 것 같습니다.
1: 예.
3: 여름 정말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후두두 하면서 별로 이렇게 무너하면서 자꾸 당연히 깎고 항항 하면서 옆에 집을 문 열어도 놀라고 예. 어쩌나 조금 어쩌든 놀라고 누기 옆에서 기침해도 놀라고 예.
1: 예, 그 심장입니다. 심장이 예. 약한 분들이 아, 그렇습니다.
3: 그런데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그렇지?
1: 예.
3: 야, 그게 이렇습니까? 그것도 이렇구나.
1: 예.
3: 정말.
1: 맞습니다.
3: 그냥 밤에 잘 자지 못해가지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올빠냈어요. 정말 잤는지 말았는지 어쩌는지 이랬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초 먹은 다음에 어찌 잘 자겠습니까?
1: 네.
3: 그 아침에 일어나 정신하고 몸도 헷갈아진 것 같고 눈도 환해진 것 같단 말입니다. 잘 자고 나니까.
1: 네.
3: 그래가지고 섭외 찾아가서 영 고생했습니다. 나도. 근데 동시에 하초 먹은 다음에 이것도 이렇지 않을까?
1: 네.
3: 아니 한 가지 약을 어찌 이렇게 여러 면을 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세요.
1: 네.

0: 그래서 저기 다리 아파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는 여기 하면 이 더구나 가해자 내려갈 때는 더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일 없어서 걸기도 얼마나 잘 걸습니까?
1: 네.
0: 야, 정말 이야기 명략입니다. 정말이. 그래서 남이 올여름에 너무 편하게 잘 지을까 나오야 내 이야기 정말 선택 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몸 이렇게 영 무거워 턱 쳐져서 걸기 영 힘든단 말입니다.
1: 네.
0: 그냥 그것도 좋습니다.
1: 네.
0: 아, 이야기 얼마 졌습니까? 그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 이따 그제 한 봉지만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면에 다 이렇게 이렇지.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1: 네. 맞습니다.
0: 먹지 말아야 돼. 자꾸 먹기 쉽단 말입니다, 이야기.
1: 네.
0: 지금은 활동이 좋았거나, 예, 좀, 내 참가에 좀 쌓아놓자고 그럽니다.
1: 예, 활동이 1년 중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0: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알았습니다. 올여름 정말 잘 지냈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심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4: 예.
3: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돼 이 동충하초 시작했는가 하면 방송을 들으면서 예, 들으니까 별로 약이 좋은 것 같았어요. 좋은 약이 같았어요. 동충하초 원래 모두 옛날부터 좋다 갑대다. 그래서 네, 신심이 있어 이번에 이 약을 시작했습니다.
4: 네.
3: 난 어찌 시작했는가 하면 예, 위 나쁘고 예, 어째서나 심장도 나쁘고 심장이나 빠놓을 거네 자꾸 후두두하며 울수요 없대다 선생님.
4: 네.
3: 이렇게 뭔데 나가게 슬고 예, 말하기 슬고 예, 복잡하면 자주 맞다고 예, 신경질이 나고 예, 그다음 위에 나쁘니까 내가 죽어 써먹었습니다 선생님.
4: 네.
3: 그래서 위 나쁘니까 나머지 간도 나쁘고 다 나쁘면 다 폐도 나고 지침도 지고 이게 여러 가지 각종 병이 많았습니다.
4: 네.
3: 그래서 그랬는데 또 부위도 약간 왔지 않습니까 선생님.
4: 네.
3: 그래서 내가 이거 시작했는데 정화 시장 정화 내 어전 한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쓴 정화에 어떤 감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4: 네.
3: 지침도 알지고 이게 어째서나 각종 게 위도 이렇고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힘이 나고 예,
4: 네.
3: 그 다음에 예, 기분이 좋고 우울증이 없어졌습니다.
4: 네.
3: 우울증이 세상 이게 못할 때 아닙니까 선생님.
4: 네, 맞습니다.
3: 예, 잘 떨어도 아십니다. 이게 별난 병입니다.
4: 네.
3: 한 번에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심장에.
4: 네.
3: 그래서 이렇게 배에 뭐다 각종 배 종합증이 다 왔는데 선생님. 예.
4: 네.
3: 그래서 내가 이거 시작했었는데 허전 한 안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먹는 거는 예, 아침에 직전에 한 봉지씩 먹습니다. 한 봉지씩 먹는데 시장 벽이 허술히 많이 됐습니다. 건강하니까

0: 관절도 지상 다리도 맥이나 힘이 납니다. 이게 지상. 그 5초인데 단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 어느 날 줬습니까, 선생님?
1: 네.
0: 값도 적합하고 비싸지도 않고, 예.
1: 맞습니다.
0: 이 노인들끼리 이야기 쓰는 게 드러났습니다.
1: 네.
0: 하루 건너 병원 가던 게 병원으로도 취소를 했습니다.
1: 네.
0: 병원에 가 한 번 좋은 한 3, 4천 대가락 뜹대다. 비싸. 그래도 글쎄, 어디 댕겼지, 어찌겠습니까? 이야기 쓰기 전에니. 그래, 댕겼는데, 어전 이야기 쓰기 시작할까는 병원을 취소를 했습니다. 아이 댕깁니다.
1: 네.
0: 어찌 이야기 좋은지, 그래, 기부의 용 좋습니다.
1: 맞습니다.
0: 기부의 조회관에 밥도 맛있고, 잠도 울주에 와서 또, 그리고 자지 못해 수면지도 뭐, 이거 다 취소리 없습니다, 진짜.
1: 네.
0: 어떻게 허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나는 이렇습니다, 진짜. 이번 할도 이게 용 좋습니다, 예, 많이 주고, 예.
1: 네.
0: 방해도 많이 막, 값도 많고, 많지 않고, 예, 적합하고.
1: 네.
0: 정말 좋습니까? 그래, 내 이번에 이거, 이래서까지 싸려고 내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1: 네. 이 동충 하초에는 이 멜라토닌 성분도 함유되고 최근 연구에서는 지금 도파민이 분비도 촉진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이제 안 좋으면서 또 정신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특히 불면증부터 개선하고 이 우울증이랑 불안증에 이 동시에 모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지금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이런 호평을 또 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활동이 1년 중 또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나는 어제 이거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예, 선생님 두 분이 건강하세요.
2: 예. 네, 건강하십시오. 안내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효능이 있지만 지금 우리 연구 전문가들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런 전문가들은 아직도 이 동충 하초에는 여러 가지 이런 효능들이 발견 못한 이런 성분들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쓰시고 지금 상상외로 더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전통의학적으로 본다 할 때에는 동충하초가 폐하고 신장을 보호하면서 정기를 보양하는 데서의 대표적인 명약입니다. 예, 때문에 특별히 우리 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로년 분들에게는 예, 아주 놀라운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그리고 중의학에서 폐는 기를 주관하고 신장이 정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기와 정을 함께 보양하는 약물은 동충하초뿐이기 때문에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허로증이 있거나 허로증이라 할 때는 이 퇴행성으로 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 있으면서 아무리 치료해도 예, 더 좋은 효과가 아예 나는 이런 증상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성 기침이 있거나 또 병 앓고 난 후에 또 몸이 쇠약한데 회복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로인성 허약증 등에서는 예,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이런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옛날부터 동충하초는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으로서 로쇠도 늦추고 기력을 오래 유지하는 이런 명약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예, 우리 현 시대에도 90세 이상의 유명인들이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성질이 지나치게 차지도 않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으면서 음양을 함께 보양합니다. 예, 바로 우리 음양을 함께 보양하고 기와 혈을 함께 보양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 좀 신체가 허약한 분들이 쓰시고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예, 폐하고 신장을 보양하면서 신정하고 신양을 보양하는 약으로서 예, 로인 분들이 좀 몸이 허약한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신체에서 신장이 불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우리 인체에서 생명을 대표하는 이런

0: 신정하고 신양을 보양해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본초학책에서는 동충하초 효능은 신장에 유익하고 정기를 보이하는 이런 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에, 때문에 우리 노인분들이 좀 피로가 심하거나 허리가 무릎이 좀 시큰거리면서 아프거나 예, 어떤 분들은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내기 퇴행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예, 우리 정기가 부족해도 무릎이 맥이 없으면서 아파집니다. 예, 때문에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깨 아프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시에 개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거나 예, 지금 우리 런앤에 들어서면은 대부분 온몸은 열하고 아랫몸은 차죠. 이거는 이미 신장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상호 생체 균형이 깨진 거 말합니다.
1: 네.
0: 예, 우리 심장은 신장을 덮여줘야 되고 신장은 심장을 예, 이, 저, 보양해줘야 됩니다. 시켜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생체 균형이 깨진다 할 때에는 열은 올라섰고 또 우리 찬 기운은 아래 와서 모이면서 또 이 상열하한증이 생깁니다. 이런 상열하한증 치료에서도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좋은 이런 변화를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쓰신 분들은 나는 지금 하루에 한 봉지만 드시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많은 이런 증상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예, 장기적으로 쓰신다 할 때는 우리 인체 정기가 보충되면서 이런 좋은 결과를 봅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위 문의 전화는 2838-0666번, 2838-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등만 작사 남려령 작곡의 날에 치는 연변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연변의 풍경, 힘차게 발전하는 연변의 모습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웃음은 삶의 가장 큰 축복이자 마음을 밝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늘 웃음으로 늘 웃는 얼굴로 매를 맞이한다면 분명 그날은 행복한 날이 되겠죠. 이어서 설병화 작사 김창근 작곡의 웃음은 축복 보내드립니다. 김문우 최출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 허동철 작사, 방권을 작곡해 한산 백년 살아볼까, 한호 백년 살아볼까 보내드립니다. 안녕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죠. 이어서 김종권 작사, 김종성 작곡의 아름다운 순간들 보내드립니다. 마영주 리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진 진솔한 사랑의 감정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어서 배정호 작사 허소라 작곡의 사랑의 소야곡 보내드립니다. 자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당신,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음악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몰라, 리슬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아가며 배우는 것, 겪어야만 깨닫는 삶의 진리,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허강일 작사, 성기화 작곡의 살다 보면 보내드립니다. 허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이 관광 도시로 부상함으로써 연길의 야경은 더 황홀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최문서 작사 박광춘 작곡의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김옥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대규모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근내보신환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립시다.
0: 네.
1: 일단 우리 우대활동 계속 진행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이번 달에 난치비도 물고 여러 가지 김장 준비도 하고 이러느라고 경제적으로 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좀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병치료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서는 혈압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한알 먹고 뭐 알로티핑도 좋고 뭐 인다판도 좋고 본래 기존에 먹던 혈압약을 한알씩 먹었댔는데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도 아예 어지럽고 좋았댄데 어째 갑자기 우리 머리가 어지럽고 뒷대퇴가 뻣뻣해 나고 혈압 재보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우리 요즘 들어서서 혈압 관리에 중시를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내보신환을 쓰시는 분들은 혈압 방면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근내보신환 자체에 우리 혈압약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에서 혈압약이 무엇인가? 뭐 서약처럼 그 하얀색 나는 알약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두중이라는 게 나무 껍질처럼 생겼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두껍게 생긴 건데 뚝 끊어서 쭉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하얀 이런 진이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게 진액이 나옵니다. 이 두중이가 바로 중에서 쓰는 혈압약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진액 같은 것이 혈관이 굳어지는 걸 혈관을 나른하게 탄성을 가강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란 게 다 혈관 동맥 硬화 땅땅하게 굳어지면서 늘어나야 될 때 늘어못 나고 줄어들 때 혈관이 줄어못으면서 오는 게 고혈압입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 남은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저도 이거 내게 우주로 혈압 온전 안 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지럽게 자주 나옵니다.
1: 예.
2: 그래 가슴도 구두들하게 머리에서 소리 난지 그래서 어떤 소리 그도 밤낮에 계속 나지 이래 고생하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해 근내보신환 듣고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게 아이 나옵니다 조금.
1: 맞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완고성 두통, 실면증 이게 다 치료되는 약입니다.
2: 예, 그렇게 가슴이 항상 후들후들했는데 가슴 떨린 증도 주고 안 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전례적으로 밤 소변이 영 닫았습니다.
1: 네.
2: 한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다가 자지 못하다가 아침에 머리 어지럽지 이래 근내보신환 먹고부터 예. 밤소변에 또 한 번만 소변에 맞으면서 밤소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렇죠.
2: 네.
1: 그리고 소변도 좀 힘이 쉽게 시원하게 나갈 겁니다.
2: 예, 소변이 되는 것도 조금씩 조금 소변이 영 시원 잘 나갑니다.
1: 예. 네.
2: 나 이게 효과 좋을 때 이하고 좀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이거.
1: 예. 계속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 100세까지 무병하게 장수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2: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도 예, 학도에 참고해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2797. 예, 알겠습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 어떤 근내보신환 7달 썼습니다.
1: 예.
3: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어린이 난다 하면서 앉으나 서나 거서 빙빙 돌고,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어때 있다가도, 예. 거서 안에서 해. 거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지나야 또 정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어느 게니까, 기억력이 상실돼서.
1: 예.
3: 엄마 말했던 것도 잊어먹고, 예.
1: 맞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 걸 오래 둬두면 이게 다 치매 조기 증세가
3: 많아요. 네, 그런 게 이거 먹고서 그래 며칠 그래도 기억력이 차츰차츰 돌아.
1: 나사시죠.
3: 이 말이 아이들 던게 그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3: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를 잘하고, 깨끗한 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그냥.

0: 만글 댐기 그게 했가가지고 예. 그리고 아예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미리 자고 아이하고 그게 엔 좋습니다. 그리고
1: 맞습니다.
0: 하든지 예. 그리고 손발이 치기던 게 그것도 경력이 또 다른 것보다도 예, 돌아갈 거야.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0: 절대로 그만 이어도 잊어먹고 오늘 어째도 꽂아놓고도 또 가지고 댕기지 못하고 이래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할 것
1: 예.
0: 같습니다.
1: 예.
0: 그래 이래서 활동이 솔직히 또 배달받아서 한 1년 써볼까 안 해서 그랬다.
1: 예. 요즘 우리 활동 이용한다 할 때 한 1년 치시 되는데 가격이 네. 많이 엄청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 활동 참가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지금 건네 보신 한 어서 먹은 지 여러 달 채 되는데 여기 저기 사석이 아프다기 많이 해결받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먼저는 벌써 동맥경화 있고 고혈압이 좀 있으면서 내 머리 그냥 항상 얼빠나고 혈압이 조절해서 안 됐댔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약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봐도 낫지 않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어지럼증이 지만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머리가 좀 머리 터질 것처럼 그냥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던 게 지만이 났습니다.
1: 예.
3: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목대책 그냥 뻣뻣하고 얼리소리 버치면서 이래서 불편하던 게 그것도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1: 예.
3: 그리고 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자꾸 황황하고 예, 그런 것도 좋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면 또 마음도 막 같이 긴장해나고 예, 막 긴장해나고 이러던 증상이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녁에 자자면 그냥 깊은 잠 못 자고 그냥 얕은 잠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그래 깊은 잠 푹 잠도 잠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그 이 약에 산조인이랑 원지람 룡골이람 다 들어가 나서 이 실명증 치료에서도 확실한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먼저 눈도 예, 또 건조하고서 그냥 눈이 건조하니까 뻑뻑하고 불편해졌습니다. 근데 눈도 지금 이렇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렇죠. 그거는 간이 해독 기능이 높아지게 되면은 눈이 그 안구 건조증이 바로 해결됩니다. 안구 건조증은 효과 빠릅니다.
3: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어제 나는 소변에서 냄새, 무슨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게 소변에서 냄새가 애기 나던 게 냄새가 많이 난다.
1: 예, 정염증이 있었죠.
3: 예, 먹다 이래서 그냥 처음 먹어보니까 낸데서 먹고 낸데 하고 맞으니까 난 최고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 다병약입니다. 한 사람 몸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병이 네. 많을 때 쓰는 약이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활동할 때 싸게도 값어서 맞아서 오늘도 계속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네, 예, 우대 활동 아직 합니다. 예.
3: 네.
1: 참가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우리 남편이 벌써 건의받지 않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 세상에 와서 그 뭡니까? 말한다는 게 저 사람이 내 말 알아들었습니다.
1: 네.
4: 선생님 말하면서 사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이 뇌조직에서 신경세포가 수복이 되고, 이 뇌경색 후유증이라는 게 다 머리에는 뇌신경이 손상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중풍 왔던 후유증이 빨리 났습니다.
4: 예, 겨우 오른쪽 팔고 오른쪽 다리 잘 맞어요. 지팡이 찍어도 잘 맞고 그런데 지금 지팡이를 던져뜨기도 용서할 거로 생깁니다.
1: 확실하게 효과 보고 있습니다.
4: 예, 겨우 사전에 밤에 5번, 6번 받은 게 지금 한 번, 기껏내요. 어떤데 두 번, 계속 한 번 씹어온다.
1: 예.
4: 겨우 치매 증세 있어서 이 세수하고도 무릎 계속 열어놓고 밤중에 또 손 올라가서는 또 불을 계속 온밤 펴놓고 그 다음에 예. 예, 예, 그,

0: 지금 1층 시험수가 이야기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1: 그래서 사고 나거나 그래서 제 집은 못 찾아서는 이 그 뭐니까 사람 찾는 광고도 나가고 그녀는 찾고 보면 큰 낭패를 보는 것도 있고 하죠. 예, 초기에 초기에 빨리 이런 약을 쓰면은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0: 예, 기후에 혈압이 높은 게 선생님 정상이었습니다.
1: 예.
0: 기후에 자꾸 하품합니다. 기르기 하품해야 합니다.
1: 예.
0: 선생님 이야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통화가에 또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자 그랬는데.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3: 예, 건네보세안도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형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로 오래 해가지고 허리.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이 저기 노골이 들어오더라 말입니다. 예.
1: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제일 많은 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3: 예, 그 다음에는 소이 나빠지고, 예,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폐 나빠지고. 아이고, 또 이 오당육부인 병원 가면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치료라 해야겠는가 그래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랬던 게 건네보시안 지금 쓰니까 예. 그 머리 기억도 없어지고 사람이 얼빠내지고 노골 왔다 간다면 그 양의 혈압도 저리 해야 되면 머리 아프던 게 지금 거의 이렇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방송된 사수하고도 예. 어떤 때는 거품이 나가고 어떤 때는 강치도 나가고 어떤 때는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예.
1: 당뇨병성 신염이 심하게 왔습니다.
3: 예, 그랬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니까 예,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이 약은 콩팥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침자에 그렇게 그도 예, 어둠에 땅에 뭐 돌에 지둥이온 것처럼 눌려온 것처럼 그렇던 게 지금 이렇습니다. 심장 시원하고 기침도 안 하고 이런 좋습니다. 어쨌든지 건네보지 않은 한 가지 가도 여러 가지 병 치료라니까 이런 얼마나 좋은지 뭐.
1: 예.
2: 네, 끊겼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지금 건네보지 않은 좀 치우고 있습니다.
1: 예.
4: 그래야 머리랑 자꾸 심하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특히 허리가리 아픕니다. 그래서 서울도 나고
1: 예.
4: 특히 소변 탓수다 나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선택에 써봤는데 많이 좀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1: 알기죠. 예.
4: 이랍 조절이 아예 되거든 많이 났고 머리는 일단 신나던 게 지금 머리가 많이 맞아졌습니다.
1: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제일 큰 이런 효과가 머리가 맑아지고 완고성 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던 게 나사졌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4: 특히 소변 탓수다 보니
1: 네.
4: 그렇습니다. 이래서 잠도 지금 기다려 잠다 지금.
1: 네.
4: 이번에 약 조금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1: 네. 계속 쓰느라면 또 다른 효과를 봅니다.
4: 예.
1: 네. 치료 잘 하시오.
4: 잘 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네.
1: 우리 혈압은 이 계절을 많이 탑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춥거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너무 내려가거나 혹은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파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 네.
1: 그것은 다 혈관이 굳어지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저희들 이 건네 보신 환에는 두중이라든가 천우술이라든가 두중도 그냥 여치 않았습니다. 두중을 좀 태운다하게 포제를 해야 됩니다.
2: 네.
1: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술도 천우술입니다. 사천에서 나는 우술이란 말입니다. 절대 이 약은 근예보신화는 제가 매일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점이 무엇인가 양치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그 건녀보신안이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무슨 무엇 때문에 이걸 날마다 말씀드리는가? 약의 질량이 그만큼 보존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2: 네.
1: 예, 제약공장이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라 할 때 이렇게 그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약은 우리

0: 뭐 방송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신문이든 모든 소개에서 이게 하나입니다.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이가의 소개드리는 약에서는. 그래서 천우술이면 천우술 제일 좋은 우술이 들어갔고 두둥이면 두둥 제일 질량이 또 좋은 두둥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관리가 잘 되고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이 내려가거나 혈압약의 절반 줄이거나 합니다. 예. 혈압은 제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혈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 혈압관리를 잘못한다 할 때는 중풍이 온다거나 중풍도 경색 막혀서 오는 중풍이 있고 혈관이 터져서 오는 중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황머시하청이라는 이런 뇌출혈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혈관성 문제죠.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혈관이 탄성을 찾고 피가 깨끗해집니다. 청혈, 정혈, 보혈 이게 다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높은 분들 특히 근뇌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 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뚜이정지료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과대 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2석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100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호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호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죠. 예.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치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네. 예, 저도 영지 간구부에 지금 수예야. 이 당뇨 합병증이 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영 좋습니다.
0: 예.
4: 근데 이 선도 예, 그래서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영 좋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영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아무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자는 한답니다. 예.
0: 예.
4: 예, 이런 분은 이것으면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거성 했다면 뇌독증입니다. 예, 시기간이 7,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이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쉼터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예.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뇌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쇠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4: 안전하죠. 예.
0: 네.
4: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4: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간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간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간경락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5: 네, 지금 이 입간 구백약을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두양의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한 붓기미설이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도를 아이들미설이 그래서 이 입간 구백약을 여전히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이되든게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그 귀에서 소리 나대 그 그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번에 없어도 알겠던 게 이번에 입간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몸이 그냥 붓기던 게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내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난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 거예요.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0: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5: 그런 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든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계속 탄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단다 어떤은.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 드린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할 수 있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 하에 9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 회석한 종려 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전주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추진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제3륜 조항생태환경보호 독찰보고에서 연변주와 관련된 문제의 정돈 시정 실시 사업을 연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 회석한 중요 연설은 세종국 창건 이래 당이 인민을 단결 인솔에 끊임없이 분투하면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감액깊게 돌이켜보고 올해 이래 당과 국가 사업에서 이룩한 새로운 진전과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는 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향해 용왕 매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세종국 창건 이래 특히 신시대 이래 당과 국가 사업에서 이룩한 휘황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터득하고 네 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굳건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시종 사상상 정치상 행동상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조항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당정의 중대 결책 포치를 더욱 견결하고 유력하게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연변 사업을 전국 발전 대국 속에서 살펴보고 기획하며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에 립각해 고품질 발전 추동을 조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삼고 1극 2지 3구 발전 좌표를 확고히 하며 발전 확고 수립 민생, 생태, 안전 다섯 가지 대사를 긴밀히 둘러싸고 분발 진취하고 실속 있게 일함으로써 올해 목표 임무를 견결히 완수하고 15호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목전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품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도는 난관 공략과 승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주 각급 당 조직과 교율 검사 감찰 기관에서는 더욱 확고한 태도와 강력한 조치를 내놓아 재반 임무가 세밀하고 실속 있게 실시되도록 추진함으로써 결전의 해에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업종 분야의 혼란 현상을 지속적으로 깊이 정돈해야 합니다. 4+10 전반 배치에 따라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정확히 겨냥해 힘을 발휘하며 체계적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정돈 대상을 중점적으로 다잡고 민생 분야 신소 문제 집중 정돈을 착실히 추진해 중점 분야의 혼란을 정리하는 것으로 전역 정돈의 질을 재고 효익 증대를 이끌어야 합니다. 사건 조사 처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합니다. 사건 처리를 가장 유력한 정돈 조치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현시 주전장과 권력이 집중되고 자금이 밀집되며 자원이 풍부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동급 당위 관리 간부, 중점 업종 분야 간부, 관건 직위 간부 등 중점 인원을 단단히 주시해야 합니다.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하고 오래 끌어 해결되지 않은 난제와 복잡한 문제를 단단히 조시하고 역량을 집중해 영향력이 있고 진섭력이 있는 일련의 어려운 사건을 돌파해 사건 조사 처리의 진섭 효과를 부단히 확대해야 합니다. 함께 다잡고 관리하는 사업 합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합니다. 각 업종 주관 부문에서는 앞장서 통괄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다하며 각 협조 단위에서는 빈틈없이 연결하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야 합니다. 각 현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앞장서 난제를 다잡고 어려운 일을 처리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대중들의 반응이 강렬한 일련의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교율검사 감찰기관에서는 각 현시와 각 부문의 사업 성과에 대해 동태 평가를 진행하고 전반 과정 감독 추적 독촉 강성 문책을 강화해 재반 임무가 고효율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 독차를 전개하는 것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조항이 생태문명 건설과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린 중대한 제도적 배치입니다. 각 현시와 각 부문에서는 조항 생태환경 보호 독찰 정돈 시정 사업을 잘하는 엄숙성,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경 보호 독찰 정돈 시정을 엄숙한 중대 정치 임무로 삼아 높은 표준, 높은 진로 정돈 시정 임무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조 생태환경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추동하고 연변의 생태 바탕색을 부단히 빛내야 합니다. 정치 자각을 증강하고 층층이 정돈 시정 책임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 및 각 현시에서는 정돈 시정 사업 기재를 수립 완성하고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정돈 시정 주체 책임을 실속 있게 짊어져야 합니다. 제1일 책임자는 직접 연구 포치하고 직접 추진하면서 큰 힘을 들여 현지의 중점 난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연자원,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수리, 농업농촌, 림업 및 초원 등 업종 주관 부문에서는 본 분야의 문제를 주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돈 시정 조치를 깊이 연구하며 현시와 힘을 합쳐 각 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엄격하고도 실속 있게 정

0: 공돈 시정 임무를 잘 다잡아야 합니다. 한 개 문제 1년의 방안, 한 명의 책임 지도 일꾼, 끝까지 책임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일이 연구하고 조목별로 세분화하며 항목별로 분해해 정돈 시정 방안을 다 거쳐 제정해야 합니다. 분류별로 정돈 시정 목표, 정돈 시정 조치, 책임 단위와 완수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장부식 관리, 명세서식 추진, 폐쇄 순환식 말소를 실시해 반영된 문제마다 모두 해결되고 매건마다 회답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일 반삼을 견제하고 생태환경 위험 우환을 더욱 유력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환경보호 독찰에서 반영된 문제와 각급, 각종 순시, 순찰, 독찰에서 발견된 문제를 통괄하고 다른 지역에서 통보된 문제와 본 지역, 본 분야에 존재하는 문제를 연결시키고 자체적으로 장악한 문제와 지적받은 문제를 결부시켜 본 현시와 본 분야 생태환경보호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 정돈 시정을 전개함으로써 우환 일괄 조사, 문제 일괄 정돈 시정, 사업 일괄 재고를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8갈래 정품 관광 로선을 내오고 60여 가지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펼친 데서 전주 문화 관광 시장이 지속적인 인기를 보여 관광객 수와 관광객 총 소비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10월 1일 오전 도문 도로 통상구와 훈춘 도로 통상구에서는 각기 국기 개양식을 거행했습니다. 기관 간부, 학교 사생, 이민관리경찰과 주민들이 국문에 모여 오성 붉은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장엄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변강 아들딸들의 진심어린 축복을 조국에 전했습니다. 훈천시 제2실험소학교 학생 왕묘연입니다. 처음으로 국문에서 국기 개양식에 참가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경찰이 돼 조국의 변경 국문을 지키고 싶습니다. 훈천 출입경 변방검사소 근무 일대 부대장 정명아입니다. 이번 국기 개양식을 통해 가곡 정회를 깊이 체득했습니다. 이민관리 경찰로서 우리는 이 애국 열정을 직책 수행의 동력으로 받고 변경 안전과 통상구의 원활한 통행을 전력 소화하면서 실천적인 담당으로 위대한 조국에 경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휴 기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해동성국 의관 상봉 발해 복식 몰입식 정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배우들은 복원한 발해 복식을 입고 정경 해설과 소통을 통해 관광객들이 강력은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었지만 문화의 뿌리는 한 집안이라는 역사적 연원을 요하도록 했습니다. 박물관 내에서는 장고춤, 탁본, 투호 등 종목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서희곤입니다. 이번 국경절의 일부러 연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복원한 발해 복식을 보고 몰입식으로 소통 활동에도 참여하니 마치 천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변강과 중원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중화 문화의 다원일체라는 독특한 매력을 체득했습니다. 연길 주민 왕 선생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저와 아이가 공연 분위기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아이도 중국 문화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연변 박물관 관장 손미옥입니다. 국경절 연휴 첫 사흘 동안에만 우리 박물관을 찾은 관광객 연인 수로 4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선보인 발해 정경 공연은 광범한 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배우들과 소통하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인증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해의 천년 문화 맥락이 박물관에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9월 30일 2026년 연변 문화 관광 미식 시즌 1호 백미 산뜻한 연변 명태 전국요리 경기가 연길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 요리사들이 한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며 특색 명태 요리를 선보이면서 요리 기술을 겨루는 동시에 민속 음식 문화를 전승했습니다. 경기 요리사 금상 수상자 장영화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명태 전복 대하를 함께 조린 전통 미식을 만들었습니다. 무형문화유산 파생 제품으로 김치 육수도 융합했습니다.

0: 지금 갈수록 많은 젊은이와 외지 요리사들이 우리 연변명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무형문화유산 음식 전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명태 전통 요리 기법을 계속 전승하고 옛맛이 새로운 빛을 발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중국 유명 요리사이고 중화 요리사 금상 수상자인 리숙입니다. 남북의 맛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특색 미식을 혁신적으로 만드는데 더욱 많은 새로운 착상을 가져다 줬습니다. 모두의 창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연변 특색 명태 미식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경절 기간 금빛가을 한마음 변경의 화음 문화관광 활동이 도문시 월청진 일생일세 월청만 풍경구에서 펼쳐졌습니다. 서른 쌍의 부부와 연인들이 이곳의 민속 유원과 전통 혼례쇼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또 박물관의 발해 복식쇼를 변경으로 옮겨 발해 문화의 풍모를 재현했습니다. 한마음 언약식에서 새 부부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부부들은 사랑의 맹세를 함께했습니다. 도문 출입경 변방 검사소 민경 류환영입니다. 변경수호 민경으로서 국문을 지키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의 뒤에는 아내의 지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도 벌써 5년이 됐는데 어제가 바로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집을 꾸미거나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보살피는데 제가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활동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줘 신청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아주 행복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문 주민 상영교입니다. 올해가 마침 우리 둘이 만나 사랑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활동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서 이렇게 잘 준비해줘 정말 기쁩니다. 안도현 장백산 국외청천 풍경구에서 펼쳐진 국경절 경축 주제 활동에서는 가무 종목이 번갈아 무대에 올랐고 현장 참가자들은 함께 조곡을 노래하느를 불렀습니다. 풍경구에서는 또 국풍 순회, 수공 체험, 삼림 표류, 화로차 그리기 등 종목을 내놓아 관광객들의 가을철 휴가 체험을 풍부히 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진 문화 관광 활동은 연변의 독특한 인문과 자연 매력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대중들의 명절 생활을 풍부히 하는 동시에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은련 상무 빅데이터 추산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주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612만 명을 웃돌아 동기 대비 19.43% 증가하고 관광객 총 소비는 36억 7,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민족사무위원회와 성문학예술계연합회에서 공동 조치한 길림성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수립 해민공연 진달래 아름다운 변강 문해 선전대 연변행 활동이 그늘 우리 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의 주제는 중화민족 한 가족, 한마음으로 중국 꿈 이루자입니다. 활동 기간 광범한 문예 사업일꾼들은 선으로 우리주 훈춘시, 도문시, 룡정시, 화룡시와 안도현 등 다섯 개 변경 현실을 찾아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노래, 무용, 희곡, 교예 등 문예 종목을 선보였습니다. 훈춘 주민 손소림입니다. 이번 공연은 정말 잘 꾸며졌고 종목마다 민족 특색이 짙습니다. 집 가까이에서 이렇게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어 마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문예 합동 공연은 본토 문화에 립각하고 시대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면서 문예를 유대로 고향의 아름다움, 단결의 운치와 가곡의 정을 하나로 이어나왔습니다. 공연은 중화민족이 한 가족처럼 단결하고 한마음으로 새 로정을 향해 분발 정진하려는 아름다운 염원을 생동하게 전달해 기층 문화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선전에 생기 넘치는 문예의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1: 조당회 통전부와 조공상업연합회에서는 일전 전조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유치 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공상업연합회 소속 15개 상회협회 책임자와 60여 명의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 분야 기업 대표들이 연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를 찾아 대상을 참관하고 경험을 배우며 합작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유치 사업의 질을 재고 효익 증대를 추진했습니다. 회의는 현장 참관 플러스 집중

0: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으로 가슴 길림 세포자원 고관리 유관회사, 길림 전신미 반도체 유관회사 등 기업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 주최 측은 전조 투자 유치 현황과 우세를 둘러싸고 선전 추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주 공상업연합회 소속 상괴협회 회원기업 기업을 통한 투자 유치 제의서를 대독했으며 상회협회와 기업 대표들이 경험을 교류했습니다. 근일내 주당위 통전부와 주공상업연합회에서는 투자 유치를 민영경제에 봉사하고 향촌진흥의 힘을 보태는 중요한 쥘손으로 삼았습니다. 년간 투자 유치 사업 방안을 제정하고 길림연변 변경촌 산업대상 추천소개 수첩을 편찬했으며 108개 산업대상을 선별해 성공상업연합회, 여계판사초와 타지역 상회에 추천했습니다. 현재 주공상업연합회 소속 상회협회는 전주 주요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회원 기업 수는 5천여 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가정집에서 방하고 청소를 안 말고 하다고 그래요.
1: 네.
2: 전화번호 159
1: 네.
2: 4431-1725
1: 1725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그래요?
1: 네. 네.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0: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1: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0: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1: 국가비밀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0: 국가비밀보호는 인민에 의지합니다.
1: 우리 함께 국가비밀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2: 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네,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 한 대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분한테 세를 주려고 합니다. 한 달에 8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 1384433-200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다고 합니다. 네, 면적은 25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입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63398번, 1884463398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손풍금을 팝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전번에 9월 말에 그 자전거로 네. 팔았다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2: 아, 그 정보로, 네, 그 정보, 연락번호를 찾으십니까?
3: 예, 예, 전화번호 몰라 그래요.
2: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 자전거를 팔려는 정보. 방금 전에는 자전거를 사려는 정보를 방송했고요. 자전거.
3: 9월 안에 25타우에는 내게
2: 그래요. 25일. 예. 정확하게 어느 날짜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대략해서 25일 정도입니다. 24, 27일.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아, 그러면 일단 연락번호를 잠시만요. 9월 14일에 자전거를 파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네. 네, 136.
3: 136.
2: 2071.
3: 2071.
2: 네, 7541번.
3: 7541번. 이거 아닙니다.
2: 아닙니까?
3: 9월 25일이 맞습니다.
2: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정보를 제공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연락번호를 남겨주세요. 제가 이외의 정보를 찾아서 다시 연락드릴까요?
3: 제 연락번호를 말하요.
2: 네네. 네네.
3: 네. 1호
2: 159
3: 4432
2: 네.
3: 1899
2: 1899번 예. 1594431899번
3: 예.
2: 네, 이 정보가 확실히 아닙니까?
3: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2: 네, 네, 이 자전거는 이륙형 자전거를 판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3: 네,
2: 이제
3: 네. 네, 지금 찾는 것도 이륙형인데 여다용.
2: 그렇습니까? 네, 네, 이 정보가 바로 그 자전거입니다. 여자용 자전거가 이륙형 맞죠?
3: 예.
2: 네,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3: 예.
2: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4: 예,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2: 네.
4: 지점은 도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2: 네.
4: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2: 네.
4: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도 정치했고 백돌 소송 가구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2: 네.
4: 채소 식물 밭도 양대 한 50평 좌우 됩니다.
2: 네.
4: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서 낚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칫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네. 좋은 고장입니다.
2: 네.
4: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2: 네.
4: 우유 터지어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네.
4: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2: 네.
4: 138-9433-3616번입니다.
2: 네.
4: 네.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4: 네, 수고하십니다. 네.

0: 네, 가정집에서 청소와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연결경제개발구 혹은 동명부근에서 40평방미터 되는 2층 집을 세맡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438-3198번 1394438-3198번입니다. 네, 휘발유용 세 바퀴 오토바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331-8901번 1594331-8901번입니다. 네, 연길시 동명구역에 2층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38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1988번 1560433-198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1636번 136-3433-1636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네, 26형 자전거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1-7541번 1362071-7541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하원 아파트의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1: 도움을 구합시다.
0: 가사 도움을 구하십니까?
1: 네.
0: 네. 지역은 어디입니까?
1: 네. 238.
0: 네.
1: 0443.
0: 네.
1: 409.
0: 3095번. 지역은 네, 어디죠?
1: 네, 망시공지입니다.
0: 지역은 어딥니까? 연길입니까?
1: 네, 연길입니다.
0: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려보세요.
1: 네.
0: 네.
2: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10시가 있습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네, 가정집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1-1725번 1594431-1725번입니다. 네, 마음씨 착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80443-3095번

0: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지전화 맞으세요?
0: 네, 맞습니다. 말씀 주세요.
1: 예, 한 누구대 한 분 더 받을 가능성이
0: 차. 네, 다시 말씀 주세요.
1: 예, 누구니 한 분 모실 저 뭐야 가능하고 찾으시네요.
0: 아, 노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하십니까?
1: 예.
0: 네.
1: 예, 내 대화.
0: 네.
1: 여봐봐.
0: 네.
1: 두수사사.
0: 다시 말씀 주세요. 188.
1: 여봐봐.
0: 네.
1: 두수사사.
0: 4433
1: 6556
0: 188-4433 6551번. 네, 로인께서 자립이 가능하십니까?
1: 아이, 반자립이.
0: 반자립이에요.
1: 예.
0: 네, 알겠습니다. 숙박을 해야 합니까?
1: 예.
2: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반자립이 가능한 로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 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하셔야 하고요. 연락번호는요,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쪽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 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칼슘은 약이 아니라 밥과 반찬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만약 이미 골다공증 환자라면 칼슘제만 복용해 골다공증을 치료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료는 의사에게 맡겨야 하며 일반적으로 항골다공증 약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칼슘이 있지만 중국인의 칼슘 섭취량은 많은 경우 부족하여 하루 평균 수준이 약 300 내지 400mg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5-600mg에 도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유를 마시지 않아 2-300mg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약 5-600mg의 결손이 있으므로 이때 칼슘제를 선택할 때 상응하는 용량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청춘기 성장 발육이 급증하는 시기나 어린이 성장 발육이 특별히 빠른 단계, 여성의 임신 수유기, 갱년기 이후 등 특수 시기에는 최소한 매일 1000mg을 섭취해 보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체적으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맹목적으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의사의 건의에 따라 적당량을 보충해야 합니다.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 최대의 행복은 잘 먹고 잘 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이 생존하는 두 가지 기본 조건과 수요인 음식과 수면은 흔히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한 끼를 잘못 고르는 것만으로도 잠을 잘 못 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저녁에 고구마 하나나 옥수수 하나만을 먹고 잡니다. 이런 식사법은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섭취해 복부 팽만을 일으키고 결국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흰 쌀밥과 흰 밀가루만 먹는 것도 수면에 좋지 않으며 잡곡과 정제 곡물을 배합해 잡곡이 주식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프라이드 치킨, 기름떡, 돈가스 등 기름진 음식은 소화 과정에서 위장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경 종출을 자극해 계속 작업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수면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중약에서 수박은 천연 백호탕이라 불리며 맛은 달고 성질은 차가워 열을 내리고 더위를 식히며 진액 생성 및 갈증 해소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 연구에서도 수박을 먹으면 리뇨, 식욕 촉진, 신진대사 촉진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밤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이 권장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어 수면질에 영향을 줍니다. 똥과도 같은 작용이 있어 밤에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세 끼 중 저녁에는 소금을 더 적게 먹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량의 나트륨이 체액 균형을 어지럽혀 사람

몸을 더 갈증나게 하고 이어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볶음 요리에는 소금을 적게 넣고 식초, 레몬즙 등으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에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잠들기 어렵거나 깊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원인은 매운 음식이 체온을 변화시켜 꿈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싶다면 점심 메뉴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차 외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에너지 음료, 콜라, 초콜릿, 코코아 또는 커피 맛 과자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카페인 함유 음식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흥분시켜 피로와 졸음을 잠시 잊게 할 뿐 몸이 피로로 하는 휴식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며 오히려 수면 리듬을 깨뜨립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속임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도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가을철에 먹기 적합한 보물 같은 과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중에는 키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달콤하면서도 새콤하고 영양이 뛰어나며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위를 먹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키위는 과일 중 비타민C의 왕으로 불립니다. 중국식품성분표 데이터에 따르면 키위의 비타민C 함량은 오렌지의 2배에 달하며 사과의 21배에 달합니다. 키위는 어떻게 골라야 하고 어느 정도 부드러워야 가장 맛있을까요? 키위를 고를 때는 모양과 색상을 잘 살펴야 하고 모양이 통통하고 색이 고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면에 움푹 패인 부분이나 손상이 있다면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가져와 보관할 경우에는 촉감이 단단한 것을 골라 집에 넣고 천천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딱딱한 키위는 스스로 숙성될 수 있습니다. 키위를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밀폐된 비닐봉지나 쌀통에 넣으면 2, 3일 만에 부드러워집니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송보폐 응답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답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배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배 웅담분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 더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배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배 웅담분

0: 응답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범죄 응답문, 이번에 전 뭐 1년 내내 어쩌다 진행하는 아주 큰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각의 가격은 128원 하는데요. 한각 안에는 응답문이 모두 5병이 들어있습니다. 한 병에는 100mg이 들어있는데요. 60각을 싸면 80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60각에 80각에 1,000원을 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는 이번에 큰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501-7766에 전화하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범죄 응답문은 보통 응답문하고 구별적으로서 확실하게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OTC 국약입니다. 절대 보건품에 속하는 이런 제품인 것이 아니라 앞에 국가 비준 호마가 붙은 거기에는 Z문자가 붙은 이런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Z문자라는 것은 우수한 중약제의 그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범죄 응답문은 이제 펜토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해도 출처가 특수한 출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간단한 방법으로서 뭐 곰한테서 마취주사 넣고 뭐 담낭에서 담즙을 추출해 건조해서 병에다 썰으며 담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제품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지금 이 응답문을 얻은 후에 한 넉 달 넘겼었습니다.
0: 아, 예, 예.
2: 예, 나는 원래 어쩌든가 간, 간이가 예, 안 좋습니다.
0: 예,
2: 예, 예. 그냥 간이 있고, 예, 이갈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인맥각이 되게 되면, 단라이라는 게 그냥 아파가, 아프고, 이발이라는 게 그래서 힘겨우니까 그냥 쓰고 그랬습니다.
0: 예.
2: 예, 예. 그 단란을 해서 이런 바람에 간 나쁜데 단란도 같이 나빠지면서.
0: 그렇죠. 간 담낭은 허상 영양 주고 허상 돌봐주는 이런 간단상조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에 이상이 생기면 담낭에, 담낭에 이상이 생기면 간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정황은 기본으로 체현되고 있습니다.
2: 예, 그리고 눈이라는 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위에 보는 게 잘 안 되고 자꾸만 눈에 이 다다치가 자꾸만 나 쟁겨.
0: 예.
2: 예, 공사 이러든 게 이런 증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는데 이 제품이 맛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치 난다는 건 눈에 쌍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자꾸만 그렇게 염치생 이러든 게 그것도 이렇고, 그리고 지금은 예, 이게 단낭이라도 거세하고 뭐 계라에암 지금 맘대로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눈이라는 게 많이 막아지고 지금 보이는 게 많이 옛날에 뭐 많이 났습니다.
0: 눈에는 성범죄 응답문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해도 될 겁니다. 예. 예. 기타 약을 쓰면서 본 제품 성범죄 응답문을 함께 쓰게 되면 밝은 눈을 찾습니다. 눈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기거나 깔깔하거나 혹은 부종이 생기거나 뭐 피가 쉽게 생기거나 이런 데는 이 자체로 달아치 나거나 이런 마일리종이라 하게 되는데 이런 데는 이 제품이 아주 말을 잘 듣게 되었으니까 확실하게 선택이 잘 된 겁니다.
2: 예. 그리고 이 특히에 목난지라는 게 자꾸 모가이라는 게 목난지 나고 그리고 예, 이 저기 입안이라는 게 자꾸만 해지고 이렇게 그러는 게 그런 성태도 완전히 이게 소염이에요. 또 기타 어쨌든 그
0: 소염 역할 하는 데는 이 성범죄 응답문이 알아주는 좋은 제품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OTC 국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2: 예. 그래 선생님 내 약에 이거 내 동생하고도 같이 내 동생도 예, 가도 여러분들 아이 좋습니다. 단단해갖고 가이라는 게 나빠. 수리안도 원래 조금씩 먹었는데 미네그르가 술도 미네 못 먹습니다.
0: 조금 예.
2: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도 눈도 나쁘고 여름에 안 좋아가지고 같이 쓰겠다 해서 60가구 오늘 저녁 배달 받거든.
0: 그렇게 하셔. 이런 게 형제간에 함께 쓰시거나 내일간에 함께 쓰시거나 이웃이 함께 쓰시거나 친구들 함께 쓰시거나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본 제품이 우대활동은 확실하게 다른 차원에서 진행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것은 뭐 밀봉이 잘 돼 있고 그 분리추출이 확실한 분리추출이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집에다 갖다 놓고 쓰게 되면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고 이 제품 자체는 또 다른 기관의 영향 주거나 간에나 뭐 위에나 혹은 또 기타 뭐 심장에거나 영향 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편한 점을 골고루 해결해 주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갖춰놨다가 필요할 때 쓰실 수도 있고 이번에 뭐 사서 직접 쓰실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대활동이 크게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60각에 80각을 주고 1,000원을 빼줍니다. 이 정도에 되면 여러분들이 두 번 다시 오기 어려운 이런 우대활동을 이번 기회에 충분하게 잘 향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 이 제품 자체는 이미 우리 지구에서 긴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확실한 효과성을 널리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그 철담, 채담, 금담 가운데서 기본 응답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친구가 풍수성 심장병으로서 지금에 앓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간낭도 안 좋지, 눈도 잘 안 보이지, 간도 안 좋고 이런데 내 이 응답분을 써서 어떻게 되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하고 내가 권장하겠습니다.
0: 그렇죠. 이제 말씀한 그 몇 가지 질병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이 응답분이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간에도 담낭에도 심장에도 심장이라는 것은 주약에 그 신경이 생기는 게 제일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신경이 생긴다는 것은 주약에는 혈액이 점점 더가 높아가면서 혈관이 동맥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런 데는 확실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심장이 안 좋거나 간에 이상이 있거나 담낭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데는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다른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은 법의급 상품에 속합니다. 법의급 상품이라는 것은 응담이 철담은 전방 응담 가운데 24.5%, 채담은 75%, 금담은 전반 응답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요. 바로 저희들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답분은 법의급 상품인 금담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한 이런 특점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성보폐 응답분 이 제품을 쓰시고 너무 여름으로서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거두셨다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드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그 약방에 가게 되면 빈 그 캡슐이 있습니다. 빈 쿵 가을드네가 전한 그게 있는데요. 거기에 갖다 담아서 삼키게 되면 삼키기도 쉽고 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캡슐은 빈 캡슐을 동물이 토끼 그 내장으로 만들어진 배를 용해식에서 그거 다시 그 형태로 만들어진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빨리 흡수가 됩니다.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응답으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이제 병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네. 그래서 간도 나쁘지, 배도 나쁘지, 심장도 나쁘지. 그래서 심리혈관 생겨도 있지, 병이 많습니다.
0: 예.
4: 그래서 약은 많이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응답부 이렇게 부탁할까요? 허리도 뼈도 아프지 않을까? 응답부 지역이라 썼습니다요.
0: 예.
4: 응답부 정말 좋습니다요. 지금까지. 예. 정말 다른 응답부는 기여도 못하게 이렇게 효과가
0: 그렇죠.
4: 빠르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예. 값도 더 넘어가고 예. 그렇게 좋을까요? 아니, 난 이 응답부 계속 먹어보려고 예. 응답부는 먹어 못 봤습니다. 이 속도라 예.

0: 이번 일기 해입니다.
1: 예, 정말 이렇게 효과도 빠르고 어떤 일기 하셨습니까? 예.
0: 고민할 그래,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품.
1: 예. 예. 예. 그래서 내 이번 일기가 핫도그 좋으니까 내 육식하고 좀 잘려고 전화 올립니다.
0: 어,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이런 게 마련해두게다면 어느 기회 우리가 불편할 때니 우리 집 식구들 혹은 이웃들 함께 쓰는 데는 기회입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전화번호는 501-7766번에 전화하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부는 일단 복용해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애들도 어른도 노인도 모두 이 제품에 대해서는 뭐 어느 사람은 되고 어느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개선에 엄격하지 않습니다.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응답부를 먹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이렇게 저 응답부는 얻기 어렵습니다.
3: 예. 예. 지금 성원표 응답부이 그렇다 해서 나는 이거 싸먹었는데 내 응답부는 여러 가지 다 먹어봤습니다. 내 주약에 눈도 나쁘지 간이 좀 나쁘단다.
0: 예.
3: 아, 이거 하나 물어봐놔서 간이 나쁜 간기 화라는 게지 뭐예요. 그래서 요 겁이 나서 이 돌아다니면 이사도 많이 보이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응답부도 좋다는 응답부는 다 먹어 알게 된 게 이 응답부를 먹어볼까. 이 어느 시장에 시면에 파는 어느 응답부보다 효과가 더 빠른데.
0: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3: 전부가 대비가 아니죠. 예. 이거는 어찌 실현성인지 다 국가 비준이 있는
0: 공약에 속하죠.
3: 어느 응답부보다 이거 다를 때도 효과가.
0: 그렇죠.
3: 벌써 먹자마자 벌써 이 간이 싹싹 쏙쏙 줄이면 아프고 영
0: 간이 좋아져.
3: 그렇죠. 그랬던 게 구성사이 지금 없어지고. 예. 또 필요 눈도 다 눈이 영 내이션 나빠. 눈도 영 나빠지 달라진 감이 납니다.
0: 이게 아니. 눈에는 확실한 효과성은 평간 명목의 효과를 보는 데는 이 제품이 너무 우수합니다.
3: 그렇죠. 나는 눈이 나쁘지 간도 나쁘지 그래서 이 먹고서면서 우선 전문의 육식과학 사서 먹었는데 야 효과 대단해요. 영어 확실한 효과를 본단 말인데.
0: 그렇죠.
3: 그래서 나는 이번에 활동이 좋았지 나도 사 그리고 우리 오빠도 눈도 나쁘고 강경화 복수까지 왔다 갔습니다.
0: 강경화 복수 환자들한테는 이건 창년 1년 2년 그보다 더 길게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3: 예, 그래서 그냥 그림에 술을 늘 노리거나 좋다는 약은 다 잡을까 그러지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오빠 이거 먹어보고 내 좋다고 우리 오빠 속에 샀던 우리 오빠도 내 먹던 것처럼 저번에 사서 숨겨 줬던 게 오, 잘 숨겨 이게 특별하게 좋다는 게지.
0: 그렇죠. 편안하죠. 많이 예. 편안하죠.
3: 예. 먹어보고 아파서 알린다는 게지.
0: 그렇죠.
3: 뭐. 이번에 내 쌀 때 우리 오빠 육식과학 다 예. 나도 육식과학 사자 그래.
0: 그렇게 하셔. 이번 기회입니다. 육식과학이 한가고
3: 올리면
0: 적용하니까.
3: 육식과학이 수량도 많지.
0: 그렇죠.
3: 값이 아예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0: 값이 40원 잡아봤기 47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3: 그렇지 말이야. 하는 거는 영 비쌉니다.
0: 비쌉니다. 그런데 그 난방에 곰한테서 분리추출한 배곰한테서 분리추출한 거는 효과가 이것과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3: 예, 값이 누군지나 다 효과가 특별하니까는 정말 그렇죠. 먹어도 실감이 갑니다.
0: 그렇죠. 예예.
3: 예. 그래서 오늘의 육식각 두포를 받아봤거든요.
0: 아,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예. 전화 넣으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답부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오장육부에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평간맥막의 효과는 자연적으로 보게 되어 있고 간에 좋고 담낭에 좋고 강경화 복수, 비형간염, 시형간염이 있는 분들한테 그리고 지방간, 알코올간으로서 서치병원에서 뭐 진단할 때게 되면 기본상 뭐 간에 대한 게 이런 게 혈액검사에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서 지금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지방간, 알코올간 이것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지방을 분해해주는데 그리고 알코올간으로서 간세포가 굳어가는 걸 그거 풀어주는 데는 이 제품이 너무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법회 응답문은 그 골격이 불편한 분들 우리 나이가 들면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거는 담즙을 내가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담낭관을 통해 담낭에 들어가서 십이지장에 들어가서 소화 공능을

0: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범죄 응답분이 확실하게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골격에 좋고 소화에 좋고 눈에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풍 예방에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 경기에 애들이 정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이런 데도 이 제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인후통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죠. 목에 가래가 성하거나 기침을 잘 짓거나 혹은 인후가 적어하면 부어나서 아프거나 눈이 부어나거나 눈앞에 뭐 많은 그 불꽃 같은 게 네. 튕기거나
1: 네, 이런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네, 먼저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을 해서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입니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기한으로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호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선호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매체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에 대상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우에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 부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방송국 광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왕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으로 대상을 해서 공개 입찰 등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나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이민 부분에서 공판 성실 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왕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좌우지합니다. 네, 오늘 생활 발견 코너에서는요, 여름이 지난 뒤에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또 올바른 과일 섭취, 아침 양치 순서, 식품 성분표를 제대로 보는 팁까지 생활,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알찬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에는요, 연변의 항일 영웅 조아범 동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두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한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 그리고 또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겹치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쉽게 약해지곤 하죠. 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각종 예, 감염병에 또 쉽게 노출이 되고 또 몸이 한번 상하게 되면 회복 속도도 더뎌지게 됩니다. 그만큼 환절기를 맞아서 주부님들 모두 가족들의 건강에 유난히 또 신경을 쓰는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 여름 동안 떨어진 면역력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래 영국 가디언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부님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D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 면역체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다발성 형화증,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질환을 막아주는 세포 생성을 촉진해주고 면역세포가 유해한 균을 없애는 일도 도와줍니다. 그래서 독감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키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타민 D 보충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바로 햇빛 쬐기죠. 네, 햇빛 쬐기인데 적절히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80%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햇빛이 충분한 계절에는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집안에만 오래지 마시고요. 틈틈이 바깥에 나가 햇빛을 쬐도록 가족 성원들을 독촉해 주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네, 운동은 심장과 근육을 단련하고 몸매를 가꾸는 효과 외에도 면역 시스템 강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장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새로운 감염이 생겼을 때 경보를 울리는 T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관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요, 55세에서 79세까지 또 꾸준히 운동하는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T세포를 잘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꾸준한 운동이 감기를 비롯한 상부호흡기 감염 일생의 발생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산책, 느린 걷기, 그리고 또 가벼운 체조 등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매일 조금씩 또 움직이는 것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죠. 잠의 수면은요, 면역력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 되게 되면은요, 백혈구가 병원균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다 보면 감기나 독감에도 훨씬 쉽게 걸리게 되죠. 주부님들 가족 모두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건강 식단입니다. 우리 소화관 안에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 섭취는 적게 해주고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게 되면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장 건강이 좋아지고 전신 면역에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복용 때 생기기 쉬운 감염성 설사를 예방해주고 궤양성 대장염 수술 뒤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담배를 끊는 것인데요. 흡연하는 사람은 독감, 폐렴, 각종 염증 질환에 훨씬 잘 걸리게 됩니다. 니코틴이 유해 미생물을 죽이는 호중성 백혈구의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흡연자의 코 뒤부터 목 옷 부분이 이어지는 인두 부위에는요 유익한 세균은 적고 병원균이 많이 존재를 하며 피부 감염과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수치도 높아 나타납니다. 이 가정 안에서 간접 흡연도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주부님들은요 남편 담배 단속 꼭 잘해주셔야겠고요. 여섯 번째는 술을 줄이는 것입니다. 취할 정도로 술을 하시게 되면 숙취 이상으로 몸에 큰 타격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부두카 넉 잔에서 다섯 잔을 마신 사람은 암과 싸우는 백혈구 수치가 뚜렷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음주

5시간이 지났을 경우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과음은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세포의 힘까지 약화시키게 되므로 평소 술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혈당 관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요, 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게 되면은요, 과일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큰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과일을 전혀 먹지 않게 되면은요, 항산화 물질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혈당 조절이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과일

과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언제 먹는지 또 올바른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첫째, 과일을 즙으로 만들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통과일은요, 당분이 세포벽에 쌓여 있어서 몸속에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은 뒤에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반대로 과일을 갈아 즙으로 만들다 보면 세포벽이 파괴가 되고 당분이 자유당 상태가 돼서 혈당 상승 속도가 설탕 음료 수준으로 빨라집니다. 게다가 가장 더 소중한 식이섬유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죠. 가능하게 되면은요, 생과일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당 함량이 낮고 또 혈당 상승이 느린 과일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죠. 안전구역은 적당량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과일로 자몽, 딸기, 블루베리, 키위, 체리, 사과, 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요, 당 함량이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신중구역은요, 조금씩만 먹어야 하는 과일입니다. 수박은 혈당을 비교적 빠르게 올리지만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200g 이내로 양을 지켜 먹게 되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와 또 각종 열대 과일은요, 칼로리가 높고 혈당 상승 속도가 빠르므로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지뢰구역은요, 가급적 먹지 않은 것이 좋은 식품들입니다. 뭐 말린 대추라든가 용안, 여지, 두리안 그리고 또 모든 과일 절임, 꿀에 절인 과일은요, 당 함량이 매우 높으니까요, 되도록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사 직후 바로 과일을 먹다 보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 식사로 인한 혈당 최고점과 겹치게 됩니다. 이 과일을 먹기에 가장 또 적합한 시간은요, 두 끼 식사 사이인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혈당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간이 형식으로 소량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아침 양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양치를 해야 할까요?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식사 전에 양치를 하게 되면요, 아침밥 찌꺼기가 또 입안에 남을 것이 걱정이 되고, 식사 뒤에 양치를 하면 냄새, 밤새 또 생긴 입냄새가 식욕에 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할부는 의과대학 부속 제4병원 구강과 주임의사 필량가 의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안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요, 구강 세균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강 속 세균은 번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세균을 억제하는 침 효소 분비가 낮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입안 세균 수가 매우 많아지죠. 두 번 양치 사이 생겨난 세균은요, 12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치태를 형성하여 충치와 치주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아침 양치의 가장 큰 목적은 치태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세균을 없애는 겁니다. 이 건강한 치아를 가진 일반인의 경우 아침 식사 전에 양치하든 뭐 식후에 양치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치아 상태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경우라면 권장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식사 뒤에 남은 당분과 치석이 화학반을 일으켜 생기는 산성물질은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를 만듭니다. 식사 후에 산성물질은요, 아주 빠르게 생겨나죠. 그래서 이미 충치가 있거나 또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은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치주염을 앓고 있는 분은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이를 닦아 세균을 제거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하고 밥 먹고 나서는 입을 깨끗이 헹구어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주부님들께서는 가족 성원들이 치아 상태를 잘 살펴보고 맞는 양치 순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품 성분표 보는 팁 전해드리죠. 많은 주부님들이 성분표가 짧은 식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분표가 간단한 제품이라도 소금, 당분 그리고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분이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잡곡 간식 중에 지방 함량이 36%에 달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름에 튀긴 라면의 18%에서 더 24%보다 높은 수치랍니다. 반대로 성분표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아용 조제 분유는요 아기 성장을 돕기 위해서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영양 성분을 첨가하기 때문에 성분표가 길어지지만요 합법적인 영양 강화 식품이랍니다. 네, 식품 첨가제 안정성을 판단할 때는요 첨가물 개수만 보게 되면은요 압니다. 반드시 사용 범위가 또 사용 온도를 잘 지켜놨는지 또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섭취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주부님들은 식품을 고를 때 성분표 길이 현혹되지 마시고 당, 소금, 지방 함량 수치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면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심수는 고자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투사 조아범 동지 구귀한 사적에 대해서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조아범 동지는 1911년 북경에서 태어났으며 조청산, 조준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928년 6월 북경 향산자유원에서 우리 연별로와 활용현 계산 등 소학교에서 교원신분으로 비밀에 혁명투쟁을 펼쳤습니다. 1930년 연변지역 홍색 5월투쟁에 참가했고 1931년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 그는 활용현 서기, 중공 동만특위 비서장,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2단 정치위원,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3사 정치위원,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제2사 사장,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1방면군 지휘관 등 중요한 직책들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전투 속에서 조아범 동지는 과감하고 용맹하며 싸움에 능숙하였습니다. 지혜를 발휘하여 기묘한 전술을 여러 차례 구사했으며 일본군과 괴뢰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죠. 1939년 양정우 동지 부대와 합류한 뒤에 부대를 이끌고 지반 무송 일대를 전전하며 항해를 전투를 벌였습니다. 같은 해 일본군은 7만여 명 병력을 동원해서 참피식 토벌 전술로 항일연군을 대대적으로 포위하고 도보를 했습니다. 조아범 동지는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선을 지켰습니다. 반년 동안 부대를 이끌고 적과 무려 23차례의 교전을 치렀습니다. 1940년 4월 8일 조아범 동지는 몽강현 지금의 정의현에서 장렬하게 희생이 되는데 향년 29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친 영웅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 이 시간에는요, 면역력 회복법, 당뇨병 환자 과일 섭취 요령, 아침 양치 습관, 식품 성분 표푸는 법, 그리고 또 항일 영웅 조아범 동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온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0: 56112번 열려졌습니다. 네, 우대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의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 곽이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 곽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박선생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더불어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면서 백근을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이런 우산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직전에 3, 40분 전에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우수 천년 약재 자체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와 이렇게 편하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한 제품 자체는 만나기 쉽지 않은데 이번에 이렇게 만났다고 많은 분들이 본 제품을 열렬하게 호응을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각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점은 뭐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5각에 20각을 물어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고농축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일단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어 있는데 특히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우수한 성분 천년 약재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고 투골태 이 제품 자체는 관절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치료 제품은 지금까지 많은 제품이 소개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이 기본 제일 앞선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관절치료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구봉약 한각에 외용약 한각이 물어러 따라가게 되어 있으면서 구복과 외용이 이런 방법으로서 뭐 사람이 노화 과정에서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골격이 노화라서 통통이 따르는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면서 효과성을 거의 뭐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한 곽의 가격이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에 15각을 물어다 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0: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는 이 백서방 900 어둠에 5개월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예, 네, 이거 쓴다면, 야, 마구에 편안하고 힘이 나고 지금 정신난다, 이거 쓰고.
1: 아, 그렇죠. 예, 예. 네,
2: 특히에 항상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나면 눈앞이 거더 캄캄해 놨다 이래든지 이런 증서도 완전 잃었고 그래 그 머리가 예 이게 예, 옛날에 머리가 많이 빠짐에 흰머리가 많이 나던 게 지금 이거 꾸짖어에 밑으로 지금 예 검은 머리 나옵니다.
1: 지금.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으로부터 나오는 잔 새머리는 검은 머리가 나오더라. 예, 머리가 빠지는 것도 술 빠지고 그렇죠. 예.
2: 예. 야, 그래, 이 사람이 뭐, 대배 젊어지
1: 젊어지는 과정이죠, 그게. 예, 예. 예.
2: 그리고 저기, 뭐, 인각이 되면 이 손발이라는 게, 예, 많이 차가봤는데, 하고, 차가봤는데, 손발도 지금 많이 온온해지고 따뜻해 나고.
1: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인양호란 성분 자체가 한습

0: 몰아낸 사원에서의 뭐 노인성 끝까지 피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해서 차가워지는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전력선 미달해서 어제는 신면에 저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예. 밤 소변에 보통 거도 6번, 7번 봤습니다.
0: 아, 너무 힘들죠.
1: 이래 밤 하나도 못 자고 온밤 거도
0: 화장실 나다가면 밤이 다 가는 거죠. 예.
1: 그러니까 낮에 정신하나 심이 이상하게 이랬던게 이번에 이 악순에서도 밤 소변이 완전 어전에 그래서 보통 마늘 찌개 두번 보고 지금 보통 한 번씩 본다.
0: 너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 곰팥과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백조방 구멍에게 기본 역할이 전달되게 되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1: 예, 이런 바람 밤도 잘, 밤잠도 잘 하자고 하니까, 예, 모든 면 어디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0: 그렇죠. 예,
1: 예. 예, 오늘 이 활동도 솔직히 15가구 더 배달 받기시다.
0: 그렇게 하셔. 15가구에 20가구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 연락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구복에 어제는 5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을 내가 어림지 심하고 어림지 심해서 머리가 아프다 하면 빙빙 돈다 하면 그저 앉아도 못 있고 또 엎드려 있다가 그저 한 반시간 지나야 조금씩 괜찮고 그러고 거기다가 소화가 안 되고 그 밥은 먹지 못했습니다. 죽어도 숟갈 먹고 그리고 혈압도 그리 안 돼서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경력까지 상실돼서 정말 열쇠를 건마다 욕구도 내를 차사 댕기고 빙산 문이 열어도 채소 가지러가도 무식을 가지러갔던 거 모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내 밥을 먹다가 다 하고 이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이고 간하고
0: 콤파치 부서
3: 콤파치 예. 허해 그런지 밤에 다섯 여섯 번씩 보구나 잠이 옵니까?
0: 노인성 질병 가운데 심각한 예. 문제점들이 기본으로 한 몸에서 여러 가지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간이 또 허해 그런지 진행이 없어 젓가락 갖다 할 맥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게 이 백자방 구복액도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밥 먹고 그래도 저녁에 한 반 시간 두고 다 시간 반 시간 두고 서리에 먹으면 어느 간에 잠들었는지 모르고 예. 그 물 아이 먹으면 저녁에는 아이 샵에는 아이 봅니다. 그 어머졌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이죠.
3: 그리고 투월패는 몸이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저는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것이 사색이 쏴나고 그리고 약이라면 제 먹어도 아이 되고 그래서 광고약은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아이 먹고는 일을 다가게 저부리고 약은 저부린 약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투월패는 일을 도와주고
0: 모두 그렇게 말씀한다.
3: 예. 예. 그리고 그저 막 약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면 난상 아파버린다.
0: 그 문제 해결하죠.
3: 날이 흐리면 전날부터 아파서 예 전기요법니다. 아파서 쏙쏙 쫄리고 그러던 게 그것이 이거 먹을까 바르고 먹고 할까나 하나하나 다 소실되고 몸이 그렇게 무겁던 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까 아, 두 번째 생명을 얻었습니다.
0: 예.
3: 어제는 정말 눈 맞다 죽겠다 하는 소리는 없고요. 어제는 이제 살아보겠다 하는 결심밖에
0: 신심이 생기죠. 건강해지니까 신심이 생기는 거죠.
3: 예. 그래서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그래 이래 좋아질 때 활동 내용 좋구만
0: 그렇죠.
3: 두 가지 다 배달 받았어요.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요.
0: 예,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 손으로 내 몸을 잘 관리해서 자네들한테 누가 끼치지 않는 게 그게 자네들 도와주고 나를 관리하는 기본 방법에 속하니까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4: 저도 당뇨병이 있어서 백자방 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4: 그러니까 혈탄이 높던 게 좀 혈탄이 좀 전사가 되고 있습니다.
0: 예.
4: 이전에는 무슨 땅약 무슨 효과가 있는데 백두산 구부회가님이 효과 보고 있습니다.
0: 이게 간이 좋아지게 돼 있으면 간에서 당대사, 지방대사가 완성되게 돼 있는데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니 특히 간이 좋아지니까 혈당이 정상으로 이제 지방이 많이 분해돼서

0: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1: 네, 그리고 예, 이제 피곤한 맥이 없던 게 이것은 이제 피곤하죠. 그 맥이 나는 거죠.
0: 맥이 나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1: 예, 이 효과 연소하니까 저는 더 싸서 쓰라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시죠. 백자방구방에겐 노인성 질병을 종합으로 해결해 주는 데는 그것도 또 시끄럽지 않고 하루에 한 번만 잠자기 전에 딱 드시면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며 젊었을 때 그런 기운처럼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밥맛이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

0: 자,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세요.
1: 예, 저전평자방 구박약을 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1: 예, 이 귀 잘 안 들리는 게 귀 잘 들리고 예, 혈압 높던 게 성찰이 됐습니다.
2: 눈앞이 아물거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혈압이 높고 지방대사, 당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순환장애를 어떤 분들이 기혈이 보충되며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예, 콩팥이 나빠서 예, 어떤 때는 사변 자세하고 어떤 때는 사변 잘 안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변 자세하고 사변이 영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2: 콩팥이 좋아지니까 이제 위에서 귀도 잘 들린다는데 소변도 잘 통하고, 예.
1: 예, 그리고 예, 빙가리에서 예, 땀에 높은 게 정사되고 백내장에서 눈이 부엿이 벌던 게 지금 밝아지는 감이 납니다.
2: 그렇죠. 예, 예, 예. 대단합니다.
1: 잠을 잘 못 자던 게 잠을 잘 자고, 예. 또 물이, 흰물이 욕만 했습니다. 계속 물에 들였는데, 이전에 살란, 올라오는 물이 다 금물, 물이 되어 올라가요. 이전 물이 아이들에도 되겠어요.
2: 그게 큰 젊음을 찾는 과정으로, 제 하소한 성분 자체가 바로 검은 머리가 나게 하고, 머리가 슬 빠지고,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1: 예,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먹지, 구박약이 닦아요. 묶이져서 젊어서 없습니다.
2: 너무 좋죠.
1: 예. 예, 선생님, 바랄바다나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2: 예, 우대정책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백처방 구박약은 100명이면 100명이 입을 못 얻어서 이 제품 자체가 드시기도 편리하고 효과성이 아주 좋으니까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연 약재 가운데 산에서 캐온 약재를 이용했다 하는 말입니다. 재배 약재를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설명이 그렇게 공장 측에 온 설명에서 그렇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효기가 구박약인데 48개월로 된 이런 제품 자체는 이 제품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유효기가 보통 24개월 이 정도 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구박약인데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약전에 올랐고 이 제품 자체는 뭐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노령화 시대에 응해서 노인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동치하는 이런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사방.

0: 쓰는 가족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저하고 내 동생이 같이 지금 쓰는데, 아, 아고, 효과도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내가, 예, 뭡니까, 이 야구도 턱, 그도 식사 후에, 한 시간 후에, 복용하고, 그도 다리 턱, 몸에, 이 소화도 위장소통이 또 좋아지니까, 예. 이, 뭡니까, 간이 잘 오더라면.
1: 이게 황정이라서, 그래,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위안이 물건이 네. 그득하게 되면, 별 재간이 없어 자지 못합니다. 계속 이게 건비기 역할은 황정이라는 이 성분이 바이초지성이라는 100년의 100가지 성분 가운데서 제일 우선 성분이라 이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공동이 좋아집니다. 예.
0: 야, 정말 예. 이 소화고도 이용 잘 되니까 이 배가 예. 아주 편안하고 이러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1: 그렇죠. 예.
0: 거, 아니 이, 이 속이 편안하니까 좋단 말입니다.
1: 속이 편안해야 잠이 잘 옵니다. 예, 예.
0: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이제 뭔가 이 누구 먹어도 턱 자면 예. 아 이전에는 뭐 하루 여섯 번은 어쩌면 일어날 때는 뭐 어떻게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러니 턱 누구 뭐 자는 게 뭐 영 잘 갑니다. 그래서 예 하루 저녁에 소변 보는 게 뭐 한 것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보고 소변량도 많고 예.
1: 예.
0: 아주 예 이게 노폐물 배출하고 대소변을 훌훌히 통하니까 아주 이게 속이 정말 안전하, 이 몸이 거뿐하고 좋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이제 쓰고 좋으니까 내 동생도 같이 씁니다, 지금.
1: 예.
0: 예. 그 사람도 지금 그냥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서, 아, 그냥 이맘때 병원에가 입원하고 주사 맞고 때, 이러고 또 나와도 아주 한동안 지나가면 또 그렇고. 그래서 이건 늘나 동생이 계속 쓰려야 한다.
1: 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생분이 이거 쓰는 것도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오해를 풀어주고, 한 대 뭉친 거고 풀어주고, 그리고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단삼이라든지 황계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예. 때문에 그 동생한테도 잘 어울립니다.
0: 예. 야, 정말 그렇습니다. 발다리가 막 무력하고, 예. 힘이 없던 게 지금 힘이 나서 바깥 출입도 좀 하고, 예, 그랜다. 화장실도
1: 예.
0: 그런 다니는 거예요.
1: 그렇죠.
0: 참 좋습니다. 예. 선생님, 예. 이번에 내 활동에 참여하라고 우리가 전화드립니다.
1: 예,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도대하고 예, 그 백자방 같이 쓰겠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예. 이 백자방은 이제 쓴지 두 달 반이지만 이 도대 내 쓴지 오란다. 한 반년은 예. 일부가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그래, 백자방 어제 일하면 같이 쏘느라니 한 날에 한 번 먹을까 부담이 없지.
1: 아, 그렇죠.
3: 예. 예. 그래, 예, 도대 같이 쓰거나에, 오, 어떻게 좋은지 전에 내 머릿길이 요새 빠졌습니다. 이게 예. 머릿길이 아예 빠진다, 미네.
1: 어떤 분들은 특히 남성들 가운데서는 번데머리가 되는 게 이게 노년이들 젊어서는 머리가 너무 많아서 대세였는데 노년에 들어서면서 머리가 쉽게 빠지고 번데머리가 되고 쉽게 휘어지고 이 여사분이 이 선택 너무 잘했습니다. 예.
3: 그리고 이 도대는 또 예, 또 말할 날 없습니다. 바르고 먹고 할까에 그 다음, 다른 다음에는, 이렇게, 나는, 예, 이, 레퍼스 있다 말입니다, 선생님.
1: 아.
3: 그, 이렇게, 종이 너무 중요하거든. 예, 네, 이사, 한두 사람 이사를 썼습니다, 종이 예. 이렇게. 네, 예. 레퍼스 뭐, 내리내리 떨어서, 그렇다. 내리내리 예. 자꾸 올리냐고, 뭐, 어떻게 효과 없습니다.
1: 네, 내절로 내포를 치는데 무슨 쓸데 있습니까? 이 중약을 써야 됩니다. 중약 예, 가운데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이니까, 여기 제일 그 발명 특허를 받은 류 가운데서, 류마티스 예. 관절염을 포함해서 치료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3: 나 길에 손가락을 펴지 못했고도 손가락 순간에 열 마리 다 불어나가서 그걸 주먹지장 치지 못해 그래서 때를 하는 게 그래서 남보는데 그래서 좀 볼 때는 아예 합니다. 그러길래 때를
1: 아, 예.
3: 너무 어설픈이 없어서
1: 예, 예.
3: 그래서 그래서 없을 때는 그래서 내 혼자 먹을 때는 내 혼자 거기를 끓입니다. 굉장히 이 손가락이지 않습니까? 예, 쌀벽이 부르는 게 안에 들어갔거나, 예, 사발지기, 그릇지기, 그래서 채소 씻는 거는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그게, 예. 불어났던 게, 그게 제거된다는 게, 다른 약으로서는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아, 그런 역할을,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데, 천류의 그, 류마티스가 레이펑스를 해결한다는 이런 맞습니다. 게 나왔습니다.
3: 예. 그리고 이 백조방이 할 날에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만 딱 먹다 나니까 잠 자자까지 너무 그거 정말 이야기 정말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아무래도 고맙다는 사절입니다.
1: 네, 늘 건강하시고 장

0: 수고하세요.
1: 소수였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석 이전에 해방 초기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39세 그 좌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배수 그 이상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늘은 그 하늘인데 지금은 수명이 그 배수로 증가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이겠는가? 그만한 관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법 가운데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들게 되면 뭐 약 써도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지만 해도 많은 약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해도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구박에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대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두골대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써보시면서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어 있겠지만 해도 효과가 좋고 위를 상하지 않고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산자병원이 여기 연변병원이 산자병원 연변에서는 연변병원이 대학교 부속병원으로서 하나밖에 없는데 제일 적어도 이 같은 병원에 산자병원에 몇십 개의 이런 산자병원에 몇만 명에 속하는 환자들의 그 치료 경험을 그걸 모색해서 총괄해서 국가 발명 그 국에 해보랍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론증돼야만이 발명 특허를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제품이 바로 두골대 이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골대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미는 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제일 수량이 많은 이런 그 동물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미형 운동 영양 버물거라 이렇게 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개미 다리 6개가 근육이 너무 발달해 보기에는 아주 그 약하고 그러지만 해도 얼마나 자기 체중이 몇 배, 몇 천배에 해당하는 이런 힘을 쓸 수 있는 게 개미 다리에 속합니다. 이래서 50kg에서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개미 다리마다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흑개미가 여기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게 되면 흑개미 본신은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면서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외용약을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지간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지간한 약으로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강호 수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으면서 손가락 마디, 중간 마디가 다 불어나게 되어 있고 물건 쥐기 힘들어져 칼, 숟가락 쥐기도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그게 풀렸다는 걸 이제 그분이 말씀하는 가운데 들으셨겠지만 해도 보통 약을 하는 그런 효과를 누르기 바쁩니다. 이 제품 자체는 두골태는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골격통을 그 해본 분들은 기본으로서 한 5, 60대 그 이상에 계시는 분들이 골격통을 느껴보지 않은 분들이 거의 적거나 없을 겁니다. 특히 6, 70대, 80대 그 이상이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골격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한번 움직이자면 계속 몇 걸음 가지 않고 앉아 쉬거나 계속 관절을 또 주먹질을 하면서 두드려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었는데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해보는 게 국가에서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건 당신의 관절통을 내가 책임진다 하는 이 약품이 바로 두골대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그 아픈 그 부분이 부종이 생깁니다. 물혹이 생기거나 그런데 이 부종을 빼주는 방법은 그 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통해서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종이 빠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칭풍통이라든지 방귀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간에서 근육을 만드는데 간이 든든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역할

0: 발까지 동반하게 돼 있으니까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일단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겠다며 관절탕으로서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은 신나는 두 가지 동화를 준비했어요. 함께 상상의 열기구를 타고 동화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자신비론 이야기 세상으로 함께 출발해 볼까요?
0: 오정의 통나무 다리.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오정이 넘치는 강가 마을이에요. 이곳에는 아담과 데이비라는 두 마리 황금빛 강아지가 살고 있어요. 아담은 조용하고 꼼꼼한 강아지였어요. 자기 집 앞 작은 정원에 예쁜 꽃들을 키우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반면에 데이비는 활발하고 넉살 좋은 강아지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웃음소리가 따라다녔어요.
1: 두 친구는 강을 사이에 둘고 살았지만 그들만의 비밀 다리가 있었어요. 바로 강 우에 놓인 통나무 다리였죠. 아담은 아침마다 다리를 건너 데이비를 깨우러 갔고, 데이비는 오후면 꼭 다리를 건너 아담이가 정원을 가꾸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즐겁게 지냈어요.
0: 그러던 어느 날 아담은 정원에서 물을 주다가 집안에서 사각사각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가 보니 데이비가 자신의 겨울 보물인 호두 상자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담은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1: 그랬더니 데이비가 상자를 열고 호두를 몇 개 꺼내 조심스럽게 자루에 넣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담은 화가 치밀었어요.
2: 어? 왜 내 허락도 없이 호두를 가져가는 거야? 그건 내가 한겨울 동안 먹으려고 정성껏 모아둔 것인데.
1: 화가 난 아담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나머지 그는 그만 통나무 다리를 강으로 밀어놓고 말았어요. 통나무가 강물에 떠내려가며 쿵 하고 큰 소리를 냈지만 아담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0: 그 일이 있은 뒤 아담은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호두를 까먹었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 심심하고 외로워졌어요. 데이비의 웃음소리, 함께 뛰놀던 강가, 같이 나눠 먹던 맛있는 간식들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1: 하지만 먼저 사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결심하고 마을의 현명한 목수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2: 아저씨, 제 집마당 가장자리에 높은 담장을 쌓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 상자에는 누구도 열 수 없는 튼튼한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1: 목수 아저씨는 아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2: 오, 그래.

0: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내가 도와주지.
1: 아담은 도시로 잠시 쉬러 간다고 말하고 목수 아저씨와 작별했어요. 도시에서 2주 정도 지내며 새로운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어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담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0: 이젠 안전할 거야. 더 이상 누구도 내 호두를 가져가지 못해.
1: 그런데 집 앞 강가에 서자 아담은 눈을 의심했어요. 담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강우에는 전보다 더 넓고 튼튼한 멋진 새 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다리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달려있고 다리 중간에는 황금 강아지 나루토라고 쓰인 빛나는 간판도 걸려있었어요.
2: 아담이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데이비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데이비의 손에는 아담이가 좋아하는 꽃다발과 호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0: 아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1: 데이비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0: 그날은 내 이모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오셨어. 이모님은 호두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집에 호두가 하나도 없었거든. 네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정말 급해서 네 상자에서 조금만 빌리려고 했어. 아, 그런데 바로 그때 이모님이 급히 병원에 가야 해서 너한테 말도 못하고 호두도 돌려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1: 데이비는 상자를 돌려주며 계속 말했어요.
0: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다리를 밀어버린 줄 알았는데 와보니 이렇게 예쁜 새 다리가 생겨서 깜짝 놀랐어. 너 나한테 화 안 난 거지?
1: 아담은 데이비의 눈을 바라보며 새 다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현명한 목수 아저씨는 아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단단한 담장이 아니라 친구와 다시 이어지는 다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아담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는 데이비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0: 아니야. 데이비야.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자, 이 호두 우리 함께 먹자. 이모님께 드릴 호두도 따로 준비할게.
1: 그날 이후 황금 강아지 나루터는 두 친구의 우정을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됐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진정한 우정이란 실수도 용서하고 오해도 풀어내며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0: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1: 모자의 여행. 그날 바람은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나뭇가지를 휘어잡고 불숲을 녹이며 모그 아저씨의 모자를 낚아채 하늘 높이 날려버렸죠. 모그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요.
2: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곧 비가 올 텐데 모자가 없으면 머리가 젖어 꼭 감기에 걸릴 거야. 아이고.
0: 모그 아저씨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바람을 쫓아갔어요. 볼록한 배가 좌우로 흔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숲속을 뛰어가고 있을 때 큰 버섯 뒤에서 귀여운 쥐 모티가 머리를 내밀며 물었어요.
3: 응? 모그 아저씨,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디를 이렇게 서둘러 가세요?
0: 모그 아저씨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2: 오, 모티야, 내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 비가 오기 전에 꼭 찾아야 해.
0: 모티는 까만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3: 어? 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이 큰 버섯을 로빈 아주머니께 가져다 드려야 해요. 비가 올 것 같아서 우산이 필요하실 거예요.
2: 로빈 아주머니라고?
0: 모그 아저씨가 물었어요.
3: 네, 아주머니는 지금 나무 위에서 알을 품고 계신데

0: 비를 맞으면 안 되세요.
1: 모티가 설명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0: 그럼 우리 함께 가자꾸나. 내가 모자를 찾는 길에 동행해 줄게.
1: 그래서 모구 아저씨와 모티는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개구리 팀을 만났어요. 개구리 팀은 면목가에서 지푸라기 우산을 만들고 있었어요.
2: 모구 아저씨, 모티야,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야?
1: 개구리 팀이 물었어요. 모구 아저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개구리 팀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0: 저도 돕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제가 따온 이 신선한 딸기를 로빈 아주머니 아침 식사로 가져다 드려야 해요. 아주머니는 아침을 꼭 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1: 모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3시 됐어요. 그들이 지나가자 다람쥐 셀리가 나무 구멍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셀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모구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주자 셀리도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3: 아저씨, 저도 갈게요. 하지만 제가 구운 호두 파이를 로빈 아주머니께 먼저 전해드려야 해요. 아주머니가 이 파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1: 모구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조금 초조해졌어요.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바람은 여전히 세게 불었거든요. 그의 모자는 과연 어디로 날아갔을까요?
4: 내 친구가 함께 로빈 아주머니가 사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구 아저씨는 거의 희망을 잃었어요.
0: 내 모자는 분명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렸을 거야.
1: 그가 한숨 쉬며 하늘을 바라보려던 바로 그때 눈에 띈 것은 커다란 나무가지 끝에 걸려있는 모구 아저씨의 삼각 모자였어요. 그런데 모자 속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안에는 포근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 위에는 로빈 아주머니가 편안하게 앉아 새끼들을 품고 있었어요. 모자는 완벽한 새집이 되어 있었어요.
4: 로빈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1: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오늘 아침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제 둥지가 완전히 망가졌죠. 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름다운 모자가 바람에 날아와 이 가지에 걸렸어요. 이것이 저와 제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어요. 여러분이 가져오신 선물들도 정말 고마워요.
4: 아주머니는 모티의 보석 우산, 개구리 팀의 딸기, 셀리의 호두 파이를 모두 보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자기 모자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니 화가 나기는커녕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0: 그럼 그 모자는 제게 가장 필요한 곳에 있는 셈이네요. 아니, 포근해야 아기 새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을 테니까요.
1: 그때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모구 아저씨는 서둘러 큰 나뭇잎 몇 장을 주워 친구들과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들은 나뭇잎 우산을 쓰고 웃음을 터뜨리며 비를 피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자는 없었어요.

0: 우정도 더 깊어지고 작은 불편도 나눔을 통해 즐거운 추억으로 바뀔 수 있답니다.
1: 네,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소중한 인성의 씨앗으로 심어져 앞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후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후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이야기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상해 경관사 시장에서 시작된다. 한 남성이 시장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도도다. 도도는 이곳에서 해산물 장사를 하고 있었고 장사 규모도 제법 괜찮은 편이었다. 도도는 주인공 호생의 전 여자친구인 매서의 유시다. 호생은 도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넨다.
1: 이야, 대게를 팔기 시작했구나.
0: 도도는 아주 열정적으로 호생을 반기며 상해 사투리로
1: 오랜만이야
0: 하고 외친다. 그리고는 차나 한 잔 마시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지만 호생은 할 일이 바쁘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도도는 끈질기게 권한다.
1: 들어와, 풍경이나 보고 가.
0: 시장 한복판에 있는 해산물 매대에 대체 무슨 풍경이 있을까 싶지만 도도의 지나친 열정에 호생은 거절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매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도도의 아내인 박매가 다가온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호생 씨 앉으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곱게 걸어 나간다. 도도는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낸다.
1: 나 이혼하고 싶어. 너가 좀 방법 생각해줘.
0: 호생은 웃으며
1: 남자라면 아내를 양해하고 챙겨줘야지
0: 라고 답한다. 그러자 도도는
1: 나도 너처럼 하고 싶다.
2: 그럼 백평은 해외로 나간 지 몇 년째인데 너는 왜 이혼 안 해?
0: 라고 반문한다. 도도가 말한 백평은 바로 호생의 아내다. 그녀는 이미 해외로 나간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호생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대답을 피하고 다시 시계를 보며 자리를 떠나려 한다. 하지만 도도는 자기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1: 봐, 내 이곳 정말 풍경 좋지? 바깥은 환하고 천막 안

0: 벽면 어둡고 눈 의자도 낮아서 편안해. 이게 바로 일에 지치지 않는 비결이야. 나는 의지할 곳이 있으니 아무 걱정 없어. 그리고는 허생에게 몇 시에 장사를 시작하는지 묻는 질문에 5시쯤이야. 주변 아주머니들과 잡담하고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거지. 라고 답한다. 이어 도도는 작은 수첩을 펼쳐 허생에게 보여준다. 수첩 안에는 여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있다. 도도는 바지를 툭툭 털며,
1: 봐, 향왕 친구가 준 옷이야. 장사할 때는 겉모습이 중요하잖아. 자주 대게를 집까지 배달해야 하니까. 방까지 배달해서 차 한잔 마시고 인생 이야기 나누고
0: 라고 웃으며 말한다. 후생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무시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30살 후반의 여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온다. 도도는 낮은 목소리로
2: 어, 왔어 왔어
0: 라고 속삭이며 인사한다. 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운 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도도는 그녀에게
1: 이번 대게는 정말 최상의 품질이야. 어제 너에게 말했지. 여자는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에 넣는 음식이 가장 실속 있다고.
0: 라고 말한다. 그녀는 살짝 웃기만 할 뿐 말을 내뱉지 않는다. 도도는 계속해서
1: 너한테는 언제나 싸게 판매할게 라고 말한다.
0: 그녀가 매대 앞으로 다가왔다. 이때 호생은 마치 극장의 특별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눈앞은 환하게 밝고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빛나고 그녀의 선명한 눈은 대게 통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대게를 보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도도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허생에게
1: 몇 번이나 왔어. 분명히 다시 올 거야.
0: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리고는
1: 너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만남은 인내심이 필요해. 사실 아주 간단해. 안 되면 그냥 대게를 집까지 배달해 주면 되는 거지.
0: 라고 말한다. 후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시 시기를 보며 정말 가야 한다고 말하고 매대를 빠져나온다. 도도는 그가 정말 가려는 것을 보고 따라 나와 대게를 담아 건네며 작은 선물이야 라고 말한다. 호생은 사양하지만 도도는
1: 내 친구가 남편과 이혼 소동 중이야. 너가 변호사니까 좀 도와줘
0: 라고 부탁한다. 허생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을 꺼내 도도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도도는 명함을 바꿔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허생은 짜증이 나 몸을 피하고
1: 됐어 가야 해
0: 라고 반복하며 받은 물건을 도도의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짧은 만남이 끝난 뒤 사흘의 시간이 흘렀다.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상해 횡봉철교 부근에 작은 여관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기차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이익이 정말 좋다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호생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토도가 대개 장사에서도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만약 여관까지 함께 운영한다면 훨씬 더 많은 말썽과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매서는 그래도 되겠어? 라고 놀라며 물었고 허생은 소개팅으로 만난 거야. 외모는 평범하지만 장점은 집이 있다는 거야. 라고 설명했다. 매서는 웃으며 허생씨 너무 정직하다니까 모든 걸 다 말해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도 결혼을 원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집이 있는 남자인데 자신은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했다.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매서의 몸은 조금씩 허생이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주로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데이트를 했다. 대극장이나 영화관에는 커플 전용 카페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매서의 어깨를 툭 쳤다. 매서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고 허생은 재빨리 손을 놓고 똑바로 앉았다. 검은 탑처럼 덩치가 큰 여자가 서 있었고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그녀의 눈동자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매서는 왜 쳐? 할 일이 있으면 말해! 라고 짜증내며 말했다. 그 여자는 매서야 우린 자매끼리 친한 사이잖아. 난 못 알아보겠어? 라고 말한다. 매서는 당황하며 지금 할 일 있어 라고 둘러댔다. 그 여자는 앞자리를 가리키며 네 사람 꽃같이 저녁 먹고 주변을 구경하자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 여자가 사라진 뒤 매서는 호생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며 빨리 가 어서 나가자 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카페를 빠져나왔다. 매서는 짜증을 내며 저 여자는 농사 시절 집주인 딸인데 몇 번 만난 것뿐인데 왜 또 나타나는 거야? 정말 이상해. 라고 불평했다. 허생은 웃으며 넘어가고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뒤 매서는 야간 학교를 3개월 다니다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학교 정문에서 허생이 수업을 끝내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함께 간식을 먹고 거리를 거닐었고 허생은 언제나 매서를 골목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느 날 매서가 호출 전화를 걸어왔다. 허생씨, 엄마가 소주로 플라스틱 원료 사업 이야기를 하러 갔어. 밤에 안 올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줘. 그날 밤, 허생은 매서가 사는 신식 골목으로 향했다. 3층으로 올라가면 각 층에 세 집이 있고 각 집마다 문틈에 커튼이 달려 있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 허생은 자주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던 중 매서는 허생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0: 솔직히 외국무역 회사에 다니면서 수입은 괜찮지만 지금은 개인 회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 나도 개인 사장과 함께 일하고 싶어. 허생은 생각을 잠시 하고,
1: 내 친한 친구가 아프리카에 자파를 수출하는 사업을 해.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
0: 라고 말했다. 매서는 이름이 뭐야?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허생은
1: 아보라고 해. 라고 답했다.
0: 매서는 깜짝 놀라 허생의 팔을 툭 치며, 아주 유명한 분이야. 자주 우리 회사에 오시고 동료와 업무를 보거든. 라고 말한다. 이어 허생이 말했다.
1: 아버는 나의 수십 년 친구로 정식 장사만 하고 성격도 매우 시원하고 솔직해. 내가 소개시켜줄게.
0: 시간은 흘러 그날이 찾아왔다. 허생과 매서는 상해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서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1: 매서양은 허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0: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 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이 단양간 강철 공장을 포함해서 그 야근 분야에서 사업하면서 많은 시를 창작해낸 김준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먼저 김준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준 시인이 본명은 이 김영준이고 1951년 5월에 화룡시 팔가자진에서 출생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66년 8월에 팔가자 림업 자녀 중학을 졸업하고 1968년에 화룡시 승천진 원봉육대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갔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70년 6월에 연변 화룡 강철공장 영광로 수리 노동자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10월 1일에 연변 일보에 김강이란 필명으로 천여작시 강철공인이 마음을 발표합니다. 그 후에 육속, 채광공인이 노래 등 시와 문학작품 여러 편을 발표했습니다. 1975년 10월에 동북공학원 유색금속전업에 입학했습니다. 예, 그때는 그 공릉변 대학생이죠.
0: 그때는 추천할 때죠.
1: 예, 추천할 때죠. 그 후로 정년 퇴직까지 줄고 야금 전업 분야에서 사업했으며 연길시 니움제품공장 기술공장장 연변 야금연구소 소장 등 직무를 역임했습니다. 2011년 2월 11일에 다시 또 그 창작적 충동을 받아가지고 연변일보의 시 쓰기 한기 등 작품을 발표하면서 정년 퇴직을 앞두고 다시 시단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좀 끊어졌죠. 예. 몇 년. 그러다 2014년 1월 23일에 또 연변 작가협회도 가입하고 2016년 12월에 첫 시집 쓰기 한기를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200여 수시를 발표했고 현재 계속 지금 창작활동 진행 중입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김준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본인이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 과목 학습을 중시하였지만 소설 읽기를 무척 즐겼습니다. 소학교 5학년 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장편소설을 본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책을 안고 본다고 고무하는 듯한 말도 들었습니다. 단순하고 유치한 어린 의식에서 소설 주인공의 용감한 성격과 또 따냐의 순진한 사랑이 은근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학습 환경이 여의치 않아 무선전 등 자연과학기술 학습을 하는 한편 문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닥치는 대로 문학서적을 읽었는데 조선어로 번역된 러시아 책이 좀 많았고 구라파의 비판적 사실주의 경전 작품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고래끼의 문학론 네 권 가운데 한 권을 얻지 못해 술을 사들고 사처로 구걸하면서 끝내 자기 소유로 만들고 탐독하였습니다. 연변 화룡 강철공장의 첫 세대 노동자로 된 후 우뚝 치솟아선 용광로 앞에 1100도 붉은 쇠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는 장쾌한 장면을 시적 계기로 잡고 쓴 강철공인이 마음이 나의 처녀작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근현대에 강철공장의 여러 문학도들과 함께 연변일보 연변문의 편집 선생님들이 지도하에 노동자 과외 창작 소도를 세우고 문예 창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공장 일을 하며 글도 쓰고 젊은 꿈을 실현해 보려니 언젠가 대학 공부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 해 분투 끝에 공룡변 학원으로 추천되어 동북공학원 유색금속 전업에 입학했는데 당시 전업의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고 나 역시 소시적 애호에 따라 운명의 흐름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0: 그 뒤로 당장 36년간 야근 분야의 사업에 몰두하였으며 연변이 알루미늄 산업 발전과 황금 생산 기술 진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젊은 시절의 문화 꿈이 새삼스레 되살아나 글을 쓰고 싶은 충동도 받았지만 공업과 문학이란 엄연한 다른 세계와 사고방식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년 퇴주 후 새 삶을 계획할 때 단연코 문단 복귀를 선택하였으며 2011년 2월 11일 연변일보의 수기 한기를 발표하고 새롭게 새 시대의 문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1일 연변 작가협회에 가입하고 2016년 12월 첫 시집 수기 한기를 출간했습니다. 지금 서산에 지는 해를 향해 거기 조금 섞어라 못다한 정열 속삭여 보았구나 소리치며 나의 문학 인생을 달구고 있습니다.
1: 예, 어쩌면 김준 시인의 이 고백도 또 한편의 문학 작품처럼 안겨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선생님의 시앗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시입니다.
2: 시 김준. 모르고 덥석 쥐었다. 아, 뜨거워. 얼결에 데운 상처에서 정감이 활활 타오른다. 시대의 숨결을 덮이며 룡호를 달구는 불덩이.

0: 예, 이 시는 이 제목 자체가 시인데 작자는 처음 시를 접촉할 때 그 놀라움과 얼떨떨함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시라고 쓰니까 자신도 시라고 쓰면서 처음으로 시에 손을 댔을 때 느끼는 그 깊은 울림을 감성을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학이 정수인 시를 멋모르고 처음 접촉했을 때 마치도 불길에 댄 것처럼 아 뜨거워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얼결에 데운 상처에서 정감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아니 시라는 게 결국은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재다시 자상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는 시대의 숨결을 덮여내야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시대의 숨결을 덮여내야 하고 시는 영혼을 달고 불덩이를 뿜어내야 함을 깨칩니다. 요즘에 보면 이런 것뿐이 아니겠죠. 시는 시 자체의 내부 규칙에 따라 계속 앞으로 발전합니다. 현대시, 하이퍼시, 복합상징시 등등 여러가지 변조로 자신의 감수를 담아내죠. 시는 가시에 접촉했을 때 그 두려움과 설렘과 불과 능혼과 등등을 진솔하게 쏟아냈습니다. 진솔함이 묻어나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이 시 자체에서 아주 그 노동자 생활의 그 현장감이 아주 짙게 안겨온다는 또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련인입니다.
2: 련인 김준. 못 잊어 느닷없이 꿈결 타고 유령처럼 갈마드는 님. 그대는 내 청춘의 전사. 온갖 빗속에 스며들어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 봄이면 연푸른 은신녀. 여름이면 뜨거운 땡볕. 가을이면 불타는 단풍. 겨울이면 순결한 흰눈. 사계절 함께 숨쉬어도 무르에 빗긴 달림처럼 보면 한 움큼에 잡힐 듯 잡으면 흐트러져 없는 님. 아, 못 잊어. 고요한 가슴 속을 휘저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내 평생의 연인 시 아가씨.

예, 이 신은이 그 시를 자신의 연인처럼 인격화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는 이 김준 시인한테 있어서 연인 같은 존재죠.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가 이 시로 다가오니까. 헌데 일단 이 한 움큼 잡으면 흐트러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을 불태우며 쫓아 달립니다. 나중에 시를 내 평생의 연인 시 아가씨라고 그

0: 명하고 아름답고 설레게 하고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또 자신의 빗속까지 스며든 자신의 련인으로 품어 안습니다. 역시 시를 쫓아 마음 달구며 동분서주하는 시인이 소박한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1: 예,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숙의 향기인데 예, 이 시는 또 이 시집의 제목으로도 떠올랐죠.
0: 예, 그렇죠. 예.
2: 속의 향기 김준. 왜 쑥을 우러르는지 아십니까? 모양은 꽃처럼 아름답지도 못하고 산과들에 흔하게 자라난 그렇게도 볼품없는 에오라지 풀. 쨍쨍 햇볕에는 피곤한 듯 해나르니 허우적거리는 자태. 빛바랜 푸른색 장단에 맵시 낼름 아예 없는 풀잎.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나리꽃처럼 아롱지지도 않은 그 가엾이 살아가는 풀 속을 무엇이라고 찬사할 보드리오까. 쑥은 진짜 향기로운 풀이랍니다. 한아름 가득안고 숨 들이키면 한가슴 부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떨고 터분한 독특한 향기. 저기 거칠은 벌판 어디서나 투정없이 억센 뿔이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나 고요히 설레는 언제나 소박스러운 그 모습. 봄이면 푸른싹 야채로 되고 때로는 제 몸 가로내어 쑥덕되고 지어는 자신을 태워 모닥불되는 생명으로 향기 내뿜는 봄의 한 풀. 쑥은 바로 나의 귀감이랍니다. 시샘 없이 소탈한 모양새, 무겁고 진득한 그 향기. 어쩌면 삶의 이념 깨우쳐주는 듯 내정령 쑥처럼 살고 싶답니다. 그처럼 수수하고 겸손하게, 그처럼 완강하고 억세게, 그처럼 짙은 향기를 풍기며.
0: 이 시는 또 그 연변일보의 개방 후에 연변일보 본인으로 말하면 제일 처음 발표된 이 시는 모두 세 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즉 앞부분의 세계련에서는 이 쑥의 부족한 점을 나열 합니다. 뭐 쑥은 꽃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쑥은 또 산과들 아무데나 흔하게 자라고 모양도 별 볼품 없고 맵시 낼 렴 아예 없고 해나른하게 허우적거리고 등등이. 또 쑥은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나리꽃처럼 아롱지지도 않고 가엾이 살아가는,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이 시 두 번째 부분은, 즉, 4, 5, 6년은 쑥의 우점을 읊었습니다. 즉, 쑥은 진짜 향기로운 풀이고, 한아름 가득 안고 숨 들이키면 한가슴이 부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떨고 터분한 독한 향기를 내는 또 쑥이죠. 그리고 저기 거칠은 불판 어디서나 억센 뿌리 내리고 언제나 소박스러운 그 모습. 때로는 제몹 가루내어 쑥덕되고 자신을 태워 모닥불, 그 목이 풀리 모닥불 되며 생명으로 향기 내뿜는 고매한 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우점 결점을 다 라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즉 마지막 연에서 쑥처럼 수수하고 겸손하게 또 완강하고 억세게 그리고 짙은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려는 시인의 의지를 뿜어냅니다. 좋았습니다. 예.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작은 풀의 애원입니다.
1: 작은 풀의 애원 김준. 바람아 불지 말아다오. 온 밤 정성껏 모여진 이슬들이 내 몸 위에서 속삭이고 있단다. 별들처럼 다정하고 수정처럼 반짝이는 순정으로 아롱진 밤이슬. 이제 새날이 밝으면 이별의 눈물로 떨어지고 옥구슬로 산산이 부서지거늘. 바람아 제발 고요해다오. 밤이여 조금이라도 길어다오.
2: 예, 이 시도 아주 독특하게 썼습니다. 시는 지금 제목에서 쓰다시피 작은 풀의 애원이라는 표제 밑에 자신을 작은 풀로 하여서 지금 바람한테 애원하는 식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럼 왜 애원하느냐? 바로 자기 몸 위에 이슬들이 모여 앉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람이 불어 이슬이 풀아지에서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별들처럼 다정하고 수정처럼 반짝이고 순정으로 아롱진 그런 이슬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는 바람한테 애원할 뿐만 아니라 밤한테도 애원합니다. 밤이요 조금이라도 길어다. 이 시는 이렇게

0: 옥구슬 같은 이슬이 바람 때문에 리베르는 물을 떨구며 산산이 부서질까봐 두려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자연의 힘을 빌어 진솔하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대자연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잘 투영된 막진 시입니다.
1: 첫사랑 김준. 그대 흐느끼는 날숨이 내 폐부에 감돌아치고 그대 심장의 달림질이 내 가슴벽을 울려주고 그대 애머픈 채취에 내 혼신 취해버리고 그대 달아오른 체온에 내 온몸 활활 불타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운 내 사랑하는 고향 산천아.

0: 이 신은이 고향 삼촌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신은 우선이 고향 삼촌이 흐느끼는 날숨이 자신의 피부에 깊이 감돌아친다고 합니다. 다음 또 고향 삼촌의 그 심장이 달림질이 자신의 가슴뼈를 울려주고 고향 삼촌의 애먹은 채취가 자신의 혼신을 취해버리게 하고 또 고향이 달아오른 체온에 자신의 온몸이 활활 불타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여러 부위에 자극주는 고향 삼촌이 날숨, 심장이 달림질, 애먹은 채취, 달아오른 체온 등등이 그의 폐부와 가슴뼈과 혼신과 온몸에 전해지는 그런 그 짜릿한 감동을 진솔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향 삼촌을 위해 끝없이 사랑하는 시인이 사무친 그리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새하얀 천사입니다.
2: 새하얀 천사 김준. 나 가리, 나 가리. 한처럼 되뇌이시더니 끝내는 떠나셔야만 하리까.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주원, 새하얀 옷고름, 새하얀 포선자리미. 아지랑이 일렁이는 언덕에서 섬처럼 가벼운 구름 타시고 안 오니 천년만년 흐리는 하늘나라에 가시는 어머니. 못가리, 못가리. 못단 사랑이 무거워 못단 효심이 사무쳐 저 산꽃나무에 서린 혼백. 하얗게 피어오른 꽃구름, 바람이 흐느끼는 꽃가지, 떨어져 흩날리는 꽃잎들. 새하얗게 가시려다 새하얗게 남으시고 새하얗게 울고 있는 마음에 새하얗게 살아계시는 어머니.

이 시는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사모의 마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노래함에 있어서 먼저는 어머니가 등이시던 말씀을 쓴 다음에 어머님께서 떠나실 때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조업, 새하얀 옷걸음, 새하얀 벗은 차림 모두가 새하였습니다. 이는 어머님들이 옷단장이죠. 그 다음 어머님께서 가시는 장면을 내 묘사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곳은 아리랑이 일렁이는 언덕이고

0: 것입니다. 못가리 못가리 못다한 사랑이 무거워 못다한 효심이 사무쳐. 여기서 못다한 사랑과 못다한 효심이 못 보낸 리입니다. 결국에 아들이 간절한 염원에 어머니는 몸만 가시고 마음은 아들이 가슴 속에 하얗게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참 이 마음 짠한 효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산과 술을 나누다입니다.
2: 산과 술을 나누다. 김준. 너무도 말소 적은 친구, 너무도 속심 깊은 친구. 우리는 가끔 함께 술을 마인다. 뜨거운 정감을 나누어 본다. 나는 너한테 독한 대가리 좋다고 하지만 너는 나한테 대자연 향이 좋다고 권장한다. 봄꽃잎에 맺힌 잠이슬, 짙은 녹음 속의 샘진물, 산열매에 고인 과일즙, 하얗게 정지한 눈썩이물, 계절마다 색다른 참신한 향취. 오가는 말은 없어도 다정하게 울리는 발걸음 장단, 너의 침묵에 노크하면 석연히 열어주는 드넓은 가슴. 어느 결 취해버리는 나는 아예 너를 내각으로 안고 너는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서로서로 진정을 토로한다. 사나 친구야, 왜 그다지도 말이 없느냐. 너의 웅숭한 깊이를 보여다오. 사는 무언으로 대답한다. 나의 신념은 지구 심장에 있고 나의 노래는 침묵의 부르노라. 그쯤 이야기 나누노라면 나는 산의 향기에 만취해 그다 크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산을 탄 내가 과연 높은가 환장한다. 야호

0: 예, 이 시는 이 산을 즐기는 작중 주인공이 산과 함께 연인처럼 연애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멋진 장면을 설치해놓고 결과적으로 산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산을 인격화해서 산과 함께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을 아주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의 여러 가지 조음정과 대자연의 정취를 파내고 있습니다. 뭐 대자연 향이 좋다고 권하고 꽃잎에 맺힌 참이슬을 또 권하고 짙은 녹음 속의 샘침물을 권하고 산열매의 고인 과일즙을 권하고 하얗게 정제된 눈썩이물을 또 권하고 계절마다의 색다른 참신한 향취를 권합니다. 모두 다 산속에 무진장하게 넘쳐있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늘 침묵하는 산은 놓고만 하면 드넓은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취해버리면 산은 또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진정을 토로합니다. 나중에 산은 웅숭 깊은 깊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그 신념은 지구 심장에 있고 자기 노래는 바로 침묵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산 즉 대자연의 심장의 소리를 파헤쳐내고 침묵의 깊은 뜻을 파헤쳐냅니다. 대자연의 드넓은 사색의 깊이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이 대자연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걸 대자연에서 얻고 대자연의 품속에서 자연을 따라 배우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시인은 노린 겁니다. 시 마지막에 야호 야호 하고 외치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대자연의 높고 깊음을 목적껏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시인들이 그 자연과 홀로 마주한다서 그 자연과 그 무언의 대화를 하면서 그 느낀 감수를 시로 쓴 작품이 많은데 여기서 아마 전형적인 작품이 그 리베기 그 월하 독작이라는 아마 그 시가 아닌가.
0: 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완전 대작이죠.
2: 다음 감상할 시의 제목은 선바위입니다.
3: 선바위

룡정 명동의 선바위 앞에서 김준 차마 눈을 감지 못해 눕지도 아니하고 지난 세월을 굽어보며 장공의 우뚝 치솟았는가. 검어게 멍들은 가슴을 안고 빼앗긴 삶의 자유를 되찾으려 먼 하늘 향해 강철의 발톱을 뻗치고 먹구름 가시던 선바위. 정의에 떨친 지사들의 심장을 벼려주고 원한에 떨던 결의들의 항쟁의 불길 되어 핏빛널 휘감고 선고자의 꽃 피우던 선바위. 언제도 이 땅의 푸른 생명들 살아 숨쉬는 넋으로 광활한 하늘 복판에 인류 운명의 꿈을 띄우며 흰 비둘기 때 날리는 선바위.

예, 이 시는 영종에서 명동으로 가는 길목에 우뚝 선 선바위를 노래하고 있는데 선바위가 걸어온 역사를 노래했고 이 땅의 피지난 항쟁의 세월을 회고하며 그 많은 걸 직접 묵묵히 목격한 선바위를 통해 정의에 떨친 천사, 지사들의 심장을 도닥였습니다. 선바위는 길목에 우뚝 치솟아 일본군이 돈을 탈취하는 사건도 지켜보았을 것이고 시인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 지역에 위치한 변경 통상구 도시 훈수는 세 가지 색으로 변강 고품질 발전의 새 화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변강 수호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고 녹색 생태 바탕색을 수호해 변강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푸른색 개방의 기표를 다잡아 바다를 향한 강해지르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특색 있는 흥변 부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색은 훈춘의 정신적 바탕색인 동시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핵심 자원입니다. 깊은 혁명력자를 간직한 변강의 땅 훈춘은 시종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활성화하면서 변강의 홍색 근맥을 정성껏 수호해왔습니다. 동시에 홍색 자원을 핵심 유대로 삼아 점을 잇고 선으로 연결해 면을 이루면서 홍색 문화 관광 체계를 질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항일연군의 길 다시 걷기, 변경 홍색 견학, 수변 정신 선전 강연 등 특색 브랜드 로선을 알심들여 구축하고 홍색 견학 행렬을 혁신적으로 선보여 침체된 홍색 자원이 살아나게 하고 도톰 홍색 정신이 이어지게 하면서 변강 발전의 견관 홍색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 학생 학자헌입니다. 앞으로 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계속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학생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다원 문화를 전승해 학교와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연통라자촌 당지부 서기 허홍화입니다. 우리 연통라자촌도 훈춘현위 제2근거지의 홍색절역에 의탁해 홍색관광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홍색전람관, 항일연군유적전람관을 세웠고 지금은 항일연군의 길 다시 걷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토대에서 홍색관광과 생태관광을 더 확장하고 완전하려 합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수변 홍색 정신을 전승하는 토대에서 훈촌은 독특한 생태 자원과 통상구 구역 우세에 입각해 녹색 생태로 발전 기반을 다지고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의 핵심 구역인 훈촌은 삼림 피복률이 86%에 달하며 국내에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변경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종 생태 우선 녹색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변경 생태 안전 장벽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는 한편 량질 녹색 생태 자원에 의탁해 생태 문화 관광, 삼림 건강 양생, 녹색 농업 등 저탄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 견학, 습지 관광, 범표범 과학보급 등 다원화된 녹색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생태 자원 우세가 체계적으로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바꾸어지도록 추동하면서 녹수청산이 변강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중 증수 치부를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훈촌의 개방을 상징하며 바다를 향해 강해지는 핵심 동력입니다. 국가 1급 개방통상구 핵심 우세를 바탕으로 훈촌은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위치에 기반해 다국 바다 시장을 적극 개척하면서 통상구의 푸른색 개방 경제를 전력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 극동 해역과 린접한 뛰어난 구역 위치에 의탁해 전국 핵심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 집산 통상구를 구축했습니다. 또 보세창고 저장, 입경 후 림시 양식, 정밀 심층 가공, 전국 유통의 전산업사슬 다국 해산물 산업체계를 구축해 훈촌 킹크랩이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색 푸른색 산업 IP로 되게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훈촌은 냉장물류, 보세가공, 다국무역 등 부대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푸른색 개방 통로를 부단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변 항공통상구는 월항우 대만구로 향하는 화물 전용기 항로를 새로 개통해 살아있는 킹크랩이 5시간 만에 향항에 직종되게 했으며 해산물과 농산물의 다국 수출입 통로를 크게 넓혔습니다. 통상구 개방 우세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연동해 통상구 상업무역 플러스 해산물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융합 형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푸른색 개방으로 산업의 세대교체와 승격, 도시 품질 향상, 변경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변경 통상구가 진정으로 대외 개방의 창구와 흥변 부민의 엔진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훈촌은 혁명 정신을 인솔로 민족 단결을 유대로 삼아 홍색 문화 관광, 녹색 생태, 푸른색 통상구의 심층적인 역량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 우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로혁명 근거지이자 변강 신도시인 훈촌은 신시대 변강 수호와 변강 공고, 부민 흥변의 로정에서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며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답안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수 올겨울 열공급 보장 사업이 마지막 총력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열공급 질재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 포치에 따라 우리수 열공급 기업들은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러후 도관망 개소, 열원 검사 보수, 지혜 난방 승격을 추진하면서 대중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 및 연길 시 2026년 열공급 정책 법규 및 가스 안전 사용 선전 활동이 10일 오전 연길시 청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열공급 기업과 관련 주관 부문에서는 현장에 선전 전시판을 설치하고 선전 책자를 배포했으며 주민들이 관심하는 열공급 등 관련 문제 대해 일일이 대답했습니다. 연길 주민 강덕경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현장에 와서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 활동 강도가 큰 것 같고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난방이 잘 돼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올해 우리 조에서는 열공급 질 재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관망 개소, 열원 승격, 디지털화 감독 관리를 통해 과거의 난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계별로 전주 열공급 표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관 회사 공장 구역의 설비 순찰 검사, 도관망 압력 테스트, 열원 시험 조정 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 지게 열공급 플랫폼 승격 개조도 동시에 끝냈습니다. 연길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관 회사 부총 경리 왕영입니다. 집단에서는 질 재고, 효율 증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으로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승격 개조하고 기존 사이트의 세대별 각종 수치를 플랫폼에 집결했습니다. AI 계산을 통해 정밀 열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할구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하고 모든 사용자들의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섭씨 22도보다 낮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재방문해 모든 사용자의 실내 온도를 섭씨 22도까지 끌어올리도록 힘쓸 것입니다. 2026-2027 난방 시즌 연길시에서는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의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관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저온 가구 장부를 만들어 열공급 질을 점차 높이게 됩니다. 전주 열공급 기업들은 러후 열공급 도관망, 열교환소, 보일러를 대상으로 검수 교체를 하는 동시에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으로 건물별 열공급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같은 주거단지에서도 건물별 온도차가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주관 부문에서는 순찰 감독 기재를 구축하고 열공급 기업의 주체 책임을 다잡으며 24시간 열공급 봉사 전화를 완선해 대중들의 수리 신청과 신고를 신속히 접수함으로써 위험 우환은 조기에 처리하고 요구사항에는 신속히 응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열공급 책임자 진초경입니다. 전주에서는 열공급 질 재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을 실시하면서 열원 도관망, 열교관소 개조를 추진하고 지혜 감측 설비를 추가 설치해 열공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대상에는 이미 약 1억 원이 투입됐으며 기업과 각급 재정, 조항 전문 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두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민 사용자의 열공급 수건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열원과 도관망 개선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석탄 비축 사업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47만 세대를 방문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가구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주 열공급 물 주입, 압력 테스트와 시험 조정 사업은 질서 있게 마무리되고 있으며 각 열공급

0: 기업은 보일러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열공급 운행 전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천문 만호의 실내 온도를 지켜 대중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진초경입니다. 우리는 도관망 수력 균형, 분포식 봄프조, 축결, 거봉 조절 등 성숙된 시험 응용 기술과 설비를 통해 열교관소의 운행 변수를 최적화하고 기술적으로 열량이 균형적으로 수성되게 보장해 거봉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열력 균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 질은 높이되 가격은 올리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균형적인 열공급 온도를 보장해 반드시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1: 연변 전역 문화관광 산업이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출행 여객 수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객 흐름 증가 추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역 관광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며 지방산업 승격에 조력하기 위해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에서는 연결 서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확장 개조를 하고 여객 집산 수용 능력과 여객 운수봉사 정밀화 수준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변강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교통보장포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조는 역진입대청, 대합실, 출구통로, 전용 대기구역 등 4개 구역에 초점을 맞춰 고봉기 혼잡, 수용 능력 부족, 봉사 분산 등 단점을 정확히 해결했습니다. 개조는 공간 통합, 시설 보충, 절차 재구성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역 여객 흐름 소통 체계를 재구성하고 전역 관광의 대중화, 일상화 출행 소요에 정확히 부응함으로써 철도 여객 운수 봉사와 지방 문화 관광 발전이 깊이 융합되게 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여객들의 대기 체험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내에 분산되어 있던 봉사 지점을 통합해 표 업무 처리, 출행 자문, 업무 접수, 편민 안내를 일체화한 종합 봉사 중심을 구축하고 각종 여객 업무를 일괄식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1층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여객 운수 봉사를
0: 향수하게 했습니다. 무료 진찰 현장에서 심혈관, 간 담낭 췌장 외과, 뇌졸중 중심, 흉부 외과, 비뇨기 외과, 영상과, 척추 외과, 건강검진과 등 10개 중점 진료과 전문가들은 소형진에 근 200명 대중들에게 흉부 CT, 갑상선 및 요선 초음파, 심전도, 전립선 항원 검사, 혈당 혈압 검사 등 의료 봉사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줬습니다. 건강연변 천일 계획은 실시된 지 2년 동안 전주 27개 향진을 아우르고 기층 암 조기 검진 예방 통제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무료 진찰 활동에서는 폐암, 간암, 위암, 직장암, 전립선암 및 여성 요선암, 자궁 경부암 등 7가지 암을 중점적으로 선별 검사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당위 부속이고 원장인 전춘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봉사 모식을 전면 승격시키고 세 가지 재고를 중점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병원의 량질 의료 자원과 기청 의료기구 봉사가 정밀히 연결되게 해 전주 주민들의 건강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2027년 보통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시험 신청사업 규정에 따라 수험생 온라인 신청이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현장 확인은 2026년 10월 20일 전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0: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근일 제2진 전국의료양로결합시범현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길시가 입선돼 의료양로결합시범현으로 평이됐습니다.
1: 취날관광에서 발표한 2026년 추석 국경절 관광 빅데이터 보고에서 전국 역방향 관광 인기현상 순위를 내왔는데 우리주 안도현이 해당 순위 6위에 올라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현성으로 됐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정선령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벼 가을 거지를 계기로 기계화 조학에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그리고 안전한 가을 거지를 위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우 조선우 종합채널 한우 뉴스 종합방송 조선우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염전정보홍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일전 길림성 인민정부 판공청에서는 집대의 종합리용을 지지할 때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치는 집대 로천 소각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하고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며 집대 수집 비용을 잘하고 금융과 과학기술의 지지 강도를 높이고 집대 소각을 엄하게 단속하며 조직 실시를 강화하는 등 여섯 가지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중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전형적인 흙토지 지역의 현시에서 흙토지의 보호 및 리용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지하여 집대 등을 이용해 만든 유기비료로 추가 시비 작업을 할 경우 성에서 확정한 년간 임무 면적에 따라 최저로 150원을 무당 보조합니다. 둘째, 보호성 경작 프로젝트를 지원해 집대 피복률을 높입니다. 집대 피복률이 60% 이상인 경우 무당 보조금 상한선을 80원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줄가리 작업 집대의 농경지 현지 분쇄에서 파종이 가능한 정지까지 이르는 작업, 심층 밭가리 작업 등 작업 중 하나를 실시한 경우 무당 보조를 25원 추가해 보조 상한선을 105원으로 인상합니다. 성내 전역에서 집대 피복률 30% 이하의 보조를 취소하고 밭태우기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습니다. 셋째, 집대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현에서 조항급 초급 알곡 생산 규모 현 20% 장려 보조, 집대 종합리용 성급 프로젝트 등 자금을 이용해 집대 현지 비료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가을철 옥수수밭 심층 밭갈이, 옥수수대 분쇄물의 토양 속 혼합 매립 등 집대 전량 현지 비료화 작업 또는 논의 로타리 치기, 집대 매립, 평지 등이 1차성 작업, 수확 후 농가리, 로타리 치기, 가을철 결빙전 혹은 봄철 해동 후에 평지 작업을 수행할 경우 무당 80원을 보조합니다. 네, 다음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왕청현 2026년 우수 농민 양성 및 벼 생산 안전 공급 보장 양성반의 수강생 50명이 구역 간 현장 견학과 실습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선호하여 장촌, 길림시 등 성내 여러 지역의 10개 량질 벼재배 실습 훈련소를 찾아 각지의 재해 후 벼 생산 회복 및 질 향상, 규모화 재배, 전과정 기계화 작업, 디지털화 농업관리 분야의 선진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네, 수강생들은 이번 학습에서 배운 선진적인 기술, 성숙한 경험, 혁신적인 모식을 벼 생산 및 재해 후 생산 회복 사업에 적용하고 표준화 기계와 디지털화 재배 기술을 전역에 보급해 왕청현 벼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생산 안정, 공급 보장을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룡시 양수 에너지 발전소 대상 건설이 통풍동 굴착진척이 순조롭게 1000m를 돌파하면서 이 대상이 지하 터널 공사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룡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는 동북 지역 최초로 주간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로 대상이 완공되면 친환경 보조 배터리가 돼 길림성 전력망이 절전기 조절, 저부하 충전, 에너지 저장, 주파수 조정, 전압 조정 및 긴급 사고

대비 등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동북 지역의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에너지 소화를 촉진시키며 탄소 고봉치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전략적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네, 최근 G331 관광통로가 개통되면서 변경마을에는 관광역 참이 들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가정과 농가의 1대1 뜨락 도급 계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정에서 변경마을 농가의 뜨락을 임대해 휴일이나 휴가철에 농가에 들려 원하는 남새를 직접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농약을 치지하는 유기농 남새를 먹을 수 있는 외에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 머무는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수려한 변경 풍경을 감상하며 순박한 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1대1 뜨락 도급 계약은 뜨락 경제의 새 형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천민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의 소통과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향촌 관광과 체험 경제를 결합한 새 업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락 경제 새 형태를 통해 당지의 민박 음식 관광 산업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춘시 왕청현 등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시장 소비와 소비 승격 추세에 초점을 두고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선식 옥수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또 가공 기술에서 품질 검사, 판매 경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문을 엄격히 뚫어지고 소비 시장을 적극 선점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이 투입된 왕청현 왕소미 선식 옥수수 생산 기지에서는 왕청진 배추구진이 여러 총과 연동해 기업 주문 플러스 농가 재배에 주문 모식을 보급하고 재배로부터 가공 온라인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해 현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훈춘 변경경제의 합작구에 위치한 훈춘길도농업유한회사 생산가공구역들에서도 일사불란한 생산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약 2천만 이삭의 선식 옥수수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더 많은 훈춘시 향진의 우수한 재배농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한편 양질의 옥수수 새 품종을 꾸준히 시험 도입하고 생산기술을 최적화해 보다 높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이 왔습니다. 넘마다 벼가 이거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농민 여러분은 한해 농사에 결실을 거두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텐데요. 이 가을 거지는 기쁨이 계절이지만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벼 가을 거지를 앞두고 주농기계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과 함께 벼 가을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올해 벼 농사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올해 우리 조배 생산을 보게 되면 모내기 이후 기상 조건이 올해 벼 작황에 가장 영향을 미쳤지만 네. 전반 작황으로 볼 때 우리 조배 농사는 대체로 평년 수준 이상의 풍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기후를 보게 되면 벼 육모 시기 기온이 비교적 온화해서 네. 씨 뿌리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1: 여름 성장기에는 적절한 강수량과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 벼의 가지치기와 이삭패는 과정이 량화했습니다.
0: 네.
1: 가을 벼알이 익는 시기에도 큰 냉해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네. 벼알 성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전체적으로 볼 때 량화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린 원인으로 네. 부분적 논이 몇 대가 넘어지는 현상이 소량 발생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런 논은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존재하는데 네. 일조가 충분했던 평지논은 작황이 매우 좋습니다.
0: 네.
1: 우리 주는 고랭 지역이라 서리가 일찍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0: 네네.
1: 때문에 늦은 품종은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리 오기 전에 빨리 수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기계 수확을 할 때에는 벼의 수분 관리, 락립 손실, 바로 벼알이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수확량을 확보해야겠습니다.
0: 네.
1: 전적으로 올해는 대풍년까지는 아니지만 평년보다 좋은 중풍년 수준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여러모로 우리 땀 흘린 보람 지금 수확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이 마지막 수확까지 잘 해야 되죠. 우리 가을 거지에 대비해 그렇다면 재배 농가들에서 해야 할 일들 어떤 것들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이제는 벼 농사의 마지막 환절인 가을 거지만 남았습니다.
0: 네.
1: 벼 농가들에서는 1년 동안 수고한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보통 첫 서리가 내린 다음 가을 거지를 시작합니다.
0: 네.
1: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에서 가을 거지가 제일 적합한 시기가 보통 10월 10일 정도입니다.
0: 네.
1: 그 전에 소부분 가을 수확을 하지만 대면적은 아마 이때부터입니다.
0: 네. 네,
1: 지금은 기계화 수준이 높아져 보통 농가마다 가을 거지는 기계로 합니다.
0: 네.
1: 따라서 가을 거지를 잘 하자면 가을 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에 대한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점검을 잘해서 일단 수확에 들어서면 농기계가 고장 없이 수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 그러네요. 기계화 가을이어서 농기계 점검 우리 좀 이따 우리 말씀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 기계화 가을 거지여서 지금 가을이가 점심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가을 거지 적정기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1: 네. 벼 수확 시기는 단순히 달력 날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벼의 생육 상태,
0: 네.
1: 기상 조건,
0: 네.
1: 품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 네.
1: 우선은 벼 자체 생육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여기에는 벼알의 성숙도, 줄기와 잎 상태,
0: 네.
1: 기상 환경 정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0: 네.
1: 벼알이 성숙도를 보게 되면 이삭이 아랫부분 벼알까지 완전히 황금색으로 변하고
0: 네.
1: 녹색이 거의 사라졌을 때가 적기입니다.
0: 네.
1: 이삭끝만 있고 아래끝 아래알은 푸르면 아직 이르며
0: 네.
1: 너무 늦으면 락립이 발생합니다.
0: 네.
1: 벼알이 성숙도를 판단할 때 벼알을 손으로 쥐어서 체크할 수도 있는데
0: 네.
1: 쥐었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고
0: 네.
1: 쉽게 부서지지 않는 상태가 적정 수확 시점입니다.

0: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수확기에 들어선 벼이 줄기와 잎 상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노랗게 변하고 아직 완전히 말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다음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네.
0: 장기간 비가 내리면 배알이 발아하거나 곰팡이가 생겨 품질이 떨어집니다.
1: 네.
0: 꼭 날씨 예보를 보고 비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아침 이슬이 마른 뒤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슬이 맺힌 상태로 수확하면 배의 수분 함량이 높아 건조 부담이 커집니다.
1: 네.
0: 또한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 배알 품질이 저하되므로 첫 서리 후 서둘러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1: 네.
0: 정적으로 갈거지는 품종, 재배 조건에 따른 차이, 즉 조생종일 경우 일찍 성숙함으로 수확 시기를 빨래야 하고
1: 네.
0: 중만생종일 경우에는 성숙이 늦어 수확 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모낸 시기가 늦었던 논은 자연히 수확 시기도 늦추어야 합니다.
1: 네.
0: 단 기계화 수확 시 주의점이라면
1: 네.
0: 련합 수확 기구로 기계 수확할 때는 배알 네. 수분 함량이 18 내지 22% 수준일 때 네.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수분이 너무 높으면 수확 후 건조에 많은 시간이 들고 썩기 쉽고 수분이 너무 낮으면 배알이 떨어져 수확량이 줄어들기에
1: 그렇죠.
0: 제일 합당한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상 이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1: 네.
0: 갈거지를 정할 때 이삭 전체가 황금색으로 있고
1: 네.
0: 배알이 단단해진 상태 그리고 비가 오기 전 이슬이 마른 다음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네.
0: 련합 수확기로 기계 수확 시에는 벼의 수분을 18 내지 22%를 기준으로 맞춰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그냥 뭐 날짜에 따라 달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0: 네.
1: 벼의 작황에 따라 어떤 정황인가에 따라서 우리 기계화 수확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고 여러모로 날씨에 따르고 또 성숙도에 따르고 종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0: 네네.
1: 네. 올해 그 수확기를 비롯한 이 농기계들 얼마 정도 이 가을거지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0: 네. 가을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 마지막 환절이라고 봅니다.
1: 네.
0: 안전한 수확을 위해서는 작업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하겠죠.
1: 네.
0: 그리고 트랙터, 루, 련합 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여
1: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하게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1: 네.
0: 이미 점검한 농기계는 5만여 대이고요.
1: 네.
0: 네, 가을거지에 투입될 농기계는 2만여 대에 달합니다.
1: 네.
0: 그중 강냉이 련합수확기는 5,700여 대,
1: 네.
0: 뼈 련합수확기, 콩수확기 등 기계는 2,900여 대에 달하며
1: 그렇죠.
0: 나머지는 뼈 가을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정적으로 5만여 대 점검 참으로 많은 농기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네. 많은 농기계가 투입되어 단시간 내에 일해야 하니까요. 꼭 네. 점검이 필요하겠죠.
0: 네.
1: 이 본격적인 가을거지 작업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거지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분들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0: 네. 지금 갈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 수량이 많은 만큼
1: 네.
0: 갈거지에 대비해 꼭 농기계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1: 네.
0: 우선은 그 수확기입니다.
1: 네.
0: 수확기 발동기라든지 수확기 갈날,
1: 네.
0: 전송대,
1: 네.
0: 윤활유 등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은 탈곡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1: 네.
0: 탈곡기 내부에 잔물이 있는지 그리고 전기 선로도 파괴되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 수확기 탈곡기는 한 번 쓰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꼭 작동이 정상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가을거지가 시작되면 고장이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1: 네.
0: 가을 수확과 함께 벼를 실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벼를 담는 주머니도 충분히 준비해서 네. 실어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 네.
0: 들여온 벼는 수분을 잘 확증해야 하는데 수분이 많을 경우 펴서 말리는 것이 중요한데 벼의 수분 함량을 14%

0: 10% 내로 통제해야 보관에 유리합니다.
1: 그러네요. 배의 수분 함량 14%라 할 때 네. 제일 좋은 그 보관 그 표준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 그 수확할 때 제일 좋은 수분 함량 18부터 22 사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일 때 들여오면 금방 말려서 보관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수분이 더 많으면 불리하죠. 이 가을철 벼 수확에서 기계의 수확 손실률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하는지요?
0: 네, 뼈 기계화 수확에서 천 손실률은 5%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좋은 조건 즉 뼈 성숙도가 적당하고 포장 상태가 량화하며 기계 정비가 잘 되고 조작이 숙련할 경우에는 3% 이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 현장 일반 작업 기준 허용 상한선은 5% 이내인데 네. 여기에는 예비 손실, 절단대 손실, 락립 손실, 선별 손실 모두 포함됩니다.
1: 네.
0: 때문에 기계 작업 시 주의할 할 점은 뼈가 너무 익으면 탈립 손실이 커지고 네. 너무 덜 익으면 선별 손실이 늘어나기에 꼭 적기의 수확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작업 속도, 탈곡 통 간격, 바람 세기 조절로도 손실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을 수확 시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비온 네. 뒤에 포장에 물기가 많으면 손실률이 높아지기에 꼭 날씨 정황을 잘 파악해서 가을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벼 가을을 볼 때 우리 운전수들 시간을 다 거치느라 아침 일찍 밭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어둡고 안개 낀 날 연합 수확기를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새벽 안개로 시야가 좁아

0: 수 있습니다.
1: 네. 이 가을거지와 함께 안전생산에도 꼭 중시를 떨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전생산에서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뾰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네.
0: 우선은 농기계 조작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된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수확기, 운반차 등의 브레이크, 타이어, 전기배선, 안전가드장치 이상의 유물을 확인하고
1: 네.
0: 고장난 기계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조작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 조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며
1: 네.
0: 음주 후 농기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다음 기계 작업 중에는 회전부, 절단부에 손을 가까이 대지 않고
1: 네.
0: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뒤에 점검, 청소,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작업자는 안전화, 보호목, 작업복을 착용하고
1: 네.
0: 느슨한 옷, 긴 머리에는 기계에 걸리지 않게끔 정리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현장에서의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논밭 작업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1: 네.
0: 어린이, 주변 사람이 작업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1: 네.
0: 경사지, 물이 괴인 논에는 수확 작업할 때에는 기계가 전복될 위험에 주의해야 하기에 과속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1: 네.
0: 곡물을 운반할 때 초과하여 싣지 말아야 하고
1: 네.
0: 차량에서 적재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1: 네.
0: 부득이 야간 작업할 때는 충분한 조명 설비를 갖추고
1: 네.
0: 기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다음 화재 폭발에 대비한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수확한 볏짚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1: 네.
0: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엔진 고열 부분에 건조한 짚이 닿지 않도록 관리하고
1: 네.
0: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장에서 농기계에 기름을 넣을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1: 네.
0: 불꽃이 근처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계속해 운전수들이 작업 환경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운전수들이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 현장에는 먼지가 많으므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음에 대비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 밖에 가을철은 기온 변화가 심하기에 기후 변화에 대비한 체온 관리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현장에는 꼭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1: 네.
0: 작업자 간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작업을 정지하고
1: 네.
0: 응급조치를 취하며
1: 네.
0: 필요시에는 제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모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1: 네.
0: 이상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면
1: 네.
0: 뾰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의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작업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 네.
0: 기계 정지 후 점검 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작업 현장에 불필요한 사람 출입을 막고
1: 네.
0: 전복 혹은 적재량을 초과해서 싣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건조한 볏짚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1: 네.
0: 소화기를 꼭 배치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는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피하고 방진, 방음, 보호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수확에 투입되는 농기계들 보게 되면 자체 기계는 괜찮아도 수확기 같은 경우 실을 맡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기계 사용에서 안전성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면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근년에 우리 주 기계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1: 네.
0: 이는 농업 경제에 아주 유리할 뿐만 아니다.

0: 있다. 네. 농민들이라든가 강도도 이에 따라 감소되고 네. 반면 생산력은 큰 재고를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10년 안전하다가 한 번 사고가 10년 성과를 말아먹는다고 농기 안전 문제가 그렇죠. 늘 중요시되고 있어요. 네. 인민군중들이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칫 안전사고로 한 가정이 행복이 파괴될 수 있기에 네. 농기 안전에 충실을 달래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또 새롭게 사용되는 농기에 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수확 계절에 농기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네. 농기계 운전수들이 농기계 안전 생산에 관련된 법률, 규상 제도를 지킴으로써 네. 안전 생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고장이 난 차량들을 그냥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자그마한 고장이라도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제때 수리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트랙도로도 좋고 류납수확기도 좋고 네. 운전할 때 위장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트랙도로나 수확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트랙도로 운전 중 내리막길을 달릴 때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면 아주 위험하기에 네. 절대로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트랙도로에 곡식을 실을 때 사람이 함께 앉아서는 안 되며
1: 네.
0: 운전수 곁에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응금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거지를 보게 되면 여러 집이 함께 하거나 새를 맡아서 가을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운전수는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차가 움직일 때에는 꼭 먼저 소리를 내서 주변에 알린 후 움직여야 하며
1: 네.
0: 운전수의 시야가 닿지 못하는 곳들에서는 꼭 먼저 잘 살펴본 후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철도 연선 십자거리를 통과할 때는 꼭 중시를 돌려서 운전해서 네.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을 수확을 다 그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야간 운전에서도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특히 련합수확기 같은 경우에 길에서 달릴 때 꼭 네. 도로 표시에 따른 속도를 비롯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1: 네.
0: 트랙도로나 수확기가 발동을 건 상태에서 고장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만일 문제점이 있어 보일 때에는 발동을 끈 후 문제점을 찾아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가을 수확을 계기로 농기계 사용에서 안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기계 안전에 관해 우리 비오 재배하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주 농업 생산은 추수 고봉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1: 네.
0: 가을철은 수확 생산 고봉기로서 농기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 네.
0: 하여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안전 생산은 가을철 안전 생산에서의 중요한 환절로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안전 생산을 위하여 우리 네. 농기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대서
1: 네.
0: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1: 네.
0: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선전을 강화하고
1: 네.
0: 또 안전 우환을 찾아내고
1: 네.
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광범한 농민들이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1: 네.
0: 수확 시 농기계 사용해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1: 네.
0: 조작을 잘못하거나
1: 네.
0: 번호판이 없거나
1: 네.
0: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또 어떤 곳에서는 가을 작업을 다 그치기 위하여 24시간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데
1: 네.
0: 노동 강도가 아주 큽니다.
1: 네.
0: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아래와 네. 같은 면에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1: 네.
0: 트랙도로, 련합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해
1: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시설도 점검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때에 고쳐놓아야겠습니다.
1: 네.
0: 다음 작업 중 안전 운행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트랙도로 련합수확기는 상표를 비롯한 서류가 구전해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조작 인원은 면허증을 꼭 챙겨야 하며
1: 네.
0: 술을 마인 후 작업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1: 네.
0: 작업 장소를 옮길 때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1: 네.
0: 교통경찰들이 지휘에 복종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작업하는 밭에 위험

0: 나거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 네. 있을 경우에는 잘 표기해도 순조로운 수확을 담보해야겠습니다.
1: 네.
0: 이래서 하면 기계 사용 전 작업하는 것이 지세 특점, 땅이 수분유 하에도 잘 파악해야 하며
1: 네.
0: 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기를 정리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1: 네.
0: 갈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의 마지막 환절인데요.
1: 네.
0: 풍요로운 수확이 계절 기계를 조작하는 분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1: 네.
0: 조작 요령을 잘 장악해 가을 수확을 원만히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1: 그러네요. 네, 오늘 갈거지에 대비한 그 주의사항 점검에 필요한 우리 상식들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1: 네, 오늘은 농업 정보와 고향 소식 그리고 벼 가을 거지를 앞두고 기계화 수확에서의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낫 하나, 호미 하나로 온 가족이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벼를 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을거지가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며칠씩 앓아 누웠다는 이야기도 흔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수확기 한 대가 논에 들어서면 예전 같으면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나도 우리 사람이 손길과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멈추지만 사람은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나니까요. 우리 수확기 운전대 앉은 분도 논둑에서 수확 상황을 살피는 농가도 수확한 벼를 말리고 저장하는 가족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갈거지를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기계와 갈거지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엇보다 빠르고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어둡고 안개 낀 새벽녘 수확기 작업, 새를 맡아 하는 수확기 운전,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 이 모든 순간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현혜성 과장께서도 거듭 강조하셨듯이 수확 측정기를 잘 판단하고 우리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하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논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안전하게 거둘 수 있도록 우리도 여러 농촌들에서 가을거지 작업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벼가을을 원만히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은현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와 민요를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은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인 줄 아실 거예요.
1: 그러게요.
0: 네. 또. 잠시 후에 네. 다시 해석해드리고요.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아니
1: 그렇죠.
0: 갑자기 명칭을 박은현 네. 선생님이라고 했는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아, 그 박소연이란 이름은 네. 어릴 때 애명이고.
1: 그렇죠.
0: 네. 네,
1: 어릴 때 애명이고 신분증에 있는 이름은 박은연해서 네. 은혜를 갚아야 될.
0: 네.
1: 은혜를 갚아야 될 제비연자거든요. 네.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될 제비연자라서 제가 아마 그 흥부가 중에. 네. 그 다리 부러졌던
0: 범표
1: 범표 박씨를 네. 물어다 준 제가 또 박씨지 않습니까?
0: 아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그 박씨를 물어다 줘서
0: 네.
1: 흥부가 그렇게
0: 네. 네,
1: 다시 막 부자가 되었다는 그 제비인가 봐요 제가.
0: 아, 그러니까요. 네. 아유 마침 또 어디 맞죠? 박흥보가. 박흥보가.
1: 예.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렇게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1: 그렇죠.
0: 주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이게 그 뜻이 큰 뜻이 담긴 것 같습니다.
1: 네,
0: 판소리를
1: 네.
0: 잘 또 전승해서
1: 네.
0: 온 방방곡곡에
1: 그렇죠.
0: 우리 연면조선족 판소리를 널리 전파라 은혜를 갚으라는
1: 뜻이셨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예, 예.
0: 할아버지께서 내다보셨어요.
1: 예예 예. 맞습니다. 은혜를 갚아야 될
0: 네.
1: 제비다. 제비는 좀 지혜로운
0: 그럼요.
1: 그 저물이니까
0: 네.
1: 은혜를 갚으면 좀 지혜롭게 네. 살아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언니 저는 또 언니 친언니가 한 분 네. 계시고요. 이름은 박미연인데
0: 네.
1: 아름다운 제비인가 봐요.
0: 네. 아름다운 제비.
1: 제비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 잘 모르겠고
0: 네.
1: 제가 또 항상 농담으로 우리 언니한테 항상 네. 아름다운 제비 아름다운 제비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놀려주기도 하고
0: 네.
1: 그러던데 저는 그 아마 남아 선호 사상이 조금 강했던 집에 좀 둘째로 태어나서 저희
0: 네.
1: 아버지께서 장남이셨으니까 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저한테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0: 네.
1: 제가 알기로는 먼저 이름을 먼저 지어 놓으시고 기다리셨다는
0: 어.
1: 네, 남자 이름을 이렇게.
0: 근데 예. 따님이.
1: 그게 또 따님이었어요.
0: 아유.
1: 그래서 할아버지가 좀 많이 노하셔서 당시 이름을 안 지어주신 걸로
0: 아유.
1: 알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이 없이 너는 살겠냐 그래서
0: 네.
1: 아니 집이 연자 돌림이니 그냥
0: 네.
1: 연자는 그대로 두고
0: 네.
1: 너는 그냥 작을 서자 둘째니까
0: 네.
1: 작으니 서자를 붙여서 그냥 서연이라 해라
0: 네.
1: 그렇게 이름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연이가 되었는데
0: 네네.
1: 저는 그 이름이 또 너무 좋았어요. 계속
0: 네네.
1: 그래서 그런 또 이런 뜻인 것도 잘 모르고 살다가 이제 조금씩 뭐 이렇게 글자를 알아가고 할 때 한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갚아야 될 제비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어깨가 무거웠죠. 내가 왜 은혜를 갚아야 되지?
0: 그게 아니에요.
1: 그런 식으로.
0: 지금 보면은 예. 할아버지께서
1: 예.
0: 우리 박은현 선생님이 판소리를 예. 해서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들 줄줄 미리
1: 예.
0: 알고 계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0: 네네.
1: 언젠가 한번 제가 그 겨울에
0: 네.
1: 한번 그 층계로 올라가다가
0: 네.
1: 너무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네. 다친 적이 있었는데
0: 재밌다.
1: 네. 아, 내가 그 범표 박씨를 고프로 다칠 그 재미인가? 정말 그 재미인가 하면서 혼자서
0: 아유.
1: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0: 그래? 아니 그러면 저는 오늘 이거 개정을 해드리겠는데
1: 예.
0: 수정해드리겠는데
1: 예.
0: 그냥 제가 박소연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냥
1: 맞습니다.
0: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0: 오늘에야 발견했거든요.
1: 예, 예. 맞아요.
0: 박은현 선생님인데 왜 앞으로도 그 사회적으로도
1: 그렇습니다.
0: 박서연 각기로 박은현
1: 그렇죠. 네. 신분증 네. 이름은 박은현.
0: 그러면 박은현이죠.
1: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장 같은 것도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이름을 그렇게 알겠죠. 아시고서 그래서 박서연으로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못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방송에서 근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니 제가 네. 어떤 그 블로그에 올라온 기사를 봤는데 네. 그 한어로도 작을 소자가 아니고 알았다 소자잖아요. 그래서 아니 박소연 선생님 이름이 굉장히 이게 사람들 헷갈려하시구나 해서 팠어요. 팠는데 예. 박은현이더라고요.
1: 좀 아는 재빈가 그런 뜻인가요? 예. 뭔가를 좀 아는 재빈가
0: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 박은현 선생님 전부 다 예. 박소연은 예. 어릴 때 이름이고
1: 예 맞습니다. 예,
0: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네. 활동하고 네. 신분 국민 중국 국민 이름은 네. 박은현 선생님이라는 걸 네. 다시 한번 아우 저도 이렇게 네. 이렇게 헷갈려지기 처음이네요.
1: 맞아요.
0: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딸이라고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제일 그 막내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 이름이 뭐래하고 해서 예. 제가 그냥 저 오미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미란이 됐거든요. 근데 고중 가서 그때는 혹시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름을 더 멋있게 그때 가서 보이고 지는데 제절로 진척이 미완 밑자살림이라 미화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미화는 싫고 미란이라 하면 되겠다 이래서 지은 이름이에요.
1: 너무 너무 예쁘세요 이름이. 저는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 그 사촌 오빠들 네. 이렇게 이름을 보면 광자돌림이시거든요. 네. 제가 잘못하면 광연이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행이다. 서연이라는 이름이 저는 출고 그렇게 들었고 네. 또 그렇게 또 좀 저한테는 뭐 좀 그래도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출근하고 일을 하면서부터는 은연이라는 이름을 좀 많이 쓰게 되면서 살짝은 좀 어색하지만 네. 예, 그래도
0: 안에도 예, 머릿속에 잡힐 있습니다. 것 같아요.
1: 네, 예.
0: 은혜를 갚은 집이
1: 그렇습니다. 네. 제가 범표 네. 박씨를 물어보겠습니다.
0: 자 그래서 우리 또 반설이 가죠. 예, 네. 뭐 또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네. 또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네. 혹은 또 방송을 네. 보시는 틱톡으로도 되잖아요. 보실 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박은현 선생님 하면 네. 어디서 또 다른 선생님 오셨나 생각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 네. 박서연 선생님이자 박은현 선생님이라는 걸 여기서 네, 시정해 드리겠습니다.
1: 네. 본의 아니게 오늘 또 이름에 대해서
0: 이름이 아마 여러분은 다 이름이 지금 요즘 네. 친구들은 이름을 다 예쁘게 짓잖아요.
1: 그렇죠. 이름이 얼마나 예쁩니까? 지연이, 네. 은지.
0: 지연이, 은지.
1: 그렇죠. 유경이. 네. 참, 니나 너무 저한테는 다 정말 예쁜 이름이죠.
0: 네. 네. 윤성무. 성무.
1: 예, 네. 예.
0: 그럼요. 예. 성무 하면, 뭐, 뭐예가 또 겸비됐나요?
1: 그렇죠.
0: 예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1: 성무의 성이 별성자인가요? 네. 아, 그럼 어떻게 그 불의를 해야 되는 거죠? 성무 이름을? 어떻게 이름을 불의를 하시는 거죠?
0: 이름을
1: 칠 때 이름? 어떤 뜻으로 또 불의를?
0: 마이크 잡고 성모가 지금 갑자기 내 이름은
1: 누가 지었지?
0: 네.
2: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처음에 지어주실 때는 윤영이라고 졌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후에 그 점쟁이한테 가서 이렇게 보았는데 윤성무라고 이렇게 지어라고 그렇게 해서
1: 너무 깊게 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아, 이름에 대해 짚어봤어요. 예. 자 이제 판소리 예. 사철가
1: 그렇죠. 예, 단가를 또 저희들이 한번 또
0: 판소리와 단가
1: 예, 그렇죠. 판소리 네. 부르기 전에
0: 우리가 소리죠. 짧은 소리로
1: 전번 시간에 쭉 한번 다 그래도 지나가 봤습니다.
0: 네.
1: 엄청 어려운 설인데 어느 정도로 되셨는지
0: 네.
1: 한 번씩 오늘은 또 검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이산 저산 우지빈이 할게요. 자, 이산 저산 하나 둘
3: 우지빈이

0: 여기서 음이 잘 안 잡혀지죠.
1: 그러죠. 그리고 그게 분명코가 아니라 이산 저산 하고 꽃이 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산 저산 꽃이 빈인데 이산 저산 꽃 지빈이 분명코 이렇게 되거든요.
2: 그 부모 지금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면은 음이 네. 서로 다 달라요. 저도 다르고 여기 다 학생들 다 다르더라고요.
1: 그래서 다절이는 굉장히 어려운 게 커요. 네. 이산저산 산
2: 이산저산
1: 하고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산저산 꽃이 아니라 꽃 지빈이 이산저산에 꽃이 피었다거든요. 이산저산에 꽃이 피운 게 아니거든요. 이산저산 꽃지빈이 자 이산저산 하나 둘
3: 꽃지빈
1: 그렇죠. 이 선으로 하나 둘
3: 분명고 봄이 오구나
1: 얼씨구
3: 봄은 찾아왔건만은
1: 그러면 짚어갈게요. 범은 찾아 이상하죠. 범은 찾아왔건만은인데 범은 찾아은으로 가야 되거든요. 범은 그러면 범은 찾아인데 범은 찾아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자꾸 벌어지지 않게. 자.
3: 봄은 찾아
1: 그렇죠.
3: 왔건만은
1: 그렇죠.
3: 세상사 쓸쓸하느라도 어제 청춘
1: 그렇죠.
3: 일러니
1: 아시고
3: 오늘 백발 한시호나
1: 오늘 백발이랑 오늘 백발 차이에요. 오늘 백 백발한시모구나. 자,
3: 오늘 백발한시모구나.
1: 그렇게 가는 거죠.
3: 제 청춘도 날 버리고
1: 쉬고
3: 저럼 시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1: 쉬고
3: 반교가
1: 아니라 반교자
3: 반교
1: 그렇죠.
3: 헌들쓸데있나
1: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반교 헌 반교 헌인데 반교 헌들쓸데있나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평행선이 있다 그러면 이 선에서 절대 위로 뛰지 않게 발음이 반겨헌 아니고 반겨헌들 쓸데 있나로 가야 되거든요. 호흡이 딱 따라붙어야 됩니다. 자
3: 반겨
1: 그렇죠. 그대로 밀고 갈게요.
3: 헌들 쓸데 있나
1: 결을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반겨헌 또 건너 뛰셨거든요. 반겨 헌들 들리지 마시고 헌들 쓸 때 있나 자
3: 반겨 헌들 쓸 때
1: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걷어주시고
3: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1: 도망왔다가 하고 호흡을 으가 하고 버리지 마시고 으가 가려거든 가거라 자
3: 도망왔다가
1: 멈춰주시고
3: 가려거든 가거라
1: 그렇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미끄러서 가셔야 됩니다. 소리는 그래서 쟁반 위에다 놓고서 뛰지 않게 쟁반 위에서 이렇게 구슬 날이 튕겨나가지 않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망왔다가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3: 가려거든 가거라
1: 가려거든 제대로 감아주시고 가려거든 자
3: 가려거든 가거라
1: 오시고
3: 니가 가도
1: 저 오세요. 근데 니 하고 두 개 음이죠. 니

0: 하고 떨어지는 음은, 저음은 절대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딱 받쳐주셔야 돼요. 호흡을. 좀 호흡을 오늘은 좀 강조를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음이다 그러면 보통 니, 니 하면서 플랫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니 잡은 그대로 고 힘을 그대로 밀어서 앞으로 갈 때 니가 가도인데 니 저음이니까 자꾸 우리가
1: 풀어지죠,
0: 높게 되죠.
1: 풀어졌죠.
0: 풀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압력으로 그대로 갖고 밀겠습니다. 자, 니가 가도 너무 잘하셨는데 니가에서 또 벌려주셨죠. 니가 가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니가 가도 그러죠. 자,
2: 니가 가도
0: 그러죠.
2: 걸음이 되면
0: 그렇죠. 근데 또 저희들이 여기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항성을 또 한 번에 네. 가라고 해놓고서 사실 또 못 보내는 미련을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자
2: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0: 그렇죠.
2: 반초승화시라.
0: 오늘 왜 아귀성이 이렇게 잘 됩니까?
1: 네.
0: 그렇죠? 아래턱. 아래턱이 찢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정도는 옆으로 쫙 늘려주세요. 그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가 아니라 녹음 방초. 자,
2: 니가 가.
0: 어, 녹음 방초만 할게요.
2: 녹음 방초 승화시라.
0: 잘하셨는데 방초의 입모양은 맞으셨어요. 그런데 방을 집중하다 보니까 녹음의 금의 힘을 푸셨단 말입니다. 아니라 녹음 힘 놓지 마시고 방초 그대로 갖고 가세요.
2: 녹음 방초
0: 그렇죠.
2: 승화시다.
0: 날씨가
2: 예 붙어있고
0: 예 붓 하고 예. 우리가 닫아주시잖아요. 예 붓 더 이렇게 벌어지신 것이 아니라 옛 붓터 그대로 가면 옛 붓터가 아니라 옛 붓터 일러 있고 자
2: 옛 붓터 일러 있고
0: 쉬고
2: 여름이 가고
0: 하나 둘
2: 가을이 돌아오면
0: 좋으세요. 가을이 돌아오면에서 어느 글자가 틀린 것 같으세요? 가을이 돌아오면 어느 글자가 틀리셨는데 아유. 가을이 돌아오면 어느 글자죠?
2: 나라의
0: 낙모간천 하면서 계속 호흡이 따라가죠. 낙모간천 이렇게 플랫 되는 게 아니라 낙모간천 자
2: 낙모간천 찬바람이
0: 그렇죠.

0: 비고 보면 월백 설백 1700원이
1: 여기서 그 지금 쓰는 목은 맞으세요. 그러면 월백 설이랑 월백 설백의 차이거든요. 설 서에서 올까지 가는데 멈춰버리지만 호흡이 안 끊기. 그러면 설백 빼도 주시고 전치 뜬 것이 아니라 1700원이 이렇게 건너가야 돼요. 월백
0: 월백
1: 목 놓지 마시고
0: 월백 1700원이 모두가 빠른 것이로구나.
1: 아이고
0: 무정 세월은
1: 그렇죠
0: 더더

0: 청춘도 청춘도 마지막에 곱게 감아주세요. 청 내 귀로 응을 들으시고 진행하세요.
1: 청춘도
0: 그렇죠.
1: 아차 한번
0: 그러죠.
1: 늙어지면 다시 청춘.

0: 하나 둘.
1: 예, 한 말 들어보소.
0: 얼씨구,
1: 인생이 모두가
0: 얼씨구
1: 백년을 산다고 해도
0: 그죠?
1: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어.

0: 가세요. 첫 머리를 탁 건드려 주시고 풍망 머리를 풍에 북에 첫 글자를 탁 건드려 주시고 풍망 선을 놓지 마시고 호흡으로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자.
1: 풍망산 저는 위로 오구나
0: 위로 찍어주시고
1: 위로 오구나
0: 예 그러죠
1: 반반지 순사로 생전에 한잔 술만도 못합니다.
0: 한잔 술만이 아니라 한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1: 한잔 술만도 못하느니라
0: 입을 푸셔서
1: 세워라
0: 하시오.
1: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마라
0: 세워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의 차이에요. 세워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 선생님께서 그 소리를 하실 때는 왜 이렇게 날카롭게 하냐고. 난 씩씩하게 잘 했는데 어찌 저렇게 날카롭다 그러지?
2: 예.
0: 어떨 때는 좀 사납다, 너무 사납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워라, 가지 마라, 세워라, 가지 마라의 차이예요. 예, 요거를 꼭 분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샵 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게 그 뜻이에요. 예. 세워라.
1: 세워라 가지 마라
0: 그러면 가지를 내가 낮추려면 그 낮추는 앞에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워라 이게 여기서 놓지 마시고 가지 마라인데 네. 세워라 아 끝났네 가지 마라면 연결이 안 되는
3: 소리를 다시 쓰니까
0: 그렇죠. 그래서 거기 멈췄지만 멈추지 않게 호흡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세워라

0: 치고
1: 세월아 가지 마라.
0: 하나 둘
1: 가는 세월 어쩔 거라.
0: 가는 세월 어쩔 거라. 어쩔 거라. 그렇죠. 어쩔 거나가
2: 어쩔 거냐.
0: 어쩔
2: 말하는 것처럼.
0: 그렇죠. 아이고 어쩔 거나. 아이고 어쩔 거나. 이런 거 어쩔 거나가 아니라 좀 무서우세요. 가는 세월 어쩔 거나. 자, 가는 세월 어쩔 거나. 그러죠.
1: 그러지.
3: 저가 높아지네.
0: 그렇죠.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 너무 아랫소리를 하다 보니 좀 제가 아니 이렇게 안 그래도 가사가 늘어지는데 이렇게 늘어지다가 이제 이렇게 늘어지다가 주무시지 않을까.
3: 갑자기 세월이 가는 게

0: 안 그래도 아. 지금 늘어지는데 또 가사도 또 늘어지다가 저희들이 다 주무실까봐 제가 한번 높여봤습니다.
1: 정신 번쩍 차렸네. 예, 예. 너는 갑자기 뜨니까 세월이 저만큼 갔습니다.
0: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제가 갑자기 맞춰봤어요.
1: 예. 아, 그래도 다 다잖아요. 예, 예.
0: 제가 오늘 제 앞에서 이름을 바꾸도 이름 조금 예, 그래서
1: 네. 야, 이렇게 흐려웠으면은
0: 그렇죠. 괜찮을까요?
1: 건강해질 것 같아요.
0: 괜찮으시죠?
1: 네. 네. 세월아.
0: 그럼요.
1: 아니, 20대 여기 앉아 학생들은 예, 예. 갑자기 뭐 세월이 가는데
0: 왜 이렇게 웃으시지? 무슨 뜻인가? 아마 이럴 거예요.
1: 네. 20대는 10대는 세월이 가는 게 그렇죠. 너무 느려서 갈 것 같아요. 네. 30대부터는 이게 학생살같이 가거든요.
0: 그래서 늘어지세요. 너무 늘어지시니까 제가 한번 높여봤습니다. 예. 어떻게 하지? 느려지부터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너무 웃는데 저 또 저렇게 세상 거 너무 좋은 거 정색하니까 또 약간 어떻게 한 공간에서 이런 짓이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어쨌든
1: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네. 가는 게
0: 그렇죠.
1: 오래 할지 오래 할지
0: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가는 세월인데 저희들이 자주 웃으시다가 즐겁게 네. 보내시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어진
1: 늘어지자

0: 끝! 하고 지금 진성이 너무 많고, 시성으로 가면 끝! 이게 끝인데 지금 끝! 너무 절설이죠? 끝으로 가야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성으로 가주세요.
1: 끝?
0: 그렇죠. 그 소리죠. 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끝? 끝? 그렇죠. 그 소리죠. 그렇죠. 그 소리죠. 제가 수업 때도 학교에서 자꾸 이래서 저희 제자들은 이제 습관이 돼서 괜찮은데.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개수자, 개.

0: 달아놓고 자 대한내 달아놓고
1: 그렇죠
0: 꽃고 부식하는 놈과 하나 둘 부어 부려 하는 놈과 형제 화모
1: 그렇죠 하는 놈과 형제가 아니라 희영제 희영 희영 두 글자로 형제 화목 못 얻는 놈자 형제 화목 못 얻는 놈 그러죠
0: 잘해요 잡으다가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어 푸는 것이 아니라 부르듯이 않게 오히려 잡으다가 힘을 주셔야 되죠
0: 잘해요 잡으다가 잡 잘해요 잡으다가 저 세상
1: 좋으세요 으가 으가로 끝났다가 또 저로 가죠 이어지는 소리에 글자가 가에서 저로 가죠 그럴 때 잡으다가 으가 하고 닫아주셔야 으가 으자로 가시는데 잘해요 잡으다가 저가 되는 거죠. 제가 원래 좀 조신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2: 예. 그렇죠.
1: 예, 예. 어떡합니까? 아까 아까 이름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2: 저연이 할까요 그냥?
1: 잡으다가 걷어주시고 가 잡가 하고 저를 저로 밀고 나가시. 저 세상자.
0: 잡으다가 저 세상

0: 돌아보세, 돌아보세, 돌아보세.
1: 마지막 부분은 걷어주세요.
0: 돌아보세, 돌아보세.
1: 새 흐르는 게 아니라 새, 새. 잡아주세요.
0: 돌아보세,
1: 호흡으로.
0: 돌아보세.
2: 그렇죠.
1: 그게 하시죠. 그래야지 깔끔해 보이거든요.
3: 에이.
1: 잘만 하시네요.
3: 잘 배웠습니다.
0: 예. 복수한 것보다 오늘 한 것보다는 또 다 틀렸어요.
1: 자꾸 네. 새롭게 그, 느껴지시나 봐요.
3: 어제 예. 그 전화 참여하시는 분이 야 사철가를 몇 년 전에 배울 때랑 지금 배울 때랑 예. 엄청 바쁘다고 어렵다고. 근데 만약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네. 사철가 지금의 사철가를 배웠으면 네. 더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사철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1: 네.
3: 그래서 사실 그때 어려운 항성 같은 부분은 우리가 못 배웠잖아요. 네. 근데 어느 만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넣는 거라고 하니까 이해가 된대요.
1: 네.
3: 네. 열심히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1: 너무 감사하죠. 네.
3: 그럼요.
1: 좋은 소리를.
3: 자,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런 수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거든요.
1: 그렇습니다.
3: 예,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그렇죠. 지수추어 있잖아요. 막 이거 파고 이렇게 파고 그렇습니다. 또 누러야 되고 이런 부분을 예. 우리가 들으면 보면은 그게 지워 안 지거든요. 몇 그렇죠. 년 지나도.
1: 그렇죠.
3: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배웠던 내용들이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1: 예.
3: 예전에 배웠던 거랑 지금이랑 아니 사실 예전에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안 예. 배웠으면은. 근데 사실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소리가 자꾸 나온다고.
1: 예.
3: 근데 사실 괜찮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3: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1: 그래서 저는 반소리는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워내는 거거든요.
3: 예.
1: 그래서 소리를 한 다음에 목이 집중이 보통 되시는 것 같은데 목이 아니라 몸입니다.
3: 예.
1: 몸으로 배우셔야 돼요.
3: 예.
1: 그래서 제가 좀 몸을 좀 그럼요. 최대한 많이 좀 쓰려고 하는 편입니다.
3: 네. 야, 벌써 시간 다 됐어요.
1: 아유.
3: 저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은현 선생님으로부터 사철가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3: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자니였습니다.
4: 이산저산 꽃이 비니

0: 김우징 장편 소설 무성한 꽃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90년대와 1990년대의 상해 경안사 시장에서 시작된다. 한 남성이 시장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도도다. 도도는 이곳에서 해산물 장사를 하고 있었고 장사 규모도 제법 괜찮은 편이었다. 도도는 주인공 호생의 전 여자친구인 매서의 유시다. 호생은 도도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가볍게 인사를 건넨다.
1: 이야, 대게를 팔기 시작했구나.
0: 도도는 아주 열정적으로 호생을 반기며 상의 사투리로
1: 오랜만이야
0: 하고 외친다. 그리고는 차나 한 잔 마시라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지만 호생은 할 일이 바쁘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도도는 끈질기게 권한다.
1: 들어와, 풍경이나 보고 가.
0: 시장 한복판에 있는 해산물 매대에 대체 무슨 풍경이 있을까 싶지만 도도의 지나친 열정에 호생은 거절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매대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도도의 아내인 박매가 다가온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호생씨 앉으세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하고는 곱게 걸어 나간다. 도도는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낸다.
1: 나 이혼하고 싶어. 너가 좀 방법 생각해줘.
0: 호생은 웃으며
1: 남자라면 아내를 양해하고 챙겨줘야지
0: 라고 답한다. 그러자 도도는
1: 하하, 나도 너처럼 하고 싶다.
2: 그럼 백평은 해외로 나간 지 몇 년째인데 너는 왜 이혼 안 해?
0: 라고 반문한다. 도도가 말한 백평은 바로 호생의 아내다. 그녀는 이미 해외로 나간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돌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호생은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자 대답을 피하고 다시 시계를 보며 자리를 떠나려 한다. 하지만 도도는 자기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다.
1: 봐, 내 이곳 정말 풍경 좋지? 바깥은 환하고 천막안은 어둡고 눈 의자도 낮아서 편안해. 이게 바로 일에 지치지 않는 비결이야. 나는 의지할 곳이 있으니 아무 걱정 없어.
0: 그리고는 호생에게 몇 시에 장사를 시작하는지 묻는 질문에
1: 5시쯤이야. 주변 아주머니들과 잡담하고 웃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거지.
0: 라고 답한다. 이어 도도는 작은 수첩을 펼쳐 호생에게 보여준다. 수첩 안에는 여자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있다. 도도는 바지를 툭툭 털며
1: 봐, 향왕 친구가 준 옷이야. 장사할 때는 겉모습이 중요하잖아. 자주 대게를 집까지 배달해야 하니까. 방까지 배달해서 차 한잔 마시고 인생 이야기 나누고
0: 라고 웃으며 말한다. 호생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 무시하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30살 후반의 여자가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온다. 도도는 낮은 목소리로 어, 왔어 왔어 라고 속삭이며 인사한다. 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운 듯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도도는 그녀에게 이번 대게는 정말 최상의 품질이야. 어제 너에게 말했지. 여자는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에 넣는 음식이 가장 실속 있다고. 라고 말한다. 그녀는 살짝 웃기만 할 뿐 말을 내뱉지 않는다. 도도는 계속해서 너한테는 언제나 싸게 판매할게 라고 말한다.

눈앞은 환하게 밝고 그녀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빛나고 그녀의 선명한 눈은 대개 통에 고정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대개를 보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도도는 다시 안으로 들어와 호생에게 몇 번이나 왔어? 분명히 다시 올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그리고는 너에게 알려주는데 이런 만남은 인내심이 필요해. 사실 아주 간단해. 안 되면 그냥 대게를 집까지 배달해 주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한다. 호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시 시기를 보며 정말 가야 한다고 말하고 매대를 빠져나온다. 도도는 그가 정말 가려는 것을 보고 따라 나와 대게를 담아 건네며 작은 선물이야 라고 말한다. 호생은 사양하지만 도도는 내 친구가 남편과 이혼 소동 중이야. 너가 변호사니까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한다. 호생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을 꺼내 도도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도도는 명함을 바꿔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호생은 짜증이 나 몸을 피하고 됐어 가야 해 라고 반복하며 받은 물건을 도도의 손에 쥐어주고는 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짧은 만남이 끝난 뒤 사흘의 시간이 흘렀다. 도도는 호생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상해 횡봉철교 부근에 작은 여관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기차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이익이 정말 좋다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호생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는 도도가 대개 장사에서도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만약 여관까지 함께 운영한다면 훨씬 더 많은 말썽과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호생의 마음속에 옛 기억이 떠올랐다. 1980년대 상해의 젊은 남녀는 만날 때 주로 작은 개인 카페를 이용했다. 어느 밤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매서는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 호생 씨한테 여자친구가 있다니 라고 말했다. 호생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고 이름은 백병이야 라고 말했다. 매서는 한 달에 몇 번 만나? 라고 묻고 호생은 한 번이라고 짧게 답했다. 매서는 그래도 되겠어? 라고 놀라며 물었고 호생은 소개팅으로 만난 거야. 외모는 평범하지만 장점은 집이 있다는 거야 라고 설명했다. 매서는 웃으며 호생씨 너무 정직하다니까 모든 걸 다 말해 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도 결혼을 원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집이 있는 남자인데 자신은 전혀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기분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했다.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0: 저의 몸은 조금씩 호생이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은 주로 영화를 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며 데이트를 했다. 대극장이나 영화관에는 커플 전용 카페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매서의 어깨를 툭 쳤다. 매서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고 호생은 재빨리 손을 놓고 똑바로 앉았다. 검은 탑처럼 덩치가 큰 여자가 서 있었고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그녀의 눈동자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매서는 외쳐! 할 일이 있으면 말해! 라고 짜증내며 말했다. 그 여자는 매서야, 우린 자매끼리 친한 사이잖아. 나 못 알아보겠어? 라고 말한다. 매서는 당황하며 지금 할 일 있어 라고 둘러댔다. 그 여자는 앞자리를 가리키며 네 사람 꽃같이 저녁 먹고 주변을 구경하자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그 여자가 사라진 뒤 매서는 호생이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며 빨리 가 어서 나가자 라고 속삭였다. 두 사람은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카페를 빠져나왔다. 매서는 짜증을 내며 저 여자는 농사 시절 집주인 딸인데 몇 번 만난 것뿐인데 왜 또 나타나는 거야? 정말 이상해! 라고 불평했다. 호생은 웃으며 넘어가고 두 사람은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 뒤 매서는 야간 학교를 3개월 다니다 그만두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학교 정문에서 호생이 수업을 끝내기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함께 간식을 먹고 거리를 거닐었고 호생은 언제나 매서를 골목까지 데려다 주었다. 어느 날 매서가 호출 전화를 걸어왔다. 호생 씨, 엄마가 소주로 플라스틱 원료 사업 이야기를 하러 갔어. 밤에 안 올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줘. 그날 밤, 호생은 매서가 사는 신식 골목으로 향했다. 3층으로 올라가면 각 층에 세 집이 있고 각 집마다 문틈에 커튼이 달려 있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고 그 뒤로 호생은 자주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던 중 매서는 호생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솔직히 외국무역 회사에 다니면서 수입은 괜찮지만 지금은 개인 회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 나도 개인 사장과 함께 일하고 싶어. 호생은 생각을 잠시 하고
1: 내 친한 친구가 아프리카에 자파를 수출하는 사업을 해.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어.
0: 라고 말했다. 매서는 이름이 뭐야?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고 호생은
1: 아보라고 해 라고 답했다.
0: 매서는 깜짝 놀라 호생의 팔을 툭 치며 아주 유명한 분이야. 자주 우리 회사에 오시고 동료와 업무를 보거든 라고 말한다. 이어 호생이 말했다.
1: 아보는 나의 수십 년 친구로 정식 장사만 하고 성격도 매우 시원하고 솔직해. 내가 소개시켜줄게.
0: 시간은 흘러 그날이 찾아왔다. 호생과 매서는 상해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그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소양은 허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편 소설 무성한 꽃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난,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이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오티시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대규모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끝뇌보신환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립시다.
0: 네.
1: 일단 우리 우대활동 계속 진행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이번 달에 난치비도 물고 여러 가지 김장 준비도 하고 이러느라고 경제적으로 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은 좀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병치료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서는 혈압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한 알 먹고 뭐 알로티핑도 좋고 뭐 인다판도 좋고 본래 기존에 먹던 혈압약을 한 알씩 먹었댔는데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도 아예 어지럽고 좋았댄데 어째 갑자기 우리 머리가 어지럽고 뒷대퇴가 뻣뻣해 나고 혈압 재보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우리 요즘 들어서서 혈압 관리에 중시를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을 쓰시는 분들은 혈압 방면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건뇌보신환 자체에 우리 혈압약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에서 혈압약이 무엇인가? 뭐 서약처럼 그 하얀색 나는 알약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두중이라는 게 나무 껍질처럼 생겼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두껍게 생긴 건데 뚝 끊어서 쭉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하얀 이런 진이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게 진액이 나옵니다. 이 두중이가 바로 중에서 쓰는 혈압약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진액 같은 것이 혈관이 굳어지는 걸 혈관을 나른하게 탄성을 가강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란 게 다 혈관 동맥 硬화 땅땅하게 굳어지면서 늘어나야 될 때 늘어 못 나고 줄어들 때 혈관이 줄어 못 두면서 오는 게 고혈압입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저도 이거 이제 계속 우주로 혈압 온전 안 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지럽게 짜서 나옵니다.
1: 예.
2: 그래 가슴도 구두들하면 머리에서 소리 나는지 그래서 어떤 소리 그것도 그 밤낮에 계속 나지 이래 고생하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해 건뇌보신환 듣고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게 아이 나옵니다. 조금
1: 맞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왕고성 두통 실면증 이게 다 치료되는 약

0: 예, 그렇게 가슴이 항상 후들후들했는데 가슴 떨린 증도 주고 안 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전례적으로 밤 소변이 영 닫았습니다.
1: 예.
0: 어, 한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다가 자지 못하다가 아침에 아 머리 어지럽지 이래 건져보시 한번 후부터 예. 밤소변에 또 한 번만 소변에 맞으면서 밤소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렇죠.
0: 예.
1: 그리고 소변도 좀 힘이 쉽게 예, 시원하게 나갈 겁니다.
0: 예, 소변이 되는 것도 조금씩 조금 소변이 영 시원 잘 나갑니다.
1: 예. 예.
0: 나 이게 효과 좋을 때 이하고 좀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이거.
1: 예. 계속 잡수면 잡술수록 우리 100세까지 무병하게 장수할 수 있는 약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에도 예, 학도에 참고야 배달받겠습니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2797. 예, 알겠습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 오전 건네보시고 한 7달 썼습니다.
1: 여전히 예.
3: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어린이 난 다음에 안주나 전화가 빙빙 돌고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1: 예.
3: 업돼 있다가도 예, 안세에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지나야 또 정신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어느 경우가 기억력이 상실돼서
1: 예.
3: 엄마 말했던 것도 잊어먹고 예,
1: 맞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 걸 오래 둬두면 이게 다 치매 조기 증세가
3: 예,
1: 말입니다.
3: 이거 먹고서 이 그래 며칠 할 때도 그래도 기억력이 차츰차츰 돌아.
1: 나사시죠.
3: 이 말이 아이들 던게 그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3: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를 잘하고 깨끗한 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그나마
1: 예.
3: 망글던 게 그게 헷갈려가지고 예.
1: 예.
3: 그리고 아예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미를 자극하고 그게 엔 좋습니다. 그리고
1: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손발이 치기던 게 그것도 경력이 또 다른 것보다도 예, 돌아갈 것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3: 절대로 그만 이어도 잊어먹고 오늘 어째도 꽂아놓고도 또 가지고 댕기지 못하고 이래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할 것 같습니다.
1: 예.
3: 그래 이래서 활동이 솔직히 또 배달받아서 한 1년 써볼까 안 해서 그랬다.
1: 예. 요즘 우리 활동 이용한다 할 때 한 1년 치시 되는데 가격이 예. 많이 엄청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
3: 그렇죠.
1: 우대 활동 참가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나도 지금 건네 보신 한 어서 먹은 지 여러 달 채 되는데 여기 저기 사정이 아프던 게 많이 해결받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4: 먼저는 봐서 동맥경화 있고 고혈압이 좀 있으면서 내 머리 그냥 항상 얼빠나고 혈압이 조절해서 안 됐댔습니다.
1: 예.
4: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약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봐도 낫지 않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어지럼증이 지만 해결됐습니다.
1: 예.
4: 그리고 머리가 좀 머리 터질 것처럼 그냥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던 게 지만이 났습니다.
1: 예.
4: 목도 해결됐습니다.
1: 예.
4: 그리고 목 대체 그냥 뻣뻣하고 얼리소리 버치면서 이래서 불편하던 게 그것도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1: 예.
4: 그리고 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자꾸 황황하고 예, 그런 것도 좋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면 또 마음도 막 같이 긴장해 나고 예, 막 긴장해 나고 이러던 증상이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1: 예.
4: 그래서 저녁에 자자면 그냥 깊은 잠 못 자고 그냥 얕은 잠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엔 깊은 잠 푹 잠도 잠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그 이 약이 산조인이랑 원지람 룡골이람 다 들어가 놔서 이 실명증 치료에서도 확실한 약입니다.
4: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먼저 눈도 예, 또 건조하고서 그냥 눈이 건조하니까 뻑뻑하고 좀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눈도 지금 이렇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렇죠. 그거는 간이 해독 기능이 높아지게 되면은 눈이 그 안구 건조증이 바로 해결됩니다. 안구 건조증은 효과 빠릅니다.
4: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어제 나는 소변에서 냄새 무슨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게 소변에서 냄새가 애기 나던 게 냄새가 많이 난다.
1: 예, 정염증이 있었죠.
4: 예, 먹다 이런 소냐 처음 먹어보니까 네. 낸데서 먹고 낸데 하고 맞으니까 난 최고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 다병약입니다. 한 사람.

0: 몸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병, 다병이 병이 예. 많을 때 쓰는 약이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활동할 때 싸게도 갑수소를 맞이해서 오늘도 계속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의대 활동 아직 합니다. 예. 네. 참가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가신 건의받지 않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나 세상에 와서 이그 뭡니까? 말한다는 게 저 사람이 내 말 알아들었습니다.
0: 네.
3: 선생님 말하면 저 사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0: 이 뇌조직에서 신경세포가 수복이 되고 이 뇌경색 후유증이라는 게 다 머리에는 뇌신경이 손상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중풍 왔던 후유증이 빨리 났습니다.
3: 예, 겨우이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잘 맞아요. 지팡이 찍어도 잘 맞고 그런데 지금 지팡이를 던져뜨기도 용서할 거로 생깁니다.
0: 확실하게 효과 보고 있습니다.
3: 예, 겨우 사전에 밤에 다섯 번 여섯 번 받은 게 지금 한 번 기껏내요. 던져두 번 보지 계속 한 번 씹어옵니다.
0: 예.
3: 겨우이 침에 정수 있어서 이 세수하고도 예, 물을 계속 열어놓고 밤중에 또 손 벌러가서는 또 불을 계속 온밤 펴놓고 그다음에 예. 그 미투도 탈아놓고는 또 아이 탈았다고 이런 내가 보면
0: 큰일 나죠.
3: 예, 그 나무에 올라가고 이러던 게 아 일 좀 쓸싹 없어졌습니다. 약 쓴 게
0: 초기에는 이 약이 확실하게 효과 본다.
3: 그랬나 어떤 때 그럴 때면 밤에 온밤 못 잤습니다. 진짜 멋지가 어찌까지 생각하면 자꾸 생각을 못 잤는데 아 지금 일정시 없어서 이 약이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0: 그래서 사고 나거나 그래서 제 집을 못 찾아서는 이 그 뭐니까 사람 찾는 광고도 나가고 그녀는 찾고 보면 큰 낭패를 보는 것도 있고 하죠. 예, 초기에 빨리 이런 약을 쓰면은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3: 예, 기호에 혈압이 높은 게 선생님 정사이었습니다.
0: 예.
3: 기호에 자꾸 하품합니다. 기름이 하품해야 한다.
0: 예.
3: 선생님 이야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저가에 또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자 그랬는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건네보시안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형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로 오래 해가지고, 그리.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저기 노골이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제일 많은 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4: 예, 그 다음에는 소이 나빠지고, 예.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폐 나빠지고, 아이고 또 이 오당육부의 병원 가면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치료라 해야겠는가 그래더라 말입니다.
0: 예.
4: 그랬던 게 건네보시안 지금 쓰니까 그 머리 기억도 없어지고 사람이 얼빠내지고 노골 왔다 간다면 그 양의 혈압도 저리야 되면 머리 아프던 게 지금 거의 이렇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방송된 사수하고 어떤 때는 거품이 나가고 어떤 때는 강취도 나가고 어떤 때는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0: 당뇨병 신염이 심하게 왔습니다.
4: 예, 그래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니까 예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이 약은 콩팥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일침자에 그렇게 그도에
0: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제일 큰 이런 효과가 머리가 맑아지고 완고성 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던 게 나사졌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5: 특히 소변 탓수다 뿐이
0: 네.
5: 그렇습니다. 이래까 잠도 지금 기다려 잠다 지금.
0: 네.
5: 이제부터 약 조금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0: 네. 계속 쓰느라면 또 다른 효과를 봅니다. 이.
5: 예.
0: 네, 치료 잘 하시오.
5: 수고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네.
0: 우리 혈압은 이 계절을 많이 탑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춥거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너무 내려가거나 혹은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파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 네.
0: 그것은 다 혈관이 굳어지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저희들 이 건네보신 환에는 두 중이라든가 선우술이라든가 두중도 그냥 여치 않았습니다. 두중을 좀 태운다 하게 포제를 해야 됩니다.

0: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술도 천 우술입니다. 사천에서 나는 우술이란 말입니다. 절대 이 약은 근예보신화는 제가 매일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점이 무엇인가? 양치,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그 근예보신환이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무슨 무엇 때문에 이걸 날마다 말씀드리는가? 약의 질량이 그만큼 보존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예, 제약공장이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라 할 때 이렇게 그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약은 우리 전 방송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신문이든 모든 소개에서 이게 하나입니다.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이가 소개드리는 약에서는. 그래서 천우술이면 천우술 제일 좋은 우술이 들어갔고 두중이면 두중 제일 질량이 또 좋은 두중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혈압이 온정되고 혈압관리가 잘 되고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이 내려가거나 혈압약의 절반 줄이거나 합니다. 혈압은 제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혈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 혈압관리를 잘못한다 할 때는 중풍이 온다거나 중풍도 경색 막혀서 오는 중풍이 있고 혈관이 터져서 오는 중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황머시하청이라는 이런 출혈도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혈관성 문제죠.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혈관이 탄성을 찾고 피가 깨끗해집니다. 청혈, 정혈, 보혈 이게 다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높은 분들 특히 근예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희들 용기 입간구복액을 소개드리면서 우리 많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찌든 병이 들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은 병으로 해서 사망된다. 어쨌든 아무데도 아이 아픈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노화와 같이 이 병 저 병 들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병에 적게 시달리고 병이 걸리면 빨리 치료받고 또 이런 병을 미리 예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또 병을 치료하는 면에서 어떤 약부터 써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병이 든다면은 자꾸 심장이 병이 들면 심장병이야, 고혈압이 생겼으면 고혈압이야, 이런 뚜이정서력 그냥 증상에 따라만 치료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한일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게 계속 심장병으로 결국에는 사망되고 고혈압 약을 계속 먹었다는 게 혈압이 온종하게 되고, 물론 우리 시중에서 이 약만 먹으면 혈압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고

0: 대광고하는 약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고 임신은 두 석 달 이렇게 혈압이 온정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혈압약을 또 특히 서약 같은 거는 꼭 고혈압이 있다 할 때에는 잡사서 평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즉 130허미공주 이하로 내려놔야 됩니다. 한 200시대 든 사람들은 140허미공주 이하에. 그런데 그걸 조절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혈압약을 끊었던 사람들이 혈압이 갑작스레 올라가면은 혈관이 터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혈압약 아예 먹는 사람들이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약 어느 정도는 잡숴야 됩니다. 적게 잡수는가 많이 잡수는가 이 문제지 혈압약으로 조절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치료상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아예 하다 보면은 혈압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이래서 혈압약은 정상적으로 자기 그 혈압이 수준에 맞게 장복하는 게 좋습니다. 서약으로 된 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치료상에서는 우리 이런 혈관이 굳어지지 않고 피가 걸어지지 않고 혈점도를 높이고 혈관이 나른해지고 정서적으로 파동이 그렇게 신경적으로 심하지 않게끔 조절한다 할 때 우리 혈압약을 절반 줄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상에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뒤정치료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래서 많은 치료상에서는 그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생기는 대부분 원인은 간하고 콩팥 비위에 있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심장병이로 고혈압이요, 뭐 폐렴이요 생기는 원인은 특히 우리 폐혈이 세다거나 심장혈이 세다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간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예, 저도 용지 간구부에 지금 수야 이 당뇨 합병증이 선이 나빠졌는데 이거 쓰니까 용좋습니다.
0: 예.
2: 근데 예, 선도 예, 그래서 섭이 잘 나가지, 강치도 없지, 그 다음에 이 저기 냄새도 없고, 예, 거품도 없어서 용좋습니다.
0: 예.
2: 그러니까 예,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예.
0: 그렇죠.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장도 그냥 아무것도 소리도 놀라고 발작 소리도 놀라고 그래서 이 놀라서 어떤 때는 막 이 호도도 하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서 선생님 한 가지 담문합시다. 이 당뇨는 아닌데 이 손이 나빠가지고 지금 이 뭐 주소자는 한답니다. 예.
0: 예.
2: 예, 이런 분은 이것으면 어떻습니까?
0: 일단 투석것을 했다면 여독증입니다. 시지간이 700~800을 넘어가고 이러면서 콩팥질 기능이 아주 떨어져 있죠. 제토로 하다가 이틀 넘어 건너면 또다시 온몸에 독소가 퍼집니다. 이 약은 주로 간하고 콩팥을 동시에 좋게 하기 때문에 여독증이 있는 사람들 꼭 이 약을 쓰신다 할 때는 우리 그 독소가 몸의 독소가 소변으로 빠지는 게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콩팥의 기능, 간 기능을 다 높이기 때문에 시토하는 분들,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 다 이 약 쓰십시오. 이 약이 안전한 약입니다.
2: 안전하죠.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예, 구부의 문의를 해달라 해서 내 지금 선생님께 문의 이렇게 바로
0: 해달라.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특히 강경락이 막혔을 때, 이 강경락이 통과하는 이 통로에 문제가 다 생깁니다. 양쪽 옆구리로 올라오면서 양쪽 젖가슴을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양쪽에 경락이 합해져서 목을 지납니다.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암은 아니지만 만성 우리 후두염 서에서 말하면 만성 인후염 하는

0: 거 우리 중에서 매혈치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강갱각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지금 이 입간 900에서 쓰고 있는데 효과 아주 좋고 효과 빠릅니다. 나는 어제 썼는 감이 야, 주약에 맥이 없고 이 몸이 어제 자꾸 편안하지 못하고 붓기미 소리 그리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달라 아이들미 소리 그래서 이 입간 900에서 내 여전히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기분 싹 열어내면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소화 아이들이 소화 잘 되니까 밥이 맛있고 그리고 예, 그 귀에서 소리 나죠. 그 다음에 들리지 않아 영 고생했는데 이분이 없어도 아이디 등에 이분이 입간구벅에 쓴 후에는 기본상 말이 잘 들린다 이로 완전히 네. 좋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리고 예, 몸이 그냥 붓기 등에 어제는 붓기지 않고 영 몸이 가볍고 다리도 가볍고 영 좋습니다. 네, 이거 어제는 계속 쓸려서 납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내 동생이 지금 남동생이 지금 술이라 자꾸 먹을까 해 간이 간이 좀 나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술을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좋다 됩니까 지금
0: 이 간이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무조건 간이 나빠지죠. 예? 이런 약속 좀 남편 없어.
2: 그런게 그렇게 맥이 없고 게다가 어떤 술을 꿈꾸니까 이 약을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답니다. 그래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어떤은 그래, 우리 두 분이 같이 계속 쓰길래 오늘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강정락은 이렇게 우리 입에 올라왔다가 얼굴을 지나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들어가서 우리 담낭경락이 또 이어봤죠. 예. 그 다음에 아렐루도 그렇습니다. 아렐루도 아래 배꼽 아렐루 지나서 생식기를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특히 남성분들 계속 음낭 습진으로 고생하는 분들 역시 이 강경락이 막혀있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사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인생은 지금부터를 주최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길이 관광도시로 부상함으로써 연길의 야경은 더 황홀하고 사람들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아래 최문서 작사 박광춘 작곡의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여라를 김옥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마을의 잔잔한 모습을 담은 가요입니다. 담현 작사 류영근 작곡의 고향의 느티나무를 최연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청용입니다. 휴식은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며 에너지를 다시 채웁니다. 가만히 앉아 바람을 느끼거나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휴식입니다. 쉬어야만 더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차를 마시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을 멈춰도 좋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하는 시간, 나 자신을 위해 소중한 휴식 시간을 꼭 내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쁘더라도 자신한테 휴식하는 시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0: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천년 역사가 깃들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 도시 풍경을 자랑하는 곳, 과거 왕조의 위엄이 남아있는 고궁과 정문, 인류 최고의 건축 유산 만리장성, 그리고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미식까지 모든 것을 갖춘 도시 바로 중국의 수도 북경입니다.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북경. 단순한 수도 도시를 넘어 중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 생활 문화가 집약된 이곳에서 알찬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북경 도시의 전반적인 매력부터 고궁과 이화원의 고전미, 장엄한 만리장성의 역사, 그리고 북경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진미 미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경 도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경은 중국 화북 지역 중심에 위치한 국가 수도로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3대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천년 고도입니다. 수백 년 동안 중국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깊고 풍부한 역사 문화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사계절이 정확하게 나뉘는 온

대 계절풍 기후로 봄에는 벚꽃과 각종 꽃이 만개하고 여름은 푸른 로금이 가득하며 가을은 하늘이 맑고 청명해 여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 고궁과 장성이 몽환적인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경은 세계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분포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고궁 이화원, 만리장성 외에도 천단, 명릉 등 수많은 유적이 보존되어 있어 걸을 때마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치, 문화, 교육, 예술의 중심지답게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공원, 문화거리가 조성돼 관광은 물론 문화체험 여행으로도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중국 고전 문화의 깊이를 느끼고 싶다면 언제든지 북경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북경 여행의 핵심 명소 바로 고궁 자금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북경 고궁은 명나라 영락 연간에 건축되기 시작해 약 600여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 총 24명의 황제가 이곳에서 생활하며 국가 정무를 봤었던 중국 최고의 황실 궁궐이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목조 건축군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고궁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중축 대칭 구조입니다. 도시 중앙에 정렬된 궁궐 건축물은 동남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며 황실의 위엄과 질서, 균형미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고궁은 크게 외조 구역과 내조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외조는 황제가 공식적인 국가 의식을 열고 공물을 보던 공간으로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이 핵심 건축물입니다. 특히 태화전은 중국 현존 최대 목조 건축물로 황제의 대관식, 축하 행사, 국가 중요 행사가 모두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높은 석단 위에 세워진 웅장한 건축물은 황실의 절대적인 위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내조 구역은 황제와 황후, 후궁 왕족들이 일상생활을 했던 공간으로 건축 규모는 외조보다 작지만 더욱 세심하고 아기자기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건물마다 정교한 목조 조각, 채색화, 문양 장식이 새겨져 있어 고대 중국 건축 예술의 정수를 느끼게 합니다. 현재 고궁은 국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실에서 사용했던 왕실 유물, 보석과 서화, 공예품, 의상 등 수백만 점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전시돼서 눈을 즐겁게 합니다.

거궁의 붉은 담벼락과 황금 유리기와 지붕은 계절에 따라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보이는 고궁은 웅장하고 고즈넉하며 눈이 내린 겨울의 고궁은 마치 고전 그림 같은 몽환적인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경 여행에서 고궁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0년 시간이 깃든 공간에서 역사의 무게와 고전 건축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장한 궁궐을 둘러봤다면 이제 북경 최고의 황실 정원 이화원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화원은 북경 서북쪽 교외에 위치한 청나라 황실 여름 별궁이자 중국 최고의 고전 정원으로 자연 풍경과 인공 건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명소입니다. 더운 여름 궁궐의 더위를 피해 황제와 왕족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정물을 받던 휴식 공간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화원의 대표 명소는 단연 77칸 회랑입니다. 호숫가를 따라 길게 이어진 회랑은 세계에서 가장 긴 정원 회랑으로 기둥과 벽면에는 수천 점의 전통서화, 인물화, 풍경화, 설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천히 회랑을 걷다 보면 중국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만수산 정상에 자리한 불향각, 이화원의 상징 건축물입니다. 높은 곳에 우뚝 선 전통 루각에서 내려다보는 이화원 전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푸른 호수, 푸른 숲, 정자와 다리가 어우러진 풍경,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봄에는 복숭아꽃, 벚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연꽃이 호수에 피어나며 가을에는 단풍이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고요한 설경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화원은 인공적인 화려함보다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특징이라서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을 힐링하고 싶을 때 최적의 장소입니다. 북경의 웅장한 역사 유적 속에서 잔잔한 정원의 여유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화원 여행 꼭 한번 경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북경 여행의 상징, 세계 최고의 건축 유산 만리장성을 소개해드립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을 대표하는 세계 문화유산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토목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춘추 전국 시대부터 시작해 진나라, 한나라, 명나라 등 여러 왕조에 걸쳐서 수천 년 동안 축조된 방어시설로 중국 북방의 국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하늘 끝까지 이어지는 성벽의 모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험준한 산 위에 쌓인 돌과 벽돌 성벽, 곳곳에 자리한 망루와 수비대 초소는 고대 병사들의 수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단순한 돌 성벽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수많은 백성과 병사들의 피와 땀, 노력이 깃든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성벽 위에 올라 탁 트인 산악 풍경을 바라보면 고대 중국인의 위대한 정신과 끈기를 느끼게 되고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한 시원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장엄한 풍경, 바로 북경 만리장성이 가진 특별한 매력입니다. 북경에 왔다면 꼭 만리장성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풍경을 즐겼다면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 미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북경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북경 미식의 대표 주자는 단연 북경 오리구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북경 대표 요리로 바삭하고 고소한 껍질과 부드럽고 담백한 오리고기가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특별한데 얇은 밀전병을 펴고 오리고기, 달콤한 천장소스, 파채, 오이채를 올려서 돌돌 말아먹습니다. 한입 베어물면 고소한 육향과 달콤한 소스 맛이 어우러져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북경 여행에서는 꼭 맛봐야 하는 필수적인 미식입니다. 그 외에도 북경 전통 미식으로 양고기 샤브샤브가 있습니다. 추운 계절에 뜨끈한 육수에 신선한 양고기를 데쳐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또한 중국 대표 면 요리 짜장면, 쫄깃한 면과 달콤 짭짤한 소스가 어우러진 대중적인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북경의 전통 길거리 간식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바삭한 튀김과자, 북경 탕후루, 부드러운 두부꽃, 달콤한 참깨떡 등 다양한 간식이 골목길에 가득합니다. 오래된 북경 골목을 걸으며 현지인들의 생활 맛을 느끼는 것 또한 특별한 여행의 추억이 되겠습니다. 북경 미식은 화려한 조리법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역사 깊은 도시답게 수백 년 전통을 이어온 음식들이 많아서 맛과 역사를 함께 느낄 수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 풍경, 600년 역사를 간직한 웅장한 고궁,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이화원, 인류 최고의 유산 만리장성, 그리고 입맛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북경 미식까지. 북경은 단순한 관광 도시를 넘어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과 생활을 모두 담은 특별한 곳입니다. 걸을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맛볼 때마다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매력이 가득한 여행지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북경을 찾아서 천년 역사의 숨결을 느끼시고 또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미식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정겨운 모습을 노래한 가요,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안룡수 마법자 가수가 부른 어화동동 동의가정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이 노래를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고향의 시냇물가로 조용히 인도할 것입니다.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생활 속 작은 발견을 함께 나눌 진행을 맡은 서대문입니다. 네, 먼저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을 대상을 해서 공개 입찰에 관한 공고입니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기한으로서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매체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에 대상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립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원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우에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에 기업 영업 부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방송국 광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원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으로 대상을 해서 공개 입찰 등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부빈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부빈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판 성실 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설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가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원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요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계 전화번호는 0433-508-5115번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주부님들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온 가족의 건강을 좌우지합니다. 네, 오늘 생활 발견 코너에서는요, 여름이 지난 뒤에 떨어진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또 올바른 과일 섭취, 아침 양치 순서, 식품 성분표를 제대로 보는 팁까지 생활,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알찬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마지막에는요, 연민의 항일 영웅 조아범 동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어두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환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과 습도 그리고 또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겹치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쉽게 약해지곤 하죠. 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각종 예, 감염병에 또 쉽게 노출이 되고 또 몸이 한번 상하게 되면 회복 속도도 더뎌지게 됩니다. 그만큼 환절기를 맞아서 주부님들 모두 가족들의 건강에 유난히 또 신경을 쓰는 좋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네, 이 여름 동안 떨어진 면역력을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아래 영국 가디언지 등 자료를 바탕으로 면역 시스템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부님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 D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 면역체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다발성 경화증,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질환을 막아주는 세포생성을 촉진해주고 면역세포가 유해한 균을 없애는 일도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독감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키고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비타민 D 보충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바로 햇빛 쬐기죠. 네, 햇빛 쬐기인데 적절히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하루 필요량의 80%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햇빛이 충분한 계절에는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집안에만 오래지 마시고요. 틈틈이 바깥에 나가 햇빛을 쬐도록 가족 성원들을 독촉해 주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네, 운동이 심장과 근육을 단련하고 몸매를 가꾸는 효과 외에도 면역 시스템 강화에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장염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새로운 감염이 생겼을 때 경보를 울리는 T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관련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요, 55세에서 79세까지 또 꾸준히 운동하는 어른들은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T세포를 잘 생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꾸준한 운동이 감기를 비롯한 상부호흡기 감염 일생의 발생을 낮춰주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산책, 느린 걷기, 그리고 또 가벼운 체조 등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매일 조금씩 또 움직이는 것이 좋은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죠. 잠, 네, 수면은요, 면역력을 회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 되게 되면은요, 백혈구가 병원균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다 보면 감기나 독감에도 훨씬 쉽게 걸리게 되죠. 주부님들, 가족 모두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건강 식단입니다. 우리 소화관 안에는 면역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지방 섭취는 적게 해주고요.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먹게 되면 장 속 유익균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장 건강이 좋아지고 전신 면역에도 따라서 좋아집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예,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요거트 속 프로바이오틱스 항생제 복용 때 생기기 쉬운 감염성 설사를 예방해주고 궤양성 대장염 수술 뒤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담배를 끊는 것인데요. 흡연하는 사람은 독감, 폐렴, 각종 염증 질환에 훨씬 잘 걸리게 됩니다. 니코틴이 유해 미생물을 죽이는 호중성 백혈구의 기능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죠. 흡연자의 코 뒤부터 목 옷부분에 이어지는 인두 부위에는요. 유익한 세균은 적고 병원균이 많이 존재를 하며 피부 감염과 구강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 수치도 높아 나타납니다. 이 가정 안에서 간접 흡연도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주부님들은요. 남편 담배 단속 꼭 잘해주셔야겠고요. 여섯 번째는 술을 줄이는 것입니다. 취할 정도로 술을 하시게 되면 숙취 이상으로 몸에 큰 타격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부득카 넉 잔에서 다섯 잔을 마신 사람은 암과 싸우는 백혈구 수치가 뚜렷이 떨어지고 이런 상태가 음주리 다섯 시간이 지나서 겨우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과음은 세균을 물리치는 면역세포의 힘까지 약화시키게 되므로 평소 술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이어서 혈당 관리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들은요, 이 당뇨병 진단을 받고 나게 되면요, 과일을 아예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큰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과일을 전혀 먹지 않게 되면은요, 항산화 물질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부족해지고 오히려 혈당 조절에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과일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언제 먹는지 또 올바른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주부님들 명심해 주시고요. 첫째, 과일을 즙으로 만들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풍과일은요, 당분이 세포벽에 쌓여 있어서 몸속에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먹은 뒤에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반대로 과일을 갈아 즙으로 만들다 보면 세포벽이 파괴가 되고 당분이 자유당 상태가 돼서 혈당 상승 속도가 설탕 음료 수준으로 빨라집니다. 게다가 가장 더 소중한 식이섬유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과일 주스는 당뇨 환자에게 좋지 않죠. 가능하게 되면은요, 생과일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당 함량이 낮고 또 혈당 상승이 느린 과일을 골라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죠. 안전구역은 적당량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과일로 자몽, 딸기, 블루베리, 키위, 체리, 사과, 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요, 당 함량이 비교적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신중구역은요, 조금씩만 먹어야 하는 과일입니다. 수박은 혈당을 비교적 빠르게 올리지만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이 200g 이내로 양을 지켜 먹게 되면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익은 바나나와 또 각종 열대과일은요, 칼로리가 높고 혈당 상승 속도가 빠르므로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지뢰구역은요, 가급적 먹지 않은 것이 좋은 식품들입니다. 뭐 말린 대추라든가 용안, 여지, 두리안 그리고 또 모든 과일 절임, 꿀에 절인 과일은요, 당 함량이 매우 높으니까요, 되도록 피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과일을 먹는 황금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식사 직후 바로 과일을 먹다 보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아 식사로 인한 혈당 최고점과 겹치게 됩니다. 이 과일을 먹기에 가장 또 적합한 시간은요, 두 끼 식사 사이인데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혈당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에 간이 형식으로 소량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하는 아침 양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양치를 해야 할까요?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식사 전에 양치를 하게 되면요, 아침밥 찌꺼기가 또 입안에 남을 것이 걱정이 되고, 식사 뒤에 양치를 하면 냄새, 밤새 또 생긴 입냄새가 식욕에 또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할변 의과대학 부속재 사병원 구강과 주임의사 필량가 의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입안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고, 둘째는요, 구강 세균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강 속 세균은 번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세균을 억제하는 침 효소 분비가 낮보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입안 세균 수가 매우 많아지죠. 두 번 양치 사이 생겨난 세균은요, 12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치태를 형성하여 충치와 치주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죠. 아침 양치의 가장 큰 목적은 치태가 완전히 자라기 전에 세균을 없애는 겁니다. 이 건강한 치아를 가진 일반인의 경우 아침 식사 전에 양치하든 뭐 식후에 양치하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치아 상태에 조금 이상이 생겼을 경우라면 권장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식사 뒤에 남은 당분과 치석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산성 물질은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를 만듭니다. 식사 후에 산성 물질은요, 아주 빠르게 생겨나죠. 그래서 이미 충치가 있거나 또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인 분들은요,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반면 치주염을 앓고 있는 분은요, 일어나자마자 먼저 이를 닦아 세균을 제거한 다음 아침 식사를 하고 밥 먹고 나서는 입을 깨끗이 헹구어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주부님들께서는 가족 성원들이 치아 상태를 잘 살펴보고 맞는 양치 순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품 성분표 보는 팁 전해드리죠. 많은 주부님들이 성분표가 짧은 식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분표가 간단한 제품이라도 소금, 당분, 그리고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분이 깨끗하다고 여겨지는 잡곡 간식 중에 지방 함량이 36%에 달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것은 기름에 튀긴 라면의 18%에서 더 24%보다 높은 수치랍니다. 반대로 성분표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아용 조제 분유는요, 아기 성장 돕기 위해서 각종 비타민, 미네랄 등 여러 영양 성분을 첨가하기 때문에 성분표가 길어지지만요, 합법적인 영양 강화 식품이랍니다. 네, 식품 첨가제 안정성을 판단할 때는요, 첨가물 개수만 보게 되면은요, 압니다. 반드시 사용 범위가 또 사용 온도를 잘 지켜놨는지 또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섭취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주부님들은 식품을 고를 때 성분표 길이 현혹되지 마시고 당, 소금, 지방 함량 수치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고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연면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심수는 고자입니다.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항일투사 조아범 동지의 고귀한 사적에 대해서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조아범 동지는 1911년 북경에서 태어났으며 조청산, 조준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1928년 6월 북경 향산자유원에서 우리 연면으로와 화룡현 계산등 소학교에서 교원신분으로 비밀의 혁명투쟁을 펼쳤습니다. 1930년 연면지역 홍색 5월투쟁에 참가했고 1931년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 그는 화룡현 서기, 중공동만투기 비서장,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2단 정치위원, 동북항일연군 제2군 제3사 정치위원, 동북항일연군 제1군 제2사 사장,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제1방면군 지휘관 등 중요한 직책들을 연이어 맡았습니다. 전투 속에서 조아범 동지는 과감하고 용맹하며 싸움에 능숙하였습니다. 지혜를 발휘하여 기묘한 전술을 여러 차례 구사했으며 일본군과 괴뢰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죠. 1939년 양정우 동지 부대와 합류한 뒤에 부대를 이끌고 지반 무송 일대를 전전하며 항해를 전투를 벌였습니다. 같은 해 일본군은 7만여 명 병력을 동원해서 참피식 토벌 전술로 항일연군을 대대적으로 포위하고 도보를 했습니다. 조아범 동지는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선을 지켰습니다. 반년 동안 부대를 이끌고 적과 무려 23차례의 교전을 치렀습니다. 1940년 4월 8일 조아범 동지는 몽강현 지금의 정의현에서 장렬하게 희생이 되는데 향년 29세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숨을 바친 영웅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부클럽 생활의 발견 이 시간에는요, 면역력 회복법, 당뇨병 환자 과일 섭취 요령, 아침 양치 습관, 식품 성분 표포는 법, 그리고 또 항일 영웅 조아범 동지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온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는 매 순간마다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눈앞의 달콤함은 즉각적인 쾌락을 줄 수 있지만 내면의 약한 고리를 시험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작은 절제가 내일의 나를 지켜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산책에서는 권연희의 소필, 세월이 던진 미끼 앞에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친구와 낚시하러 갔던 적이 있다. 친구는 낚시 마니아였다. 기분이 꿀꿀해 있는 나를 보고 인생이 뭔지를 보여주겠다며 데리고 간 곳이 낚시터였다. 낚시터에 도착하자 친구는 한참이나 서서 물 깊이를 가늠하더니 살짝 풀이 좀 많이 우거진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좋은 자리 찾았다며 장비를 풀었다. 그리고는 아주 현란한 솜씨로 낚싯대며 조리며 종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끼를 준비한다며 한참이나 번조이 돌아쳤다. 낚시 미끼는 거의 다 지렁이로 하는 거 아이가. 나는 문외한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무슨 소리, 난 생선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고 넌 삶은 고기보다 튀긴 고기를 좋아하잖아. 고기들도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 취향이 다 다르거든. 메기는 개구리 다리나 지렁이 같은 육성 미끼를 좋아하고 조 같은 놈은 바람밀이나 풀잎 같은 걸 좋아하고 붕어는 잡식이라 밀로 만든 떡밥이든 작은 새우든 다 먹어. 그러니까 어떤 고기가 많은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놈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준비하는 거지. 요즘 이 낚시터에 붕어가 제법이라는데 오늘은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로 준비해야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친구는 미끼를 다 준비했다. 그리고는 낚시 바늘에 걸어 멀리 던졌다. 고기가 물고기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친구는 미끼를 여러 번 던지는 것이었다. 낚시는 인내

있던 것이 아니었는가.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참 적지 않은 미끼가 던져진다. 그런 인생 또한 낚시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전 십수년 연락이 없었던 대학교 동창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무 의외였지만 그래도 한동안 친하게 같이 대학 시절을 보낸 추억이 있었기에 반가운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서로 안부의 인사부터 시작해 그간 어떻게 지내봤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할 말은 참 많고 많았다. 우리는 서로 위챗이나 전화로 자주 연락을 했고 끊어졌던 정은 다시 새롭게 쌓아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서 안개처럼 뿌옇게 흩어지지 않는 의문 하나가 나를 괴롭혔다. 그건 바로 아주 오래전 동창들한테서 건너 들었던 이야기였다. 걔는 요즘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닌다고 하던데. 아는 동창들도 여럿이 그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대. 투자 명의로 돈을 융자하는 방법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 처음에는 그래도 수익이라며 조금씩 돌려줬다가 더 큰 투자를 받은 다음에는 잠수를 탄다더라. 그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는 설마 그 친구가 그랬을까. 학교 때 한참 동안은 가깝게 잘 지냈던 친구였는데 어떤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겠지 하고 그냥 스쳐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문득 연락이 와 예정을 나누고 하는 것이 나로서는 반갑고 기분이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 의문이 가시지가 않아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짝꿍한테 문자를 놓고 물어보았다. 혹 그 친구 이야기 들었어? 그때 사기치고 다닌다는 말 정말이야? 정말인지는 나도 모르지. 그냥 소문이 그렇게 돌았을 뿐. 내가 만약 그 소문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연락을 끊는 것이 옳은 거고 아니라고 믿으면 계속 연락을 하면서 겪어보는 거지. 그 판단은 내 자신의 몫이 아닐까? 그렇지. 판단은 내가 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소문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건 누구에게도 공평하지 않다고. 그래서 나는 친구를 끝까지 믿기로 했고 내가 겪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어떤 결과로 친구의 인연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내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친구 하나를 얻는 것이고 내 믿음이 잘못됐더라도 결국은 내 선택이니 그 쓴맛은 내가 감당하리라고. 다음은 위정호가 쓴 수필 고사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애가 몇 해 전에 대학 가고 아내마저 외국으로 돈벌이 가게 되자 나는 그만 외기러기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매일마다 집을 거두고 또 20여리나 산간 학교로 출퇴근하면서 때식은 언제든지 절로 챙겨 먹어야 했다. 언젠가 나는 시장을 거닐다가 고사리채를 맛보고 싶어 말린 고사리 한 덩이를 샀다. 거기에서 얼마간 꺼내어 물에 하룻밤 불궜다가 이튿날 아침에 먼저 냄비에 넣고 한참 끓인 후 다시 기름에 볶아냈다. 그런데 밥을 입에 떠넣고 고사리채를 집어다 씹으니 별스레 질기였다. 50고개를 넘기며 살아오는 가운데 이 틈이 많이 벌어지고 충치로 생겨 질긴 고사리채를 씹는 것이 아주 말자였다. 그렇다고 매 끼니마다 한 가지 이상의 볶음채를 하는 습관이 없는 나로서는 그 아까운 고사리채를 거저 버릴 수도 없는 일이어서 그런대로 씹어 삼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십몇 년 전 봄의 어느 하루 마침 휴식일인지라 나는 아내의 제의에 의해 어머니와 아내 뒤를 따라 아침 일찍 고사리 거꾸로 떠났다. 고향의 산에는 고사리가 잘도 자라는데 많은 조선족들이 해마다 고사리 차리면 고사리 꺾게 나선다. 70고개를 바라보는 뚱뚱한 몸집의 어머니였건만 산에서는 어찌나 행동이 민첩한지 산을 오르는 단련이 없는 나로서는 따라가기가 무척 힘겨웠고 한참씩 올라가다가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곤 했다. 산비탈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니 고사리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물기가 함초름한 것이 과연 탐스러웠다. 난생 처음으로 고사리 거꾸러 간 나는 무작정 손에 잡히는 대로 고사리를 꺾어 가방을 채웠다. 한창 고사리 꺾기에 여념이 없는데 어느새 곁에 다가오신 어머니가 내 가방을 들어 땅에 쏟고는 아주 마땅차하며 나무랐다. 고사리는 그렇게 마구 꺾는 게 아니란다.
시들고 마른 것은

즐기고 맛도 못하느라 실팍하고 생생한 것을 골라가며 꺾어야지. 그러면서 좋은 것만 골라내고 나쁜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이었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 요구대로 푸르싱싱하고 살이 잘 오른 오동통한 것들만 골라가며 꺾었다. 한 번은 멀리 광동성 심수에서 온 남동생이 상에 오른 고사리채를 아주 즐기기에 돌아갈 때 어머니가 말린 고사리를 몇 덩이 트렁크에 넣어 보내는데 동생은 돌아간 후 그 가운데서 두 덩이를 꺼내 회사의 일본인 이사장한테 선물했다. 그 이사장은 고사리가 아주 노긋노긋하고 맛이 좋다면서 극구 칭찬하더란다. 한낱 보잘것없는 고사리. 제철에 산에만 가면 얼마든지 꺾어서 넉넉히 말려올 수 있는 수수한 고사리. 그처럼 흔하고 평범한 고사리 것만 바로 그런 고사리로 하여 가정 화목을 더욱 도모할 수 있었고 형제 사이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또한 가정생활이 한결 윤택해지고 나도 생활의 진미를 더욱 맛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고사리는 나에게 다만 향기와 즐거움, 기쁨과 행복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인생의 도리를 깨우쳐 주기도 했다. 자기의 싱거스런 두 손으로 꺾은 순수하고 알뜰한 고사리와 무사람들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여 꺾은 어수선하고 잡질이 섞인 고사리, 두 가지 판이한 고사리채를 맛보며 나는 삶의 터전에서 오직 자신의 부지런한 두 손으로 애써 가꾼 노동의 결실만이 더 달콤하고 감미로우며 또 그로부터 인생의 락과 행복을 더욱 만끽할 수 있는 노동의 참뜻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아내가 몇 년 전에 출국한 뒤로 나는 여지껏 홀로 있다 보니 다시는 산으로 고사리 꺾으러 갈 엄두를 못 냈고 어머니와 아내의 손향기가 풍기는 그런 신선하고 입맛을 돋구는 고사리채가 그립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염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염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염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염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염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의 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이틀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 광장, 4시 20분 주부 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 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허세의 장편 소설 소래바퀴 아래서는 허세의 사춘기 시절 체험과 내면의 상처를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럼 됐어. 지치지 않도록 하게. 안 그러면 소래바퀴에 깔리고 말 테니까. 소설은 총명하고 성실한 한 소년이 어른들의 욕심과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제도에 희생되어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학교에 입학하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무너져가는 한 소년의 비극을 통해 무자비한 수레바퀴처럼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짓누르는 기성사회의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작품입니다. 슈바벤의 작은 현에서 장사를 하는 기벤다테에게는 영리한 아들 한스가 있습니다. 아들의 출세를 염원하는 아버지와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는 교원은 주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한스에게 무리한 공부를 강요합니다. 몇 해 전 어머니를 잃은 한스는 고독한 소년으로 과도한 공부를 강요합니다.

공부를 강요당하며 때때로 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주 시험에 합격한 한스는 마을 보른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친구 하일러와 가까워지면서 성적이 떨어집니다. 하일러가 퇴학당한 후에는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 신경쇠약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둠 속에 또 내려가는 그의 허약한 몸뚱이를 차갑고 푸른 가을밤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까만 물결이 그의 양손이며 머리칼, 창백한 입술을 희롱했다. 소년이 책상 앞에서 몰두하는 모습, 신학교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의 긴장감, 낚싯대를 들여오며 마지막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학교의 차가운 풍경, 호숫가에서 나눈 친구와의 대화, 교실에서 터져버린 감정, 착접기를 돌리며 피어오르는 감각, 그리고 공방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까지 섬세하게 그려진 장면들은 한스의 성장과 붕괴,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강물로를 떠내려가는 모습은 그가 끝내 도달한 곳이 어딘지 묻게 만듭니다. 허세는 10살 되던 해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마을 브론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시인이 되고 싶은 열망에 그곳을 탈출해 서점 직원, 시계 공장 노동자 등 직업을 전전하며 문학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한스의 소년기와 거의 닮았습니다. 허세의 청소년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서인지 허세의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대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희망을 무시당하도록 그토록 좋아하던 자연과 낚시를 멀리하며 성적 위주 교육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의 고뇌와 방황을 가슴 아프게 묘사하고 비인간적인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당시 독일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진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는 끝이 없고 소년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져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소년, 오로지 수험 공부에만 매달리던 주인공 한스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며 자기 실현과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한스는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낚싯대를 들여오며 자연과 교감하던 시절에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신학교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소년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 하일러와의 관계마저 사회의 잣대에 의해 멀어지고 결국 그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한 죄로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저자는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그리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던 한 소년이 끝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는가? 한스의 고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는 그 기대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6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으며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가와구치 도시가즈가 쓴 커피가 식기 전에는 그의 시리즈 1권 데뷔작입니다. 부탁할게요. 그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적한 일본의 어느 도시 호미진 골목길 지하의 작은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수상한 찻집. 찻집의 어느 자리에 앉으면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주 성가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도 이 찻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 둘째,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노력을 할지언정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셋째, 과거로 돌아가는 자리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다. 그 손님이 자리를 비켜야만 앉을 수 있다. 넷째, 과거로 돌아가도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수 없다. 다섯째, 과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커피를 잔에 따른 후 그 커피가 식을 때까지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설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찻집의 이름은 푸니쿨리, 푸니쿨라. 저마다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네 명의 여자들. 서툴지만 솔직한 한마디를 건네고자 지어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거스르는 그녀들은 과연 원하던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소설 커피가 식기 전에는 찻집에 온 4명의 여자가 전하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후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놀라운 반전으로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애인과 헤어진 여자의 이야기, 기억이 사라져가는 남자와 간호원의 이야기, 가출한 언니와 먹성 좋은 여동생의 이야기, 찻집에서 일하는 임산부의 이야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찻집은 지하라서 창문이 없다. 조명기구라고는 천장에 매달린 펜턴트 조명 6개와 입구 가까이에 걸린 벽 조명 하나뿐이다. 그러다 보니 온종일 흑갈색 빛으로 물든 실내에서 밤낮을 구별하려면 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게 안에는 골동품 수준의 커다란 괴종 시계가 3개 있었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리켰다. 의도한 건지 고장이 난 건지는 이 찻집에 처음 오는 손님은 알 길이 없다. 결국 자기 시계로 확인해야만 한다. 남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자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후 오른쪽 눈썹을 극적이며 아래 입술을 비쭉 내밀었다. 생생한 공간 및 인물 묘사로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이 소설은 일본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도시가즈가 자신의 연극을 소설화한 데뷔작입니다. 모든 유감과 아쉬움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됩니다. 비록 현실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아주 짧고 사소한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그 마음이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의 눈물과 감동은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 사랑의 위로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근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송휘 작사 최삼명 작곡의 그 총각께 시집갈래요 준비했습니다. 조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땅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군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농군의 모습, 묵묵히 땀 흘리며 결실을 맺는 삶의 모습, 이어서 강호혁 작사 리인이 작곡의 착실한 감농꽃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정든 고향이 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선율로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깊은 향토에를 노래합니다. 김철 작사, 바구 작곡의 정다와라 내 고향 연변, 류춘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지상각 작사 김남호 작곡의 꽃상점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생글생글 웃는 판매원의 살뜰한 태도를 재미나는 멜로디로 엮은 가요입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는 소중한 삶의 보물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친구 간의 정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움을 멜로디로 달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김송희 작사, 심상문 작곡의 그리운 친구들아 보내드립니다. 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살기 좋고 정겨운 연변의 모습,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선율 속에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리상각 작사 최산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

0: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폐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키가 쑥쑥 자라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며 자아의식도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환경 등의 영향으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동료와 함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충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윤승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나는 나는 크거든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정서 조절의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정서 일기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느낀 감정,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불안하게 한 원인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정서에서 휩쓸리는 것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리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뽀뽀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정서 조절의 두 번째 방법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는 간단한 활동에 몰입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청각을 자극해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평소 즐겨 듣는 곡이나 귀에 편안히 들어오는 음악을 골라서 10분 이상 들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강성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수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꿀꿀이를 보내드립니다.

정서를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잠옷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수영이나 구기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5분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강도로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웅갑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나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할머니 된장을 보내드립니다.

운동 외에도 시를 쓰거나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는 탁 트인 공간에서 마음껏 소리치거나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건데요.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구지 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 네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친구, 선생님 혹은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만약 어떤 관계로 인해 오랜 시간 답답함을 느꼈다면 잠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는 결코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동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멋진 아저씨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나만의 정서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밝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양어장 누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종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000

0: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시간을 내서 길태중이 문진부의 박인덕 주임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인덕 주임이사는 일찍이 1970년대 말기에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끝에 조약에는 동문시 중요원하고 연기시 중요원에서 주임사업을 해왔습니다. 양천공 14년도에 연기시 중요원에서 영광스럽게 퇴직을 했는데 연변의 맹의칭호를 수여받은 분입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보게 되면 중약에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이 있는데 왕원원체라 합니다. 망문문절.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분이가 맥진하고 설진에 말이죠. 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중의 선생님들이 보통 환자가 오게 되면 먼저 진맥을 하지 않습니까? 진맥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의 환자의 병세를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가를 말이죠. 포착해냅니다. 그리고 또 설진을 통해서 환자의 병증을 말이죠. 잘 파악합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혈관계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여기에 보게 되면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등등을 열어둘 수 있는데 그리고 관심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러한 말자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각종 원인으로 나타나는 말죠.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명증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고 또한 말죠. 심리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라든가 이러한 말죠. 심리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신장내과, 선장내과라는데 이런 말이죠. 신장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전립선염이라든가 방광염, 뇨도염, 뇨실금증 그리고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 이러한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아내과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염, 거기에서도 특히는 미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하는데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관심병을 비롯한 말이죠.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심리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3.3억 정도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 심리혈관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45% 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0: 고혈압, 예? 고혈압이라기도 하면, 예, 인체가 말이죠, 체순환을 하는데, 체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예, 동맥혈압이가 말이죠, 예, 높아지는 이러한 말이죠, 질병인데, 1년이 림상종합증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등망은, 예, 대략 2억이나 되는 분들이, 예,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병이 있는데, 백성들은 보통 풍이 온다, 중풍이 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는 출혈성 중풍, 여기에 보게 되면 뇌출혈이라든가 조망막 하강출혈, 그리고 최쇄라는데 계열성 말죠 중풍이 있습니다. 보통 보게 되면 CT라든가 MRI를 해본 분들이 이런 말죠 진단을 받게 되는데, 노끈스에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뇌혈전이라든가 뇌전색이라든가 이러한 말저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상을 놓고 보게 되면 고혈지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화합이라 해보게 되면 당구춘이라든가 강유산제 이런 혈지 수평이 정상 수평에 비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증상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인체의 건강은 말죠 엄중히 해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지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쉽게 말죠 동맥 주기한 경화가 오거나 관심병을 일으키거나, 어떤 분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말죠 이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선염이가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관심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관장동맥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감은 협착증이 나타나고 더 심할 때는 말죠 폐쇄현상이 생깁니다. 보통 보게 되면 아주 환자분들이 이런 진단을 말죠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혹시 이런 질병이 오지 않았는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가, 늘상 말죠 가슴이 답답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죠 가슴이 아프다 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왼쪽 가슴이라든가 혹은 등이라든가 뼈에 이런 데 아파나고, 어떤 분들도 말죠 숨이 차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의 뇌를 해봅시다. 뇌를 함으로써 아직 진단을 받지 못했지만 예방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맞아 뇌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중노년 분들이 지금 림상에서 보게 되면 젊은들 속에서도 체질적으로 우리 조선조 이야기에 태소 음양이나 이런 체질을 나누는 말이 방법이 있는데, 태아민 체질에 말이죠 젊은이들도 혹간가다 말이죠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1: 네.
0: 뚱뚱한 분들의 골격이라 좀 실하고 허리통이 굳고 이런 분들의 그리고 가족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속에서 이 관심병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계셨다게 되면 그 자식 되는 분들이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다 말입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그리고 쌍거증에 고혈압이라든가 고혈치 상태라든가 고혈당, 예를하기 쉽다면 당뇨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관심병이 인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담배를 너무 좋아하거나 술을 너무 반가워하거나 저도 말이죠 사회생활에서 친구들을 만나보게 되면 확실히 그래요.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말이죠 자주를 마시고 량이 많고 이런 분들이 관심병 진단을 받은 분들이 적지 않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나도 지금 입을 자지 못해서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0: 예.
2: 요즘 자지 못한 게 한 5년이 됐는데 가장 자지 못하고 힘듭니다.
0: 예, 진단은. 뭐,

0: 받아 생각?
1: 진단은 모르겠습니다. 신경성이랍니다.
0: 예, 알만합니다. 예.
1: 머리 그냥 흉하고 오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서 주인에게 막 떨어집니다.
0: 예.
1: 그러면서 매기도 막 없어지고 해나도 내놔도 막 하지 못하니까나.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1: 그래,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주문가 뭐, 박윤도 선생님은 지금 또 한 숨을 벌고 약을 먹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예.
1: 예. 그, 뭐, 이렇게, 어떤, 숙소가 지금 많이 나서서 지금 잠을 조금 잘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게 해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일찍 가서 또, 아무 약 떨어서 이제 더 벌, 저도 더 먹으려고 그랬다, 지금.
0: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1: 오전에만 보세요.
0: 예, 그렇죠. 예.
1: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예, 체중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뚱뚱한 분들이 체중을 꼭 줄여야 됩니다. 예,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뚱뚱한 분들을 본다 할 때 예, 보통 보게 되면 이 관심병이가 예, 기타 체질 분들보다 예, 더 많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관심병이 말이죠. 진단받은 다음에는 치료도 잘 되지 않지 또 일정한 말이죠. 유용성도 있지. 예? 예방조치를 강구하면 안 되겠는가.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 부지이빙, 즈외빙이라고 중이경전저장 내경에서 제출했습니다. 예? 질병에 걸리면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합의 되죠. 예? 그러면 위험인소를 공제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위험인소가 있는가 하게 되면 보통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쌍고정에 고혈압, 고혈질, 고혈당 이런 분들이 절대 이런 질병을 말죠. 해결해야 이게 위험인소가 제거되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네.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저기네 이 심장이 너무 좀 차도 예. 그 문에 가서 그 박 저기네 박철호 아, 선생 그 교수님 갖다 보였습니다.
0: 강 예, 박 창호 선생을 보였겠죠.
3: 창호 예.
0: 예, 박창호 예. 예.
3: 한번더 가려고 그랬다.
0: 예,
3: 그냥 머리 났어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3: 많이 났습니다.
0: 예, 그럴 때 바짝 치료하세요.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재선합니까?
0: 예, 맞습니다.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아, 저는 불면증이 있어서 밤에 제대로 잠 자지 못해서 박윤도 그저 교수 선생님이 약 한번 가져다 먹었습니다.
0: 예.
4: 그래, 효과를 보니까, 예, 좀 더 먹자고 예약하자, 그럽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됐습니다.
4: 예, 여기 외지대에서 오늘은 늦어 먹고 가고 내일 가겠습니다.
0: 예, 내일 어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대단한가?
0: 예, 맞습니다.
5: 대단한가?
0: 예, 맞습니다.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5: 예, 그, 박윤도 선생님, 그런, 뭔가, 예약하겠죠.
0: 예.
5: 내가 내 소개로 우리 친구가 이제 그 뭔가,
0: 예.
5: 이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심장이 진짜 나빠서,
0: 예.
5: 이 가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 구급하고 한 보름 수원하고 나왔는데, 두대안 하라 하더랍니다.
0: 예.
5: 숨이 올라와가지고, 예. 얼리 숨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몹시 숨이 차고
0: 예.
5: 당도에 누울 수 없고 이래서 잠도 못 자고 그래 고생하다가 내 이 방송 듣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신호시와 병에 용 잘한다 하더라고 한번 거길 찾아가 보라 했던 게 가서 한 달쯤 약을 쓴 게 많이 지금 도와줘서 숨이 안 차고 지금 이 그 답답한 증상도 많이 나고 앞에 가서 겨우던 것도 많이 나고 지금 용 도와진 형태
0: 좀
5: 너무 예 오늘이 약이 오늘까지 먹을 게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침에 일찍 내려가겠다고 그런 예약해달랍니다.
0: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네.
6: 예. 저번에 그런 선생님 예약하지도 않고 구설에 위 아프고 위 쓰리고 그랬던 게 지금 많이 나서갖고 예. 아픈 것도 좀 괜찮고 배쁜 것도 괜찮아요.
0: 예.
6: 그래서 그 선생님 약을 한 번 더 예약하자고요.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박창호
0: 예, 예.
6: 교수님께입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예. 됐습니다.
6: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예, 예 위험 인사를 제거하고 에, 음식 습관을 말죠. 건강한 음식 습관으로 말죠. 예, 에, 대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 너무 말이죠. 지방함이, 에, 지방량이 많은 말이죠. 이런 음식들을 에, 좀 절제를 하시고, 풀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예, 에, 초량이라는데, 에, 이런 것을 말이죠. 예, 평소에 에, 많이 잡수시기를 바라고, 짜게 자시지 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에, 운동을 하는데 꼭 말이죠. 예, 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지도를 받고 예, 합당한 자기 에, 체질에 맞는 이런 운동을 말이죠. 예, 에, 해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나는 예, 어제 그런데 이 봄에 잡아서 생애 처음 왔습니다. 예, 머리 어지럽고 혈압이었대. 원래는 저혈압인데 어제 고혈압이 오른가 이렇게 봄이니까.
0: 예, 전번에도 예.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봄이란 계절에는 예, 이 바람이라는 사기가 말이죠. 예, 인체를 말이죠. 예, 손상주는데 예, 봄에 말이죠. 예, 혈압이 파동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7: 계절 가서 문제인가?
0: 예, 그러니까 이 봄 계절에 이 바람이라는 사기를 말죠. 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7: 알았습니다.
0: 예.
7: 그래서 머리도 어느 때 한번 하복고 빌리 날이 좋은 것 해봤던 바람이 어떻게 보든 나가 갔다 온 게 또 해라고 오른데 바람 썩어지 맞았단 말이다.
0: 예, 예, 예.
7: 아, 그런지 그 후부터 또 그 다음에 속해 옷을 또 되게 꺼내서 뒤따 입고서 뒤 나갈까나 그날은 또 이뤘을 때다.
0: 그렇죠, 그렇죠. 예.
7: 옷도 관계도 깼을 때다.
0: 예, 예.
7: 아이, 혈압이 어디 머리 어지럽지 나지. 그게 그 다음에 사흘을 그런 게 아이들이 갔다 기억력이 뚝 떨어지고 예. 그 방금도 교수님 가서 한번 저기 남으니까 전략을 한번 읽어서 먹을까 해. 조금 그 어지러운 찌개 낳고 혈압이 조절되고 예.
0: 그렇죠.
7: 혈압약을 그래 예, 원래 혈압약 안 먹었습니다.
0: 예.
7: 저 혈압이 그 안 먹지 이제 예. 부수적인 혈압이 60, 70, 75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꼼짝 못하겠을 때다. 저 혈압이 고혈압이 올라가 어째 더 바쁠 때다.
0: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7: 집이 막 돌아가면 그런 게 집이 돌아가는 게 그게 없어질까 그 다음에 오전 이거 약 한 번 써야 돼. 그 치마 적어도 세 번 써야 되겠다. 내 오늘 약가 우리 친구도 가겠다. 우리 친구도 봄에 잡았다. 머리 어린지 난다지.
0: 예, 예.
7: 같이 가자고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어전에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7: 두 분입니다. 두 분 예, 예약하십시오.
0: 예, 알만합니다. 예.
7: 예, 예.
0: 예. 예. 안녕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동네 동진이 그대통령의 그 방금
0: 동진 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에서 씁니까?
8: 뭐 이제 한달 되는데 갑자기 뜻을 이렇게 머리가 막 빼고 여기 오르고 가슴이 좀 운동을 하고 나서 한 3일 그렇게 되게 이상하다 이전에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뽑는데 술 잘 마시는데 그렇게 하고서 시비문제 가서 보니 상기 술을 하지만 이때 90에 아래쪽 빼기 이렇게 올라가셨다.
0: 예예 그렇죠.
8: 그래서 선생님 그 검사시킵니다. 지금 냄새도 하고 수상도 한게
0: 예.
8: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약지를 하자 그래요.
0: 예. 그냥 오십시오. 어전에. 예.
8: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오늘의 박상호 주임을 예약하기죠.
0: 어떤 전화입니까?
10: 아, 전에 목이 간질간질하고 기침 그냥 나서 점작을 한 두 번 먹었는데 좀 나아졌습니다.
0: 예, 예.
10: 좀, 예, 한 번 더 점약 또 먹자고 예약하기 쇼.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10: 예.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모공구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번호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3: 예.
2: 저는 소변 작고 소변에서 피 나오니 기태중 의원에 가서 어느 의사 선생님 보면 됩니까?
3: 바로 예, 지금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윤덕 주임을 찾으세요.
2: 예, 예, 박윤덕 주임을 보겠습니다.
3: 예,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2: 예, 예약이 끝났습니다.
3: 예, 예, 예.
2: 알겠습니다. 예,
3: 예. 예,
2: 예. 예, 수고하세요.
3: 건강하십시오.
1: 치료를 잘 하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3: 이 관심병원에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예,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예, 병정이 말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심력 쇄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예, 이 관심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모자라고 이러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심장이 확대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심장 커다에 현대 이기로 검사라면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심근이가 말이죠.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아주 말이죠. 열버지는 이런 말이죠. 폐단이 생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3: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증상이 어떤가면은 저녁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가슴이 후두둑 떨리고,
3: 예,
4: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쓱고 목이 마르고 어지럽습니다.
3: 예, 예.
4: 거기 박윤덕 주임이 그 분야에 치료를 잘 한다 해서 오늘 박윤덕 주임에게,
3: 예,
4: 예약 받습니다.
3: 예,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5: 네, 제가 맞습니까?
3: 예, 맞습니다. 예.
5: 네, 수고하십니다.
3: 예.
5: 저는 유투성 위염 있고 비장이 나빠서,
3: 예,
5: 설사 자꾸만 해서, 예, 뭡니까, 박창호,
3: 예,
5: 선생님을 부탁합니다.
3: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네, 다 됐습니다. 예.
5: 네, 수고하세요.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그러니까, 예, 이 관심병을 말이죠. 예, 조기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를 말이죠. 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말이죠. 예, 천천히 말이죠. 서서히 심장 공능 장애가 옵니다. 이렇게 되면 심력 쇄갈증이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고생한 분들이, 저도 40년 이사들을 해봤지만 심률 실상 현상이 많습니다. 심률이 고르지 못하단 말입니다. 예, 어떤 분은 너무 빠르게 뛰고 어떤 분들은 너무 더디게 뛰고, 예, 이러면서 말이죠. 예, 문제가, 예, 발생합니다. 특히는 이 관심병을 말이죠. 예, 잘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 아픈 현상에 신교통 현상이 생기고,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예, 이 말이죠.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이 심근경색을 말이죠. 예, 또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프로는 높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추스라 하는데 졸사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달 때, 예, 생활 습관을 말이죠. 꼭 말이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담배를 말이죠. 끊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말이죠. 예, 술을 너무 반가워하는데, 예, 술을 말이죠. 예,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엄격히 말이죠. 예, 체중을 공제해야 됩니다. 절대, 예, 비만증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풀채를 많이 자시고, 예, 그리고 정수하고도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우울해 있는 분들, 예, 우울해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예, 이 관심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와

0: 반면에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신경질을 갑자기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혈압이 말이죠. 예? 단시간 내에 말이죠. 갑자기 뛰어오르면서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심혈관 질병이 말이죠. 예,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림상에서 보게 되면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보게 되면 노궁쇠 부주라 하는데 이거는 병명은 아닙니다. 예. 병리 과정인데 이 노궁쇠 부주로 인해서 말이죠. 예. 아,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서 찾아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대뇌 말이죠. 공급하는 혈액이가 말이죠. 현저히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조직이가 말이죠. 예. 산소가 결핍하고 혈이 말이죠. 예. 결핍한 이런 말이죠. 문제를 자아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아날 때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주의를 하셔요.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어떤 분들은 어지러우면서 또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무슨 일을 하는데 주의력을 말이죠. 집중하자도 도저히 말이죠. 집중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 늘상 사지가 절연하거나 마비되거나 예. 맥이 딱 떨어지거나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예. 물건을 보는 것이 말이죠. 예.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관심병을 비롯한 심혈관 질병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꼭 이런 질병을 말이죠. 제때 발견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외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 지역에 위치한 변경 통상구 도시 훈수는 세 가지 색으로 변강 고품질 발전의 새 화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변강 수호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고 녹색 생태 바탕색을 수호해 변강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푸른색 개방의 기표를 다잡아 바다를 향한 강해지려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특색 있는 흥변 부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색은 훈춘의 정신적 바탕색인 동시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핵심 자원입니다. 깊은 혁명력자를 간직한 변강의 땅 훈춘은 시종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활성화하면서 변강의 홍색 근맥을 정성껏 수호해왔습니다. 동시에 홍색 자원을 핵심 유대로 삼아 점을 잇고 선으로 연결해 면을 이루면서 홍색 문화 관광 체계를 질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항일련군의 길 다시 걷기, 변경 홍색 견학, 수변 정신 선전 강연 등 특색 브랜드 로선을 알심들여 구축하고 홍색 견학 행렬을 혁신적으로 선보여 침체된 홍색 자원이 살아나게 하고 두터운 홍색 정신이 이어지게 하면서 변강 발전의 견관 홍색 역량을 결집하고

0: 있습니다. 흥촌시 제1소학교 학생 학자헌입니다. 앞으로 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계속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학생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다원 문화를 전승해 학교와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연통 라자촌 당지부 서기 허홍화입니다. 우리 연통 라자촌도 훈촌현위 제2근거지의 홍색절역에 의탁해 홍색관광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홍색전람관, 항일연군요적전람관을 세웠고 지금은 항일연군의 길 다시 걷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토대에서 홍색관광과 생태관광을 더 확장하고 완전하려 합니다. 홍색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수변 홍색 정신을 전승하는 토대에서 훈수는 독특한 생태 자원과 통상구 구역 우세에 입각해 녹색 생태로 발전 기반을 다지고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동부범 표범국가공원의 핵심 구역인 훈수는 삼림 피복률이 86%에 달하며 국내에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변경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종 생태 우선 녹색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변경 생태 안전 장벽을 확고 부동하게 수호하는 한편 량질 녹색 생태 자원에 의탁해 생태 문화 관광, 삼림 건강 양생, 녹색 농업 등 저탄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 견학, 습지 관광, 범표범 과학보급 등 다원화된 녹색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생태 자원 우세가 체계적으로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바꾸어지도록 추동하면서 녹수청산이 변강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중 증수 치부를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훈촌의 개방을 상징하며 바다를 향해 강해지는 핵심 동력입니다. 국가 1급 개방통상구 핵심 우세를 바탕으로 훈촌은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위치에 기반해 다국 바다 시장을 적극 개척하면서 통상구의 푸른색 개방 경제를 전력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러시아 극동 해역과 린접한 뛰어난 구역 위치에 의탁해 전국 핵심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 집산 통상구를 구축했습니다. 또 보세 창고 저장, 입경 후 림시 양식, 정밀 심층 가공, 전국 유통의 전 산업사슬 다국 해산물 산업 체계를 구축해 훈촌 킹크랩이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색 푸른색 산업 IP로 되게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훈촌은 냉장 물류, 보세 가공, 다국 무역 등 부대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푸른색 개방 통로를 부단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변 항공통상구는 월항우 대만구로 향하는 화물 전용기 항로를 새로 개통해 살아있는 킹크랩이 5시간 만에 향항에 직송되게 했으며 해산물과 농산물의 다국 수출입 통로를 크게 넓혔습니다. 통상구 개방 우세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연동해 통상구 상업무역 플러스 해산물 체험 플러스 변경관광 융합 형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푸른색 개방으로 산업의 세대교체와 승격, 도시 품질 향상, 변경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변경 통상구가 진정으로 대외 개방의 창구와 흥변 부민의 엔진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훈촌은 혁명 정신을 인솔로 민족 단결을 유대로 삼아 홍색 문화 관광, 녹색 생태, 푸른색 통상구의 심층적인 역량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 우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로혁명 근거지이자 변강 신도시인 훈촌은 신시대 변강 수호와 변강 공고, 부민 흥변의 로정에서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며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답안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수 올겨울 열공급 보장 사업이 마지막 총력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열공급 질지구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 포치에 따라 우리 수 열공급 기업들은 유리한 시기를 다 잡아 로후 도관망 개소, 열원 검사 보수, 지혜 난방 승격을 추진하면서 대중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 및 연길 시 2026년 열공급 정책 법규 및 가스 안전 사용 선전 활동이 10일 오전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열공급 기업과 관련 주관 부문에서는 현장에 선전 전시판을 설치하고 선전 책자를 배포했으며 주민들이 관심하는 열공급 등 관련 문제 대해 일일이 대답했습니다. 연길 주민 강덕경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현장에 와서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 활동 강도가 큰 것 같고 적지 않은

0: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여구는 없습니다. 난방이 잘 돼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올해 우리 조에서는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관망 개소, 열원 승격, 디지털화 감독 관리를 통해 과거의 난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계별로 전주 열공급 표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관 회사 공장 구역의 설비 순찰 검사, 도관망 압력 테스트, 열원 시험 조정 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 지게 열공급 플랫폼 승격 개조도 동시에 끝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관 회사 부총 경리 왕영입니다. 집단에서는 질 제고, 효율 증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으로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승격 개조하고 기존 사이트의 세대별 각종 수치를 플랫폼에 집결했습니다. AI 계산을 통해 정밀 열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할구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하고 모든 사용자들의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섭씨 22도보다 낮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재방문해 모든 사용자의 실내 온도를 섭씨 22도까지 끌어올리도록 힘쓸 것입니다. 2026-2027 난방 시즌 연길시에서는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의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관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저온 가구 장부를 만들어 열공급 질을 점차 높이게 됩니다. 전주 열공급 기업들은 러후 열공급 도관망, 열교환소, 보이라를 대상으로 검수 교체를 하는 동시에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으로 건물별 열공급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같은 주거단지에서도 건물별 온도차가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주관 부문에서는 순찰 감독 기제를 구축하고 열공급 기업의 주체 책임을 다잡으며 24시간 열공급 봉사 전화를 완선해 대중들의 수리 신청과 신고를 신속히 접수함으로써 위험 우환은 조기에 처리하고 요구 사항에는 신속히 응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열공급 책임자 진초경입니다. 전주에서는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을 실시하면서 열원 도관망 열교관소 개조를 추진하고 지혜 감측 설비를 추가 설치해 열공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대상에는 이미 약 1억 원이 투입됐으며 기업과 각급 재정, 조항 전문 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두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민 사용자의 열공급 수건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열원과 도관망 개선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석탄 비축 사업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47만 세대를 방문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가구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주 열공급 물 주입, 압력 테스트와 시험 조정 사업은 질서 있게 마무리되고 있으며 각 열공급 기업은 보이라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열공급 운행 전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전문 만호의 실내 온도를 지켜 대중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진초경입니다. 우리는 도관망 수력 균형, 분포식 봄 부족, 축열, 거봉 조절 등 성숙된 시험 응용 기술과 설비를 통해 열교관소의 운행 변수를 최적화하고 기술적으로 열량이 균형적으로 수성되게 보장해 고봉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열력 균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 질은 높이되 가격은 올리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균형적인 열공급 온도를 보장해 반드시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1: 연변 전역 문화관광산업이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출행 여객수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력에

0: 흐름 증가 추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역 관광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며 지방산업 승격에 조력하기 위해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에서는 연결서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확장 개조를 하고 여객 집산 수용 능력과 여객 운수봉사 정밀화 수준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변강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교통보장포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조는 역진입대청, 대합실, 출구통로, 전용 대기구역 등 4개 구역에 초점을 맞춰 고분기 혼잡, 수용 능력 부족, 봉사 분산 등 단점을 정확히 해결했습니다. 개조는 공간 통합, 시설 보충, 절차 재구성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역, 여객 흐름 소통 체계를 재구성하고 전역 관광의 대중화, 일상화 출행 소요에 정확히 부응함으로써 철도 여객 운수 봉사와 지방 문화 관광 발전이 깊이 융합되게 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연길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여객들의 대기 체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길서역에서는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 후 역 진입 대청 면적은 282평방미터에서 396평방미터로 확대됐고 역 진입 대청 대기 구역 면적은 2850평방미터에서 3460평방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기에 좌석 300개를 새로 설치하고 시설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여객들의 체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새롭게 개조된 610평방미터의 출구 통로는 철도와 도로 연계 운수의 병목을 1층 해소해 지역 종합교통의 연동 운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시설을 교체 승격하는 토대에서 역에서는 봉사 절차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재구성을 했습니다. 역진입 통행 기재를 최적화해 독립적인 실명제 검증 절차를 취소하고 표 확인과 개찰을 일체화한 통행 모식을 실시함으로써 통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진입 대기 시간을 줄여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한 소통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내에 분산돼 있던 봉사 지점을 통합해 표 업무 처리, 출행 자문, 업무 접수, 편민 안내를 일체화한 종합봉사 중심을 구축하고 각종 여객 업무를 일괄식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1층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여객 운수봉사를 보장해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1: 연변대학 부석병원에서는 일전 10개 종점 진료과 전문가들을 조직해 연길시 서영진을 찾아 건강연변 천일계획 기층 봉사를 펼쳐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의량질의 무료진찰 봉사를 향수하게 했습니다. 무료진찰 현장에서 심혈관, 간 담당 췌장외과, 뇌졸중 중심, 흉부외과, 비뇨기외과, 영상과, 척추외과, 건강검진과 등 10개 중점 진료과 전문가들은 서영진의 근 200명 대중들에게 흉부 CT, 갑상선 및 요선 초음파, 심전도, 전립선 항원 검사, 혈당 혈압 검사 등 의료 봉사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줬습니다. 건강연변 천일계획은 실시된 지 2년 동안 전주 27개 향진을 아우르고 기층암 조기검진 예방통제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무료진찰 활동에서는 폐암, 간암, 위암, 직장암, 전립선암 및 여성요선암, 자궁경부암 등 7가지 암을 중점적으로 선별 검사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석병원 당위 부석이고 원장인 전춘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봉사 모식을 전면 승격시키고 세 가지 재고를 중점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병원의 량질 의료 자원과 기청 의료기구 봉사가 정밀히 연결되게 해 전주 주민들의 건강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2027년 보통고등학교 학생모집 전국통일시험 신청사업 규정에 따라 수험생 온라인 신청이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현장 확인은 2026년 10월 20일 전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1: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근일 제2진 전국의료양로결합시범현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길시가 입선돼 의료양로결합시범현으로 평이됐습니다.
0: 취날관광에서 발표한 2026년 추석 국경절 관광 빅데이터 보고에서 전국 역방향 관광 인기현성 순위를 내왔는데 우리주 안도현이 해당 순위 6위에 올라 동북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품 안전에 신경을 쓰십니까? 식품 안전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기에 높은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품 안전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먼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잘 확인하고 포장이 손상이 될까나 부풀어 오른 제품은 사지 말며 신선한 식품은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됐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 면에서는 냉장, 냉동 식품은 구매 후에 바로 보관을 하고 생고기와 생선은 다른 식품과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해주며 남은 음식은

2시간 이내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면에서는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생고기와 익힌 음식은 다른 도마와 조리기구를 사용을 하며 식품은 권장 온도까지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네, 위생면에서는 주방 조리대와 식기는 자주 소독을 해주고 해동된 식품은 재냉동하지 말며 상한 음식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네, 평소 구매, 보관, 조리, 위생 등 단계에서 기본적인 식품 안전 수칙을 지키면 식중독과 같은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나흘차례 들어서면 바뀐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내려가는 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피부 관리사인 전신화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기후 특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조치 그리고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방법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 가을철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이 우리 피부에 이런저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가을철에는 구경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이자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극 그리고 세균, 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리 몸속의 소중한 수분이 밖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기 중 습도가 뚝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자주 불어오게 됩니다. 이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가 계속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얇은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이 서서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각종 피부 트러블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가을철 흔히 겪는 우리 피부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피부 건조와 당김 현상입니다.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자꾸 당기고 그리고 뻣뻣한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제한을 마치고 나면 당김 현상이 훨씬 심하게 느껴지죠. 둘째로는 과도한 각질 발생입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오래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고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심하면 화상도 잘 밀리고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해지고 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화장품, 그리고 온도 변화, 바람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따갑고 간지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원인은 모를 가려움증입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 표면이 신경, 말단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도 계속 가렵고 특히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술 입가가 트러블입니다. 입술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찬바람이 영향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입술이 쉽게 트고 갈라지고 입가는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습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잔주름이 깊어지고 우리 피부가 칙칙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수분과 피지가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 가는 잔주름이 생기고 우리 혈액순환도 둔화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없고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가을 피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습도와 찬바람으로 인한 피부 장벽이 파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1: 가을철 피부 문제는 이미 트러블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 핵심은 우리 피부 장벽을 지키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첫 번째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가을 바람과 실내 온도 때문에 실내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피부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사이로 유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 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로 외출 시 피부를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바람이 매우 강한 날은 얼굴을 직접 바람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서 바람이 직접적인 자극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초 화장품을 환절기에 맞춰 조성합니다. 우리 너무 자극이 강한 제품보다 수분과 유분이 적절히 들어있는 보습 위주로 토너 그리고 에센스 크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안제 역시 지나치게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피하고 순한 보습형 세안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평소 생활 습관을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 자극적인 음식을 조절, 그리고 우리 화장품만 바르는 것 외에 몸 안부터 피부를 챙기는 습관을 미리 갖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이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가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물론 뭐 그 피부 유형에 따라서 관리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우리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관리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건성 피부, 지성 피부, 그리고 복합성 피부, 민감성 피부로 나눠서 가을 관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건성 피부입니다. 평소부터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 가을이 되면 증상이 가장 심해집니다. 관리의 핵심은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까지 충분히 공급해서 피부 보호막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화장수는 알코올 함량이 적은 순한 제품을 쓰고 에센스와 크림은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세안은 너무 자수하지 않고 각질 제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둘째로 지성 피부입니다.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피부가 기름지니까 보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건조한 공기는 지성 피부의 장벽도 손상시킵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몸이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도 가을에 보습은 필수입니다. 다만 너무 무겁고 기름진 크림보다 가벼운 보습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정력이 너무 강한 세안제로 하루에 여러 번 얼굴을 빡빡 씻는 행동은 오히려 피부를 망치니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합성 피부입니다. T존, 이마, 코 주변인 기름이 많이 나고 볼, 턱 부분은 건조한 타입입니다. 부위별로 차별화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마, 코 부분에는 가벼운 제품을 볼처럼 건조한 부위에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전체 얼굴을 한 가지 방식만 적용하지 말고 건조한 부위에 보습을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 평소에도 쉽게 붉어지고 따가운 반응이 잘 생기는 타입이죠. 가을 환절기는 민감성 피부에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능하면 성분이 간단하고 향료, 인공, 첨가물이 적은 제품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등 고기능 제품은 우리가 피부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각질 제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 화장품을 쓸 때는 반드시 귀 뒤에 소량 발라서 반응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기억할 점은 어떤 피부 타입이든 가을철이 최우선 목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0: 그렇네요. 이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소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가을철 좋은 피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 예, 우리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화장품만 떠올리는데 사실 화장품은 거치장일 뿐 진짜 피부 건강은 일상생활 습관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화장품을 써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0: 가을철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우리 피부의 적적함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꾸준히 마셔서 몸 안의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커피나 차만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이 수면 시간인 피부 세포가 재생하고 손상된 장벽을 스스로 수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가능하면 하루 7시간, 8시간 정도의 양호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식습관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그대로 피부를 만듭니다. 가을 제철 채소 그리고 과일,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너무 짜고 달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과하게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피부 염증을 높이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우리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활동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그 화장품의 효과도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이 가을철에는 정말 피부 가려움증도 느낄 수가 있는데 계절 특징과 많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이 가려움증을 완화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0: 우리 가을에 갑자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절 변화로 인한 건성 가려움증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 피부에 큰 발진도 없는데 자꾸 간지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리고 피부 표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긋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우리 가려움 완화를 위한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목욕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을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보호 진막을 다 씻어내버려서 가려움을 더욱 키웁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목욕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 직후 빠르게 보습제를 바릅니다. 우리 몸에 물기가 아직 남아 촉촉한 상태로 샤워 후 3분 이내에 우리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야 피부 안쪽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한참 뒤에 바르면 우리 보습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려움이 심한 부위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 소재와 세탁에 주의합니다. 거친 소재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마찰 자극으로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안쪽에는 부드러운 순면 속옷을 입어서 완충해 주시고 세제는 충분히 헹구고 섬유 유연제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옷에 남은 화학 성분도 피부를 자극합니다. 실내 습도를 관리합니다. 밤에 자는 방이 너무 건조하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자다가 가려움 때문에 깨게 됩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유지하시는 것이 밤 가려움을 줄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관리를 해도 계속 가려움이 심해고 붉은 반점 그리고 진물이 생긴다면 단순 계절 건조가 아닐 수 있으니 피부과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1: 네,
0: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얼굴 청결이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씻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보십니까?
0: 우리 얼굴 세안은 피부 관리의 첫걸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방법을 잘못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안의 목적은 피부의 더러움 제거하는 것이지 피부의 보호막까지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세안 순서를 설명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지질막을 녹여버리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갑자기 수축시켜 우리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손목에 댔을 때 살짝 따뜻하게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풍성하게 낸 뒤 얼굴에 닿아야 합니다. 거품 없이 세안제를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거품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줍니다. 너무 강하게 힘을 주어 빡빡 문지르면 안 됩니다.

0: 기존 이마, 코 주변은 살짝 신경 써서 씻고 볼 같은 건조한 부위는 가볍게 다루세요. 그리고 전체 제한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오랫동안 문지르면 우리 피부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헹굼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세안제 잔여름이 얼굴 특히 입가 턱선에 남아있으면 계속 피부를 자극해서 우리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거품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헹굽니다. 네 번째로 세안이 끝난 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 표면에 대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닦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마찰 자극은 피부 장벽에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을철에는 하루 세안 횟수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더럽지 않으니 가벼운 세안제 또는 물 세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꼼꼼하게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과도하게 세안하는 행동은 우리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밤에 잠잘 때 피부는 충분히 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이튿날 피부가 건조해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 피부를 보호함에 있어서 밤에도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밤은 피부가 휴식하면서 우리 손상된 부분을 재생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1: 네. 네,
0: 잠자는 동안 우리 실내는 계속 건조하고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합니다. 만약 자기 전에 아무 제품도 바르지 않고 자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매우 당기고 건조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피부에 맞는 기초 화장품을 꼭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제품을 두껍게 잔뜩 바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양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뭐 에센스 영양크림 순서로 보습을 충분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지성 복합성 피부는 너무 무거운 크림보다 가벼운 수분 에센스나 가벼운 수분 크림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너무 기름진 제품을 밤에 잔뜩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감성 피부는 성분이 간단한 보습 위주 제품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 기초 관리의 핵심은 피부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밤새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잠들었다고 해도 우리 피부는 숨을 쉬고 재생 활동을 계속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제품을 겹쳐 바르면 우리 피부에 부담을 주니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간결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이 촉촉하고 윤택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는요, 뭐 팩도 해주는 것이 좋은데 팩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마스크팩은 짧은 시간 안에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팩 사용 상식을 모르고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철 팩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팩을 오래 붙일수록 영양이 많이 흡수된다고 생각하고 20분, 30분씩 붙여놓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 시작하는데 팩이 마르면 오히려 피부에 있던 수분을 역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보통 제품에 적힌 권장시간대로 10분에서 15분만 붙이고 떼어내야 합니다. 절대 팩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굴에 붙이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팩을 떼어낸 뒤 절대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팩을 붙인 뒤 얼굴에 남아있는 액상 성분을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킨 다음 반드시 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크림이 없으면 팩으로 공급한 수분이 금방 증발해버려서 아무런 효과가 남지 않습니다. 크림으로 보호막을 덮어주는 마무리 단계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팩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을 환절기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3회 정도가 적합합니다. 너무 자주 팩을 쓰면 우리 피부가 과도한 자극을 주고 장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부가 붓고 따갑고 트러블이 심하게 난 날에는 팩 사용을 쉬어야 합니다. 이때 팩 속 각종 첨가물이 자극으로 작용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네. 평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0: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피부에 주는 손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피부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우리 요즘 업무, 공부, 뭐 여가 시간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한 뒤 얼굴이 당기고 건조하다고 느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스마트폰 기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주변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우리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두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얼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또 전자기 기기 주변에 미세먼지가 모여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어 모공을 막고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트러블, 건조, 직지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상을 줄이기 위한 뭐 실천은 가능한 조치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짧은 휴식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1시간 정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얼굴 근육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우리 피부 건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 화면만 보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하는 주변 환경 습도를 관리하세요. 컴퓨터 옆에 소형 가습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기 열기로 인한 건조 환경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미세먼지가 피부에 계속 쌓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낮 근무 중에 과도하게 세안할 수는 없으니 가벼운 버스 미스트를 사용해서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스트만 뿌리고 그대로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지니 뿌린 뒤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꼼꼼하게 세안해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은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화면을 너무 얼굴 가까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너무 가까우면 기기 열기가 직접 얼굴에 닿고 먼지도 더 많이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추가로 블루라이트 자체가 우리 피부를 직접적으로 크게 파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장시간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보수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버습과 규칙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0: 이 얼굴 부위 혈액순환은요, 좋은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되는 안맛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붓기가 생기고 잔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을철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너무 강한 힘으로 마사지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습제를 바른 상태에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얼굴 마사지 동작을 소개해드릴게요. 에센스나 크림을 얼굴에 충분히 바릅니다. 그리고 제품 없이 건조한 상태에서 손으로 문지르면 마찰로 피부가 손상되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도 깨끗하게 씻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는 양손 손바닥을 이마 중앙에 대고 양쪽 귀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반복 5번 정도, 그리고 이마의 긴장을 풀어주고 순환을 돕습니다. 눈 주변 피부는 아주 얇으니 가장 힘을 적게 줘야 합니다. 약지를 사용해서 눈썹 밑에서 눈가를 따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는 듯 마사지합니다. 우리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볼 부위, 양손 손가락으로 끝을 볼 중앙에 대고 코에서 바깥쪽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5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얼굴 붓기 완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 주변을 따라 입가에서 양쪽 귀 밑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우리 입가는 자주 건조해진 부위니 힘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턱선, 목, 턱선을 따라서 양쪽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줍니다. 얼굴이 노폐물이 림파를 따라 배출되는 것을 보조해줍니다. 전체 마사지 시간은 3분에서 5분, 짧게 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회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피부가 붉어지고 다가온 민감 상태일 때는 마사지는

0: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하게 비비고 주무르는 마사지는 오히려 피부를 해치니 부드럽게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1: 네. 우리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 자외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을철 자외선은 여름보다 약하게 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해라고 봅니다.
1: 네.
0: 네, 많은 분들이 여름만 태양이 뜨겁고 가을은 해가 약하니 무슨 크림을 안 발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을이라고 자외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외선에는 UVB와 UVA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VB는 우리 피부를 화끈거리게 태워서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강하고 가을이 되면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피부가 확 타버리는 일은 적습니다. 문제는 UVA입니다. UVA는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존재합니다. 흐린 날, 구름이 많이 낀 날도 구름을 통과해서 계속 내리쬐입니다. UVA는 눈에 바로 보이는 화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피부 깊은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우리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천천히 파괴해서 피부 노화, 잔주름, 기미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가을에는 공기가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가을이 피부는 건조한 바람으로 이미 장벽이 손상되어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장벽이 약해진 피부는 UVA의 영향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여름처럼 확 타지는 증상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 조용히 피부에 손상이 쌓여서 나중에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덜 뜨겁다가 자외선이 없다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고 가을철에도 자외선 관리에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남녀노소 자외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또 효과를 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양이 너무 적게 바르거나 사용 타이밍을 틀려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사용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드린다면 사용 시점은 외출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보호막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얼굴, 목까지 골고루 덮어야 합니다.
1: 네.
0: 네, 그냥 문 앞에서 서서 바로바로 바르고 나가면 아직 보호막이 만들어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르는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는 대략 반말 정도 크기의 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얇게 펴바르면 제품이 표시한 SPF와 PA 수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적은 양으로 희석되지 않게 충분히 원하는 향을 골고루 펴 발라야 합니다. 목, 귀 그리고 턱선까지 빠짐없이 발라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을 빼먹는데 목도 자외선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로 덧바르는 타이밍입니다. 실내에만 있더라도 창문을 통해 UVA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야외에서 활동한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어야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피를 맞은 뒤에는 더 자주 덧발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을철 제품 선택입니다. 무조건 숫자가 높은 제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 위수 생활이라면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SPF 50 그리고 PA 플러스 4개 정도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을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하니 너무 자극적이고 무거운 제품보다 보습감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녁에는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크림은 단순 수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 세안만으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세안할 때 꼼꼼하게 제거해서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 원인

0: 이 됩니다. 추가로 선크림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자나 긴팔, 옷 등으로 물리적인 차단을 함께 병행하면 훨씬 안전하게 자외선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1: 이 피부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피부 건강을

0: 부터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가을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 음식이라면 첫 번째로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호박, 당근, 시금치,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부 각질층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 점막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인 배, 그리고 사과, 포도, 키위, 각종 신선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지켜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며 향수화나 작용으로 우리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등 푸른 생선, 그리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 등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을 보충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철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서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인 무, 배추, 배 등은 수분이 풍부해서 몸 안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장 건강도 좋게 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여러 음식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소를 한 번에 많이 얻으려고 보충제만 의존하기보다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1: 네. 이 가을철에 종적으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전체 내용을 간결하게 종합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기초관리는 보습 중심으로 하고 피부 타임에 맞게 차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 목욕 습관을 바꾸고 실내 습도를 관리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라고 자외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수면, 마음관리 등 생활습관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관리는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가을철의 피부는 매우 섬세하니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고 차분하게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1: 네, 이 가을철 피부 관리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피부 관리사인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을철 찬바람과 건조한 기운은요,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피부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피부 유형에 따라서 올바르게 관리를 하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음식 섭취에도 중시를 돌린다면 이 가을철에도 능히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의생활방송 교통문의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0: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먼저 대규모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뇌보신환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도과학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무료 배달 번호